0: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에 주목해 공격 중단을 지시해 미국과 이란이 2주 만에 공습을 멈췄습니다.
1: 하지만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제2전선인 홍해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2: 13일 연속으로 이란 공습을 이어갔던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공습을 중단했다고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주변 걸프 국가 공습을 중단하면서 양측 간 공습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 지시는 오만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에 도착하면서 내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협상이 진전을 보여 조만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 이란은 타격을 입고 합의를 원하지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꾸 내용을 바꾸고 딴소리를 하는데 곧 준비가 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이 잠잠해졌지만 또 다른 중동산 원유 수송로인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에서 교전이 격화했습니다. 발단은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들을 공격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사우디가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공습하자 후티는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공격한 겁니다.
3: 첫 번째 작전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 지잔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 소유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2: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충돌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의미한다고 AFP통신은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이란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상선을 공격해 사망자가 나왔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어제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민간 선박을 공격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당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전쟁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하고 확대할 수 있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코 개입한 적이 없다며 국제법을 위반한 우크라이나의 확전 시도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 주의 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국제법 원칙과 정당방위 원칙에 따라 이란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서 이란 군수물자 수송에 동원된 러시아 군함을 타격했다며 이란 상선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이미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지금까지의 파병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인데 추가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유토권 기자입니다.
4: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연설을 통해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에 관련된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3: 러시아는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합니다. 러시아 브로네시에선 6월부터 북한군을 맞을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4: 브로네시는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와 일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모든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 수행 방법을 배우고 무기를 개선하고 실제 전투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4: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추가 파병 가능성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9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며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거듭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3: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특별 군사 작전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1: 북한은 재작년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뒤 쿠르스크에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최대 2만 명 정도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전선에 투입된 전투병을 중심으로 6천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사건이 넘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랐는지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김건희 씨의 1, 2심 무죄 판결 당시만 해도 재판부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여론조사는 본인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지시나 계약은 물론 공천을 매개로 한 대가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4: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3: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부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와의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5: 비건 윤석열과 비건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0: 이승관 부장판사입니다.
5: 그래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3: 판결이 이처럼 엇갈린 건 접근 방식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죄 선고 재판부는 58차례의 여론조사 전체를 두고 전속 제공이 아니었다고 본 반면 유죄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건건히 쪼개 합의가 있었는지 검증했습니다. 또 명시적 합의 입증을 중요하게 본 무죄 판결과 달리 유죄 판결은 조사를 제공받으며 의견을 주고받은 점 자체를 합의의 근거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표본 수납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대목은 맞춤형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방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이토록 팽팽히 대립하면서 대법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논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엇갈린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전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장윤기 측이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대화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애초에 예정됐던 고교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분은 철회됐습니다. 내일 공판에는 피해 여고생의 유족과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장윤기의 흉기에 중상을 입은 남학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은 꺼졌지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분진과 탄내에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이 무더운 여름 휴가는 꿈도 못 꾸는 처지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6: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물티슈로 연신 방바닥을 닦아내도 진득해진 바닥엔 검은 분진이 계속 묻어나옵니다. 숨이 막히는 더위에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창문을 닫으면 방 곳곳에 밴 탄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울
7: 지경입니다. 문만 열으면요 바람 그게 막 냄새가 막 들어와. 사람들 문 좀 열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문 아니면 어떻게 열 열어야지 우리도 환기시키고.
6: 재와 분진이 바람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올까 봐 문을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8: 베란다 앞에 있는 TV 선반을 물티슈로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만 재가 그대로 묻어서 나옵니다.
6: 불은 꺼졌지만 인근 주민들은 엉망이 된 보금자리에서 아직 일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9: 새떡이 이게 안 날아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런 게 날아오니까 닦아도 그렇고 집에서 있으면 그게 내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다.
6: 삼평 남짓한 재난구호 텐트에서 일주일 넘게 밤을 지새운 주민들에게 여름 휴가는 언감 생심입니다.
10: 지금 냄새도 많이 나. 전에보다는 조금 덜 났는데 아직까지도 나요.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엉망진창이지. 휴가는 꿈도 못 꾸요, 지금은. 마음이 그냥 이래가서 불안하고 있으니까 몸이 그냥 다 아파요.
6: 임시대피소 세 곳에는 여전히 주민 2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건물 내부 진입이 가능할지 안전진단을 거쳐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예, 제주의 해수욕장 근처에서 돌을 들고 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다 체포됐습니다. 예, 휴가철 피서객이많은 한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도착하는 경찰차. 검은 반팔 차림의 남성이 경찰차에 다가가더니 팔을 올려 위협하는 시늉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손에 무언가 들려 있습니다. 이내 차량에서 내린 경찰이 남성을 불러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폭행당한 경찰관은 머리를 부여잡고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과 근처 행인까지 합세해 황급히 남성을 제압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6일. 함덕해수욕장 근처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는데 남성이 들고 있던 돌로 경찰관을 가격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피의자는 이 일대에 수분 동안 돌을 들고 다니며 행인들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은 데다 유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대인 만큼 자칫 행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던 상황. 40대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12: 그 아저씨가 드러녀가 내리는
13: 인근 상인입니다.
11: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출동했던 경찰은 머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건 720여 명. 이 가운데 108명이 구속됐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14: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없이 인공지능도 산업 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며 지금은 반도체 정도지만 새로운 산업 영역이 수없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미 서부 지역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새로운 기회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은 산업경제 현장과 현실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단위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에 집중하기로 한 게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기업 총수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기업들 사이 폭넓게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소를 머금은 채 엄지손가락을 바짝 치켜들었습니다. 나란히 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황 CEO가 빨간색 자동차 모형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혜진 이사회의장을 비롯한 네이버 식구들은 황 CEO의 엔비디아 관계자들과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 회장 등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0: 엔비디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당시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이 회장과 황 CEO는 이번 면담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가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동의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0: 현대차 정 회장과 황 CEO는 자율주행, 로봇, 제조 AI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CEO가 현대차 그룹 투자 예정지인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부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만큼 관련 협력 방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GPU를 공급하는 또 HBM을 공급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정의선 회장과 같은 로봇과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죠.
2: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입니다.
0: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황 CEO와 만나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한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 등을 연쇄회담하며 남다른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름표를 붙여줘.
6: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곳도 있는데요.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엔 10에서 50mm, 충북과 경북에 5에서 40, 충남, 전북, 경남에는 5에서 30mm가 이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사고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로 못간 지점 4, 5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4, 5차로 두 개 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는데요. 이 구간 강변북로의 소통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하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도 소통이 원활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밀립니다. 이 밖에 도심에서 진행됐던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행사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직 통제는 이어집니다. 숭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 방향 통제가 되고 있고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가는 길 이천 부근 2, 3,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9시 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고요. 다양한 시대별 장르별 음악도 만나봅니다. 오늘 첫 곡은 차분하고 아름답게 이 시간을 채워줄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Moon River.

애니 윌리엄스의 문 리버로 9시 뉴스의 뮤직 차분하고 부드럽게 휴일 아침에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두 곡. 낯선 곳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은 곡들입니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오른 우리나라의 갯벌이 권역을 확대해 추가로 등재됐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등재가 완료된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더해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까지 면적을 확대한 연속 유산이 됐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존의 중요성을 다루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생물 보존에 기여하는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할수록 진통도 거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해올린 SNS 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나 군구조 개편 등의 또 다른 개혁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은 단순한 제도의 손질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과 대화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평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중동 분쟁 해결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먼저 합의를 위반해 긴장이 고조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란은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협상의 의지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진행 중인 청취자분들 참여 이벤트 한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름 공모전이 진행 중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7월 31일 금요일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경제 라디오 이름 공모전. 공모전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입니다. 새로운 이 채널에 이름을 지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커피 선물과 다양한 기프티콘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1등 1명에게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2등 4명에게는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 3등 20명에게는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0945번 문자 번호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반짝이는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와 왜 이렇게 정했는지 간단한 의미를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 선물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저희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추첨 가능합니다. YTN 라디오와 YTN 경제 라디오 두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요. 이벤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경제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만나봅니다.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브렌다 리의 If You Love Me.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브렌다 리의 If You Love Me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9시 뉴스 앤 뮤직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가 이달 초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내 군사시설을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를 국가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저장고 등을 집중 타격했으며 아랍에미리트가 정보와 공중엄호를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웨이트 측은 해당 보도를 즉각 부인했고 바레인은 확인을 거부했지만 두 나라가 이란을 직접 공습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걸프 국가들이 무역로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무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일본인 평균으로 또는 연소득과 충분한 연금 수급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 출입국 재료관리청의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후생연금 30년 가입분 수준의 노후자금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를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일본의 생활습관과 재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과 체류기간 요건도 지금보다 더 깐깐해집니다. 강화된 기준 가운데 연소득 요건은 오는 10월부터 우선 적용되며 나머지 조항들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무장단체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군인과 경찰 등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현지 시각 24일 새벽 북부 카이베르 파크툰구와주의 한 검문소에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차량이 돌진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대원들은 전날 밤부터 검문소 습격을 시도하다가 진입에 실패하자 차량 테러를 감행했으며 이어진 군의 반격으로 인해 무장대원 12명도 사살됐습니다. 사건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 TTP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대박 경제 어떨까요? 어쨌든 우리 모두 대박나야 하니까요. 3625번님. 경제 무지개 언제나 반갑잖아요. 경제 소식도 반갑길 2481번님. 발로 뛰어라 경제 라디오 뛰어라 라디오 좋습니다 하시면서 4723번님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다 적용해 놓고 이 중에 어떤 것으로 뽑으면 좋을지 아주 치열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10시 20분에도 뉴스 앤 뮤직 이어지고요. 같은 이벤트 계속 진행해 볼게요. 끝곡 보내드리면서 9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합니다. 일디보의 Always on my mind,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2: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습도로 인해서 후텁지근함까지 더해지며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 더위의 기세는 갈수록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요.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현재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밀리고 있는데 같은 방면 강변북로는 소통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 서행이고 반대편 구리 쪽 으로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역시 정체 서행인데요. 올림픽대로도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잠깐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양방향 교통량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외곽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근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8: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9: 네,
8: 특히 영남 지역에는 낮 기온이 39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9: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사실상 올여름 장마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소정 기자, 그야말로 펄펄 끓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 중대경보 지역부터 정리해 주시죠.
10: 네,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낮 최고 기온이 39도가 이상,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0: 9일 때 내려지는 즉 극한 폭염에 대한 경고인데요. 현재 전남 광양과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에 어제부터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낮 기온이 오늘 38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밤사이 전국 대부분에서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과 대전 26.8도, 부산 28.2도, 광주는 27.2도, 강릉 25.4도 등 밤더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열대야주의보 역시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는 전국 곳곳에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밤낮 없이 펄펄 끓는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전 9시 30분 현재 벌써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은 35.1도까지 올랐고요. 부산도 34.6도까지 올라서 경남 지역의 열기가 가장 심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33도, 광주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대부분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1: 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장마는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0: 네, 산발적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강원 철원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였는데요. 시간당 40mm 정도로 비가 퍼붓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양구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소나기 오늘도 곳곳에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여름 장마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정확한 장마 종료 시점은 여름이 끝날 때쯤 분석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고속도로도 평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2: 휴일인 오늘은 조금 뒤부터 서울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3: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입니다.
1: 네, 지금 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3: 네, 현재 전체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지방 방향으로 4km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흐름은 원활한 가운데 서울 방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다소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인근에서도 다소 서울 방면에서 정체가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인근에서도 부산방향 도로에 비해서 서울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2: 네,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어떻습니까?
3: 네, 오늘은 평소 일요일보다 늘어난 차량 48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지난주보다 3만 대 늘어난 40만 대가 빠져나가고 그만큼인 40만 대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이 많은데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강릉까지 3시간 10분, 양양까지는 2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원활한 흐름입니다. 다만 주말 사이 휴가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객들의 영향으로 서울 방향에서는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 교통 혼잡이 시작됩니다. 무더운 여름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 에어컨 사용으로 차 안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졸음운전에 빠지기 쉽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하시거나 공기 외부순환 모드를 켜고 가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1: 오늘 새벽 경기 우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2: 부산에서는 아파트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무더위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정우 기자, 먼저 교통사고 소식이 있었죠?
4: 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오산시 부산동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은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보고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새벽 3시 10분쯤엔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을 지나던 승합차가 도로 연석을

0: 처리 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사고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네, 무더위 속에 아파트 정전도 있었죠.
0: 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790여 세대 아파트가 내부 설비 문제로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5명이 갇혔다가 구조됐고 냉방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인 밤 10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광주 장성군 황룡면에는 운송장비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은 업체 내부 폭발 위험 등을 고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5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2: 장윤기의 납치 계획 정황을 뒷받침하는 지인과의 대화록도 재판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내일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 네, 광주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엽니다. 이번 공판에는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여고생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아울러 여고생을 도우려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도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입니다. 애초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납치 계획을 뒷받침하는 장윤기의 지인과 대화록이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고등학교 동창 등에 대한 증인 신문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장윤기는 애초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인정했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어제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소환해서 조사했군요.
3: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이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는 과정에 국가수사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총경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없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이 장윤기 사건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박 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도 지금까지 조사한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 필요하다면 박 전 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이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그리고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 강점이 결합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과 현대, SK와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거라며 인재 유입을 막는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는 삼성, SK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 오픈 AI 등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그야말로 국내외 인공지능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오픈 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샌프란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5: We are confident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허브로서 글로벌 AI 여정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탄 브로드컴 CEO입니다.
4: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5: 우리는 이것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구입하고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4: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6: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5: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6: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4: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7: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5: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7: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8: 우리는 친구다!
4: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PCN 칩스를 곁들인 만찬으로 AI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에 주목해 공격 중단을 지시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2주 만에 공습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제2전선인 홍해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13일 연속으로 이란 공습을 이어갔던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공습을 중단했다고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주변 걸프 국가 공습을 중단하면서 양측 간 공습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 지시는 오만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에 도착하면서 내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협상이 진전을 보여 조만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5: 이란은 타격을 입고 합의를 원하지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꾸 내용을 바꾸고 딴소리를 하는데 곧 준비가 될 겁니다.
9: 호르무즈 해협이 잠잠해졌지만 또 다른 중동산 원유 수송로인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에서 교전이 격화했습니다. 발단은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들을 공격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사우디가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공습하자 후티는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공격한 겁니다.
5: 첫 번째 작전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 지잔에 있는 우리 사우디 아람코 소유의 시설을 타격한 것입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9: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충돌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의미한다고 AFP통신은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이렇게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습은 2주 만에 중단됐지만 이란에 대한 미 해군의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 중앙사령부는 봉쇄망을 돌파하려던 상선 12척의 항로를 변경시켰고 지시에 불응한 두 척을 무력화했으며 완전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두 척에 대한 선상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군은 아라비아해에서 코모로 선적 유조선인 샤르미나르호에 탑승해 검증 수색을 완료했으며 해당 유조선은 현재 항해를 재개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10: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 오전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이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일부 구간 정체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 월릉에서 신내까지 주춤하고요. 반대 종암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묵동에서 월릉까지는 밀립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주춤한데 특히 성산 진출 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 따라서는 길게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동호대교를 지날 때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 강변북로의 소통 상황은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 부근과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만 차가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로 짧게 밀립니다. 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비봉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1km 구간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전 구간 수월한데요. 이 반대편 양양 쪽으로 춘천분기점 부근에서는 2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로 각각 시구간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티엔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잘 챙기시면서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과 함께 다양한 정보, 음악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벤 플랜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Grow as we go.

0: 이제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10시 류세뮤직 밴 플랫 Grow As We Go 첫 곡으로 함께 들으며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됐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어서 외출 준비 중이시라면 가벼운 양산이나 우산은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른다고 해요. 이제 정말 무더위 남았습니다. 체력관리 잘 하시면서 이 여름 건강하게 또 잘 날 수 있게끔 채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오전 10시 뉴스앤뮤직,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YTN 라디오

리차드 막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관련해 1심 선고를 내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한 인터뷰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 잠실개표소 시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20대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근처 시위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하면서 길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만 혐의의 중대성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에 고발됐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크리스티 버그의 The Lady in Red,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전쟁 발발 후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수입 금액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한때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 갈등이 격화하면서 가격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에서 6월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은 3억 2천 3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1%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4,510만 톤에서 올해 3,850만 톤으로 14.7% 감소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원 선을 겨우 지키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이번 달 순매수액은 전달의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약 10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4일 139조 원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들어 100조 원대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달 23일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약 25억 3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전문직 외국인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도에 연방 항소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스턴 제1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심의 효력 정지 결정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큰 폭의 수수료 인상 권한을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인 일자리 침범을 막겠다면서 기존의 $1,000이던 수수료를 우리 돈으로 약 1억 4,6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 법무장관들은 의회 승인 없이는 불법적 세금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지자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의 뮤직 10시 때 함께 하셨고요.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이 곡은 신청곡이에요. 9849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전남과 영남 지역은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 5에서 50mm 안팎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교통흐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양재에서 반포,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 다시 천안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한데요. 양양 가는 길이 덕수산패에서 남양 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내촌 부근 일대로 9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2km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올여름 장마가 사실상 끝난 가운데 폭염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2: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3: 네, 마포 어린이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전부터 날씨가 뜨겁죠.
3: 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 오전 시간인데도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9.5도까지 올라 있고요.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경남 양산의 기온이 36.4도까지 치솟는 등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이 시원한 물속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포 어린이 물놀이장은 마포군의 6곳에서 진행됩니다. 폭염이 점점 더 강화하면서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도 확대, 또 강화됐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산을 비롯한 영남지방 곳곳으로 폭염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됐는데요.

0: 이들 지역은 오전 10시 기준 벌써 35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 36.4도, 경주 35.2도, 대구는 33.1도까지 치솟았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 37도, 경산과 양산은 38도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장마는 사실상 종료됐지만 저녁까지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대 5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당분간 곳곳에 소나기만 지날 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극심한 폭염에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노약자분들은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1: 막바지 장맛기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말 8초에 접어들죠.
2: 장마 뒤엔 햇볕에 막대한 수증기가 더해진 이른바 초수변 더위와 기습호우, 태풍 북상이 피서철 날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3: 장마가 끝난 제주도에 이어 전국 곳곳이 폭폭 찌는 찜통 더위에 갇혔습니다.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곧 내륙도 장마권에서 벗어나겠지만 7말 8초 피서철에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와 게릴라 호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뜨거운 고기압이 채워지는 데다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다량으로 밀려와 아열대성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기위로 습도 폭탄이 더해지며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열대야 수준의 심한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체감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초수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 보통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수준일 때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오르면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38도 이상으로 높아져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3: 여기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구름이 발달하거나 강한 스콜과 같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북상하는 열대저압부나 태풍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5: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기를 끌어올리면 폭염이 더욱 강화되거나 갑작스러운 호우를 맞을 수 있고
6: 강남영 YTN 재난자문 위원입니다.
5: 또 앞으로 태풍들이 어디로 향할지 얼마나 강할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여름 더위도 심해지거나 또는 빨리 끝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기상청은 피서지에서는 온열질환과 기습호우에 대비하고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폭염 경보가 내려진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792세대 아파트가 내부 설비 문제로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5명이 갇혔다가 구조됐고 냉방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인 밤 10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2: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풍호동의 3층짜리 공동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3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모기향을 켜자 불이 났다는 남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땀이 끊임없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갑작스러운 혈압, 혈당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생활습관 관리는 물론 과일과 음료 등 식음료를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7: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은 냉방병이나 각종 온열질환입니다. 하지만 더위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들은 만성질환자들입니다.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자들은 무더위가 부르는 탈수나 급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오면 혈액이 농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위에 식욕을 잃어 끼니를 거른 채 활동하다 보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갈증을 피하겠다고 찾는 과일이나 음료들도 적절히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물론 탄산음료, 과일 주스, 탄 커피 등에는 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사 후 바로 디저트로 과일을 먹거나 잠들기 전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8: 수박은 뭐 중간 사이즈로 한쪽 정도,

0: 그다음에 참외 반개 정도, 또 복숭아 같은 거 좀
1: 이혜진 이대 목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입니다.
0: 드실 수 있는 양이긴 한데요.
2: 당뇨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맹물이나 보리차 등으로 갈증을 푸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당 변동성이 커지면 혈관 기능 저하로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현미나 통곡물, 단백질, 식이섬유를 당뇨와 함께 섭취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CEO들과 AI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4: 국내 신생 창업기업 K-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금 내로라하는 한미 주요 기업들과 AI 산업협력 확대의 뜻을 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국내 신생 창업기업 K-스타트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역동적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6개 주요 벤처 투자사와 간담회를 연 겁니다.
6: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오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와 더불어 한미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5: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혁신 거점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제도 개선 카드를 꺼냈습니다.
6: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5: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벤처 투자 거물들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며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1: 올해 초 처음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벤처 투자사 제너럴
5: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과 미국 측 벤처 투자사들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두 나라 벤처 생태계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이번 행사가 K-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키워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며 대한민국을 선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글로벌 혁신 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일즈 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은 브라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기업 총수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4: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기업들 사이 폭넓게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보현 기자입니다.
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소를 머금은 채 엄지손가락을 바짝 치켜들었습니다. 나란히 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황 CEO가 빨간색 자동차 모형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혜진 이사회의장을 비롯한 네이버 식구들은 황 CEO의 엔비디아 관계자들과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 회장 등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당시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이 회장과 황 CEO는 이번 면담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8: 삼성전자가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반도체만 있는 게
1: 김광석
8: 아니라
1: 한양대 겸임 교수입니다.
8: 업이지 않습니까? 네. 공동의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 현대차 정 회장과 황 CEO는 자율주행, 로봇, 제조, AI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CEO가 현대차 그룹 투자 예정지인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부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만큼 관련 협력 방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GPU를 공급하는 또 HBM을 공급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정의선 회장

0: 과 같은 로봇과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고.
1: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황 CEO와 만나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한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 등을 연쇄 회담하며 남다른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3: 이제 김건희 씨 사건이 넘어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랐는지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김건희 씨의 1, 2심 무죄 판결 당시만 해도 재판부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여론조사는 본인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지시나 계약은 물론 공천을 매개로 한 대가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5: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6: 오인성
5: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4: 하지만 윤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명 씨와 윤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부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와의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7: 비건 윤석열과 비건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6: 이진관
7: 김건희를 통해서
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7: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4: 판결이 이처럼 엇갈린 건 접근 방식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죄 선고 재판부는 58차례의 여론조사 전체를 두고 전속 제공이 아니었다고 본 반면 유죄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건건이 쪼개 합의가 있었는지 검증했습니다. 또 명시적 합의 입증을 중요하게 본 무죄 판결과 달리 유죄 판결은 조사를 제공받으며 의견을 주고받은 점 자체를 합의의 근거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표본 수납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대목은 맞춤형 조사가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이토록 팽팽히 대립하면서 대법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논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엇갈린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순회구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3: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인데 특별수사단은 주말에도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8: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분리 수사가 지목됐습니다.
9: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6: 오동욱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9: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8: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 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6: 변호인입니다.
10: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8: 국가수사본부 강력기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11: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8: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1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7: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직은 정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도 일부 구간 정체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릴 때는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잠원에서 서초 그리고 천안 부근 일대로만 주춤하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에서 안성 다시 수원 부근 일대로 정체가 시작이 됐고,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도 시구간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덕소 산패에서 남양주요금소, 화도에서 서종 다시 내촌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11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역시 양방면 전 구간 수월한 흐름인데요. 강릉 쪽으로는 마성터널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를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연일 숨막히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7월의 끝자락입니다. 뜨거운 햇살에 벌써 덥다라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땐 바깥보단 안이 안전하죠. 그리고 평소 물 잘 안 마셨다면 수분 섭취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바라며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해봅니다. 첫 곡이에요. 다비치의 파리파리.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다비치의 파리파리 들으며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주말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입니다. 8920번님이요. 뉴스 앤 뮤직은 한마디로 시간 도둑 같아요. 행복하게 차 한잔 마시고 나니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일주일 내내 주말이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게 오전 11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아침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정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뭘 하며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날 많이 더운데 어떻게 나만의 더위 대비하고 계신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인 유료 문자고요. 무료 채팅창은 YTN 라디오 앱에 열려 있습니다.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2NE1의 I Don't Care, 샤이니의 조조 노래 두곡더 만나볼게요. Hey, playboy, it's about time.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충북 음성의 한 길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같은 국적의 상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새벽 3시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의 일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한 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공범 28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도 책임을 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 피해자인 지인에게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공범이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게 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상선을 공격해 사망자가 나왔다며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어제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의 민간 선박을 공격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면서 이번 공격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코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중동 분쟁의 확산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카스피해에서 이란 관련 선박을 공격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SG워너비의 타임리스, 나얼의 귀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한 이강인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팬들에게 첫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SNS를 통해 B클럽에 합류하게 돼 매우 행복하다며 빨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모험을 팬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0살 때인 2011년 7월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하며 스페인 생활을 시작한 이강인은 지난 2019년 1월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라리가 무대에 데뷔했다가 2023년 7월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 스페인 무대를 떠났습니다.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서 3년 만에 라리가에 복귀했습니다. 장기간 적자를 이어갔던 월간 관광 수지가 올 들어 반등하면서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관광 수지는 2억 2,05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2억 6,380만 달러 흑자로 전환한 뒤에 4월에는 1억 5,990만 달러의 흑자가 이어졌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2분기 말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와 신한, 하나 등 5대 은행이 공개한 팩트북 등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 대출의 연체율은 단순 평균치가 3.33으로 나타나 1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6년 1분기 말인 0.36%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오후 시간은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김진표의 아직 못다한 이야기, 빅마마의 연 두 곡 들려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아침부터 하는 얘기야.

0: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2: 단어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3: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고요. 무더위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바깥 활동은 피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또 휴식을 취하는 등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서울 기온은 31.2도에 체감온도가 32.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낮에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때도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수원 부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4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 입장에서 북천안, 다시 독립기념관 부근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사이로 더디게 이동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4km 구간만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요. 인천 쪽으로 강릉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8: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고속도로도 평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480만 여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9: 네,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바다나 계곡 등 피서지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10: 네, 저는 대구 신천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8: 네. 자, 우리 송수영 기자는 어디입니까?
11: 네, 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김근우 기자, 오늘도 날이 정말 더운데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찾았다고요?
10: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아침부터 정말 무더운 날씨에 이 물놀이장 개장 시간인 10시부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 물놀이장을 찾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파도풀에서 파도를 타고 공놀이도 하면서 이른바 대구의 대프리카 더위를 이겨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곳 대구를 포함해 영남 지역 곳곳에는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났고 오늘 오전부터 벌써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더위를 식히려고 가족이나 아이와 함께 일찍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신천 물놀이장은 대구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 신천 둔치에 마련된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장마철 날씨 문제로 개장이 연기됐다가 어제 개장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하루 동안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4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여기서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물놀이장 측은 올해부터 안전과 수질 관리를 위해 하루 입장 인원을 1,1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전 온라인 예약분 550명은 일찌감치 마감됐고 현장 판매도 오전에 끝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 접근성이 좋고

0: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물놀이장이라 관리가 잘 된다는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만 온열 질환자가 1,2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사실상 끝났고 한동안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에 가마솥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도심 물놀이장마다 시민들의 발걸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현재 전체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지방 방향으로 8km, 서울 방향으로 15km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CCTV 화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입니다. 차량 행렬이 빽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차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재에서 반포로 가는 서울 방향 구간에서 9km가량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부고속도로 공세육교 인근입니다. 왼쪽 부산 방향 도로에서는 차들이 시원하게 달리고 있지만 서울 방향에서는 차량이 서행하면서 마치 주차장이 된 듯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인근을 보시겠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방면과 부산으로 향하는 방면 도로 모두에 차량이 상당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서울 방향에서는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시 소통이 재개된 모습입니다. 현재 경부선은 서울 방향 24km, 부산 방향 15km 구간에 걸쳐 차량 속도가 줄어들거나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3: 네,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어떻습니까?
2: 네, 오늘은 평소 일요일보다 늘어난 차량 48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지난주보다 3만 대 늘어난 40만 대가 빠져나가고 그만큼인 40만 대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은데 지금 강릉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까지 4시간 10분, 양양에서 출발하면 남양주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원활한 흐름입니다. 다만 주말 사이 휴가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객들의 영향으로 서울 방향에서는 오늘 오후 4시쯤 정체가 가장 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 에어컨 사용으로 차 안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졸음운전에 빠지기 쉽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하시거나 공기 외부순환 모드를 켜고 가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휴가철 현장 연결해 봤습니다. 아, 김 기자, 송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 곳곳에 이 폭염 중대 경보가 추가 발령이 됐는데 경남 양산은 아직 오전인데도 벌써 38도에 달했습니다.
3: 네,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사실상 올여름 장마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그야말로 펄펄 끓는 더위인데요. 지금 가장 더운 곳은 어디입니까?
4: 네, 가장 수온주가 치솟은 곳은 경남 양산입니다.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37.8도였고요. 제가 전화 연결을 대기를 하면서 지금 확인을 했더니 38.1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남 김해는 37도, 밀양은 36.4도 등으로 아직 오전 시간인데도 경남 지역의 더위가 극심합니다. 서울은 현재 31도입니다. 한낮에는 얼마나 더 올라갈지 우려되는데요.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추가로 영남 8개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최고 체감온도는 38도 이상, 낮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지는 극한 폭염에 대한 경고인데요. 추가된 중대경보 지역은 8곳입니다. 경북 경산과 청도, 경남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합천, 그리고 대구광역시입니다. 전남 광양과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과 의령 등 6곳에는 중대경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경보 지역이 모두 14곳입니다. 폭염경보는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전북 곳곳으로 추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에서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열대야 주의보 역시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밤낮 없이 펄펄 끓고 있는데 특히 장맛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렸던 영남 지역의 폭염이 심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중대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대부분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1: 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는데 장마는 끝났다.

0: 산발적으로 보는 건가요?
1: 네, 산발적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강원 철원에 시간당 4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소나기가 오늘도 곳곳에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장맛비를 몰고 왔던 정체전선의 영향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올여름 장마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앞서 오늘이나 내일 사이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확한 장마 종료 시점은 여름이 끝날 때쯤 분석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0: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 어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2: 전남 해남에서는 밭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인 뒤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먼저 폭염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3: 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790여 세대 아파트가 내부 설비 문제로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5명이 갇혔다가 구조됐고 냉방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인 밤 10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전남 광주 해남군에선 어제 오후 3시 10분쯤 태국 국적 30대 남성이 밭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밭일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새벽에는 교통사고도 잇따랐다고요?
3: 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오산시 부산동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카디발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카디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보고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새벽 3시 10분쯤엔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을 지나던 승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사고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 기후위기로 인해 기존 특보를 넘어서는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자 열대야 주의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보입니다. 꼭 알아야 할 폭염특보 기준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도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립니다. 더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때 정부는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폭염특보는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이 느끼는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은 이때부터 야외 활동을 줄이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합니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일반인도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후위기로 극단적인 더위가 잦아지면서 올해 6월부터 정부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혹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더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5: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4: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3대 생존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은 즉시 중단.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이 확보된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쪽방촌 주민 등 더위에 취약

0: 연락한 이웃과 가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치명적으로 변해가는 폭염. 특보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 요령에 따르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CEO들과 AI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내 신생 창업 기업 K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2: 지금 네로라는 한미 주요 기업들과 AI 산업 협력 확대의 뜻을 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국내 신생 창업 기업 K스타트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역동적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6개 주요 벤처 투자사와 간담회를 연 겁니다.
3: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오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와 더불어 한미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혁신 거점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제도 개선 카드를 꺼냈습니다.
3: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2: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벤처 투자 거물들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며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4: 서울에 사무실을 열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카사도 벤처 투자사 채널을 파트너입니다.
2: 한국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과 미국 측 벤처 투자사들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두 나라 벤처 생태계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이번 행사가 K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키워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며 대한민국을 선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글로벌 혁신 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일즈 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은 브라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네, 이번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 글로벌 빅테크들과 9,500억 달러, 그러니까 1,3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죠.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AI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이번 한미 기업들 사이 협력 프로젝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5: 네, 우선 삼성전자가 미국 브로드컴과 향후 5년 동안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0조 원에 달하는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브로드컴은 구글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AI 가속기 설계와 생산 등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브로드컴에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일괄 공급, 이른바 턴키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58조 원 수준의 반도체 공급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K그룹도 5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포괄적 협력 내용이 담긴 의약서를 엔비디아와 체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공급받고 엔비디아에는 메모리를 장기 공급해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부터 피지컬 AI까지 확장되는 인프라 수요에 맞춰서 AI 메모리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에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모리 장기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그 밖에도 현대차그룹은 대학과 스타트업에 AI 로봇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엔비디아와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 이러한 협력 방안이 AI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최근 AI 산업은 생태계 구축을 두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AI 운영과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선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반도체 수급과 데이터 센터 등 각종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맺은 미국 반도체 빅테크들과의 이번 협력안을 보면 반도체 설계와 제조, 데이터 센터 인프라, 로봇을 포함한 피지컬 AI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협력으로 공급망 핵심 축으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더욱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번에 나온 협력 방안이 실제 투자와 계약 이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관련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6: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과 대전은 33도, 광주는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도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영남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을 중심으로 조금씩 더 차가 늘어가는 가운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덕수 3페이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내촌 부근으로 밀리고 있고요. 홍천 휴게소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설악 부근 이렇게 차가 많은데요. 남양주 요금소 부근 8.8km 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오는 길 한평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는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로 들어가는 길 수원 부근 더디고 금터분기점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는 가운데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도 차 간격이 좁습니다. 그리고 제2종부고속도로는 원주 쪽으로 초월 라딜목 부근 경기 광주분기점에서 동곤지암 사이로 차량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한산합니다. 내부순환로 양방향 원활한 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가양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괜찮은데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차가 많아서 그 위에서는 시속 10km를 채 못 내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위에서 잠깐 주춤합니다. 알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FM 트롯.
1: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전 국민 애창 인기 트롯과 함께하는 시간 뉴스 앤 트롯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오늘 다시 꽤 더워졌죠. 아마 곳에 따라서는 날씨가 꽤 맑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푹푹 찌는 더위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우리 트로트와 함께 좀 시원한 분위기 연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문자도 많이 남겨주세요.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혜연의 외계인.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12시 뉴스앤트로 첫 곡, 김혜연의 외계인 띄워드렸습니다. 요즘에 외계인 나오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들 주위에서 하시던데, 갑자기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잘또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시간, 이 더운 여름 날씨를 좀 싹 날려버려줄 그런 시원한 노래들 많이 준비를 해뒀어요. 오늘 날씨가 꽤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도 뭐 기온이 꽤 높은 편이기도 한데 그래도 시원한 실내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기분이 적당히 좋긴 합니다. 왜냐? 오늘 하늘이 굉장히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도 뭉게뭉게 떠 있고 실내에서 시원한 상태에서 본다면 꽤 마음에 드는 날씨이긴 한데 그런데 이 남부 쪽이나 좀 많이 더운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신 곳에 따라서 그리고 또 특히나 야외에서 일정 있는 분들은 꼭 날씨 잘 체크해 주시고 앞서서 뉴스에서도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꼭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은 분들도 이 날씨 때문에 무언가 지치고 혹은 컨디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의 더위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 날씨 잘 확인을 해서 또 외출하실 때는 필요한 것들 챙겨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732님, 저는 제주에서 숙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수기라서 정말 바빠요. 오늘도 손님 맞이 정비하느라고 퇴실 기다렸다가 또 시간 맞춰서 세팅했다가 지금은 입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품들 다시 정비하고 또 쓰레기 버리고 침구 세팅을 하다 보면은 헉헉 소리가 절로 난답니다. 그래도 잠깐 짬이 나서 바다 뷰를 보면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창밖 그 사진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숙소가 굉장히 예쁘네요. 깔끔합니다. 고생하신 만큼 아마 다음 손님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두신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면 거실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창밖으로 와 정말 멋진 자연 풍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래는 초록색 숲과 나무가 보이고요. 그 너머로는 예쁜 파란색 바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하늘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이라도 이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야, 너무 좋네요. 요즘 제주 날씨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있다면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 오는 손님도 잘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시 30분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 앤 트롯 시간이고요. 아마 저희 청취자, 애청자분들 중간에 제가 조금 트로트를 부르는 그 광고라고 해야 할까요? 예, 아마 그 부분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표를 붙여줘 라고 해서 저희 YTN 경제 라디오가 신설이 됐고 이 라디오 채널명을 지어달라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YTN 경제 라디오 구독도 먼저 눌러주시고요. 세상 굴러가는 이야기들, 경제 이야기들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텐데 일단 채널명을 함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로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채널명 그리고 그 장명의 이유 두 가지를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보내주고 계신데 여기서 어떤 게 선택이 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선택이 되면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5732님 사진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신청곡이고요. 허찬미의 토요일 밤에 강혜연의 디스코까지 세곡 이어가겠습니다.

네, 노래 세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전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내일 오전 10시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장윤기 측이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대화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애초 예정됐던 고교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내일 공판에는 피해 여고생의 유족과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장윤기의 흉기에 중상을 입은 남학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2030 청년층 주택 보유율과 50세 이상 주택 보유율 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50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예고하면서 경축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3돌 경축 행사가 수도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되게 된다며 행사에 초대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전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전승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전쟁 노병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상병 모임이 진행됐다며 혁명 사적지에 참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트로트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원한 또 기분 좋은 그런 노래들 많이 준비를 해뒀고요. 우리 4284님도 기다리던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신나는 트로트와 따뜻한 목소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별사랑의 공 그리고 춘길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두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달 들어 저조한 타율로 고전하던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석점 홈런과 2루타를 잇따라 터뜨렸습니다. 이정후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 6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3타수 2안타를 치고 3타점을 수확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애슬레틱스와 경기 이후 32일 만에 터진 시즌 6번째 홈런입니다. 이로써 2할대로 떨어졌던 시즌 타율은 다시 3할 1위로 올랐고 시즌 멀티 히트는 31회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대포차 집중수사를 벌여 불법 운행 차량 1,928대를 적발하고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대포 법인 운영과 불법 유통, 운행 등으로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차량 600여 대에서 체납 과태료 약 3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손 차량이나 폐업 법인 차를 명의 이전 없이 유통하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대포 차를 판매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오산시 부산동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또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끝곡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20분에 돌아올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밭도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 광양과 경북 경주, 경남 양산 지역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오르고요. 광주 35도, 대구도 3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전북 영남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50mm 안팎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수 3페에서 남양주 요금소,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까지 밀리고 있고요. 홍천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홍천 통과할 때 더 막힙니다. 서울 쪽으로는 설악 부근으로 차량이 몰려 있고요. 화도 부근에도 고장차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에서 용담 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는 가운데 멀리 동군산 부근에는 고장차 소식 들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막힙니다. 외곽으로는 현재 정체 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도 양방향 비교적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군에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이미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지금까지의 파병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인데 추가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3: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연설을 통해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에 관련된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4: 러시아는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합니다. 러시아 보로네시에선 6월부터 북한군을 맞을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3: 보로네시는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와 일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모든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 수행 방법을 배우고 무기를 개선하고 실제 전투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3: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추가 파병 가능성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9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며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거듭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4: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특별 군사 작전에 북한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3: 북한은 재작년 러시아와 군사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뒤 쿠르스크에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최대 2만 명 정도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전선에 투입된 전투병을 중심으로 6천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순찰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A씨와 경찰관 2명을 포함해서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뒤 이 충격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경찰은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A씨 주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1: 중국 영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영동군 심천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습니다.
0: 중국 음성의 한 길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같은 국적의 상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성 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한 이강인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팬들에게 첫인사를 남겼습니다.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SNS를 통해 빅클럽에 합류하게 돼 매우 행복하다며 빨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모험을 팬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힘내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의미의 응원 구호인 아우파 아틀레티를 외쳤습니다. 10살 때인 2011년 7월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하며 스페인 생활을 시작한 이강인은 지난 2019년 1월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라리가 무대에 데뷔했다가 2023년 7월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 스페인 무대를 떠났습니다.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서 3년 만에 라리가에 복귀했습니다.
2: Hola, afición de Atleti.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클럽에 합류하게 돼 매우 행복합니다. 빨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모험을 팬들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화이팅 아틀레티코 이강인 선수입니다.

0: 대구를 포함해 영남에 폭염 중대 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 경북 경산, 청도와 경남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합천 그리고 대구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의령, 양산, 경북 포항, 경주, 전남 광양에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모두 14곳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전북 곳곳에는 폭염 경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사실상 끝난 가운데 폭염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1: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으며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2: 네, 난지한강공원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시원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 바깥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2: 네, 오후 되면서 날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벌써 33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 중인 영남 지방은 양산의 기온이 무려 38.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도심 속 물놀이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찜통더위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오늘 오전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 강화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산을 비롯한 영남 지방 곳곳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추가 발령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현재 38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 38.6도, 김해는 37.7도까지 치솟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서울 31.7도, 광주는 33.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이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장마는 사실상 종료됐지만 저녁까지 곳곳에 대기불안정으로

0: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대 5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당분간 곳곳에 소나기만 지날 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극심한 폭염에 온열 질환이 비상입니다. 노약자분들은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1: 네, 막바지 장맛비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이 칠말팔초에 접어들게 됩니다.
2: 장마 뒤엔 햇볕의 막대한 수증기가 더해진 이른바 초수변 더위와 함께 기습 호우, 태풍 북상까지 피서철 날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3: 장마가 끝난 제주도에 이어 전국 곳곳이 폭폭 지는 찜통 더위에 갇혔습니다.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곧 내륙도 장마권에서 벗어나겠지만 칠말팔초 피서철에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와 게릴라 호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뜨거운 고기압이 채워지는 데다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다량으로 밀려와 아열대성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기위로 습도 폭탄이 더해지며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열대야 수준의 심한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체감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초수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 보통 기온이 33도에서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입니다.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오르면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38도 이상으로 높아져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3: 여기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구름이 발달하거나 강한 스콜과 같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북상하는 열대저압부나 태풍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5: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기를 끌어올리면 폭염이 더 강화되거나 갑작스러운 호우구름을 만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태풍들이 어디로 향할지 얼마나 강할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여름 더위도 심해지거나 또는 빨리 끝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기상청은 피서지에서는 온열 질환과 기습 호우에 대비하고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땀이 끊임없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급작스러운 혈압, 혈당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생활습관 관리는 물론 과일, 음료 등 식음료를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6: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은 냉방병이나 각종 온열질환입니다. 하지만 더위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들은 만성 질환자들입니다.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자들은 무더위가 부르는 탈수나 급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오면 혈액이 농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위에 식욕을 잃어 끼니를 거른 채 활동하다 보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갈증을 피하겠다고 찾는 과일이나 음료들도 적절히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물론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단 커피 등에는 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사 후 바로 디저트로 과일을 먹거나 잠들기 전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7: 수박은 뭐 중간 사이즈로 한쪽 정도.
8: 예진 이대 목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입니다.
7: 또 복숭아 같은 거는 뭐 큰 거 반 개 정도가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긴 한데요.
6: 당류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맹물이나 보리차 등으로 갈증을 푸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당 변동성이 커지면 혈관 기능 저하로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현미나 통곡물, 단백질, 식이섬유를 당류와 함께 섭취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전 세계도 이례적인 여름 폭염과 함께 통제불능의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 세 번째 폭염이 찾아온 유럽에서는 산불이 유서 깊은 숲들을 삼키고 있고 캐나다발 산불 연기는 바다 건너 미국 전역의 대기질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9: 칠흑 같은 밤하늘 위로 붉은 화염이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소방차들이 불길을 뚫고 질주하며 연신 물을 뿜어대지만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유럽 전역이 올여름에만 벌써 세 번째 찾아온 폭염 속에 메말라가면서 이베리아 반도부터 프랑스까지 대형 산불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 북미 대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도심 전체가 거대한 연기 장막에 갇혔습니다. 바람을 타고 남아온 연기가 미국 수도 워싱턴과 뉴욕까지 뒤덮어 대기질 지수가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에까지 치솟았습니다.
8: 기후변화가 핵심 원인입니다. 대기가 온난해지면 식물로부터 수분을 더 많이 빼앗아가고 식물을 바싹 말리는데 이는 단순히 식물이 불에 더 잘 타는 물질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테판 베르 수완지대 산불과학 교수입니다.
9: 기후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인 이른바 산불 날씨 시즌은 지난 40년간 20% 이상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유럽 등의 농촌 인구 감소로 관리를 안해 무성해진 잡목님들이 거대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재의 규모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산불이 연례화하면서 각국은 기후변화보다 앞서 희생을 미리 태워 없애는 사전관리법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8: 산불 위험이 낮을 때 불에 자연스럽게 적응된 지형을 대상으로 미리 불을 놔 타기 쉬운 물질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후 더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훨씬 온화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스테판 베르 교수입니다.
9: 전문가들은 장기화한 산불 연기가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인류에게 또 다른 부메랑이 돼 돌아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더 잦아지고 더 독해진 지구촌 산불. 이제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압박하는 기후위기의 엄중한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또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1심 재판은 재판부의 생중계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이 일반의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11: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14: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6: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17: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광양과 경북 경주, 경남 양산 지역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체감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만큼 낮 시간 동안 야외활동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12시 후반대에 잠시 주춤했던 고속도로 통행량이 오후 1시를 넘기면서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상행선, 하행선 정체가 되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분기점까지 차량이 많고요. 홍천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홍천휴게소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내린천휴게소 부근 1차로 쪽에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요. 설악 지날 때, 서종에서 화도 통과할 때도 한번더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군산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주춤한데 용담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혼잡합니다.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도 짧은 시간 안에 돌발 구간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5차로 쪽에 고장차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 가서도 지금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와 좋은 우리 트로트 음악 띄워드립니다. 1시 뉴스 앤 트로트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우리 애청자시죠? P74님, 잠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 날은 덥지만 뭉게구름이 마치 수채화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하늘 한 번씩 올려다보기입니다. 약속하시고요. 자, 첫 곡 띄워드립니다. 박상철의 삼수갑산.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한시 뉴스엔트로 첫 곡은 박상철의 삼수갑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어제 중복이었는데 다 맛있게 좀 보양식 먹었냐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하고 같이 장어구이 먹었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삼계탕 드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예,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먹으려고요. 삼계탕 맛집들을 그래서 주위에서 좀 수집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워낙 유명한 곳들도 많잖아요. 줄 서서 먹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 말고 실제로 직접 먹어보고 맛있다고 추천하는 곳들을 주위에서 한 두세 곳 정도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가서 저도 좀 보양을 할 생각입니다. 확실히 더운 여름에는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자고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도 몸이 뭔가 좀 무겁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갈 테니까 아직 좀 든든한 한 끼 못 드신 분들 오늘 이용해서 혹은 조만간 날 잡고 우리 가족들하고 소중한 분들하고 같이 맛있는 식사 한 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9080님께서는 폭염 중대경보라는 거 올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더위는 많이 안 타는데도 최근 몇 년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밖에서 일하는 분들, 노약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기후변화가 좀 심화하면서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신설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자 경보 문자도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 각각 기준도 있고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뭐 38도, 39도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어쨌든 뉴스에서 혹은 이렇게 라디오에서 폭염 중대 경보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나 그게 뭔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혹은 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경보 메시지가 오거나 그러면 일단 주의하자 이 생각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몇 도가 넘어가니까 내가 더 주의하고 몇 도가 안 되니까 덜 주의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무언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나 혹은 문자를 받게 되면 내가 스스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지역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재난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외출하실 때 특별히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74님의 신청곡 문희옥의 평행선 먼저 띄워드리고요. 미스김의 옆구리 그리고 윤태화의 조사하면 다 나온다까지 세 곡 이어가겠습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브라질리아로 이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 룰라 브라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행사로 국빈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튿날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룰라 대통령 관저에서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와 국빈 오찬 행사 등을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해 우리 동포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한 브라질 기업인 간담회 행사에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대구를 포함해 영남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경북 경산, 청도와 경남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합천 그리고 대구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의령, 양산, 경북 포항, 경주, 전남 광양에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모두 14곳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전북 곳곳에는 폭염 경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청취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0622님의 신청곡 류계영의 인생, 박서진의 때문에,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세 곡 이어갑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은 8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희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13명, 한국외대 93명, 고려대 88명, 서울대도 55명이 입학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 역시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자금세탁책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책 A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중고거래 사기 조직이 피해자 98명에게서 가로챈 5천여만 원을 가상화폐 테더 등으로 바꾼 뒤 해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12시부터 진행한 뉴스 앤 트롯, 이제 끝곡은요, 금잔디의 인생샷, 그리고 임채무의 당신과 나 준비했습니다. 이 곡들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2시부터는 뉴스 앤 뮤직으로 이어갑니다. 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강력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대전 33도까지 오르고요.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과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안팎의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비롯해서 경부고속도로도 이제 차가 좀 본격적으로 늘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들어가는 길 옥산에서 청주유기소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수원 부근 양재에서 반포 통과할 때 정체인데 동탄분기점 부근 6차로에서는 사고가 있어서 혼잡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각 방향으로 차량이 늘어가는 가운데 양양 쪽으로도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분기점, 홍천유기소에서 정체고요. 설악 부근 고장차가 있고 내린천유기소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내린천유기소 통과 할 때 차가 많고요. 설악 지나갈 때 서종에서 화도까지도 한 번 더 밀립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전반적으로 순환하기 수월한데요. 하남분기점 부근에는 판교 방향으로 고장차가 있고요. 중동에서 송내, 송내에서 중동까지 부천 지역 지나가는데 차량 몰려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24 시작합니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더합니다. 특히 영남 지역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됐는데 경남 양산은 올해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지만 사실상 올여름 장마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그야말로 극한 더위인데요. 양산이 39도를 넘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현재 수온주가 치솟은 곳은 경남 양산입니다. 낮 1시 30분 기준으로 39.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경북 경주 38.8도로 역시 39도에 육박했습니다. 영남 지역 대부분 35도 안팎에 이를 정도로 더위가 극심합니다. 서울은 현재 32.4도입니다. 오전 10시에 추가로 영남 8개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낮 최고 기온 39도 이상 하루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지는 극한 폭염에 대한 경고인데요. 중대경보 지역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경남 김해와 밀양, 함안, 창녕, 창녕, 합천입니다. 전남의 광양과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에도 중대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두 14곳입니다. 폭염 경보는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전북 곳곳으로 추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에서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열대야 주의보 역시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밤낮 없이 펄펄 끓고 있는 셈인데 장맛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렸던 영남 지역의 폭염이 심합니다. 한낮 기온은 오후 서너 시쯤 가장 높이 올라가는데 특히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대부분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5: 예,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는데 장마는 끝났다고 보는 건가요?
6: 네, 그렇습니다. 산발적으로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에는 강원 철원에 시간당 4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맛비를 몰고 왔던 정체전선의 영향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북한 쪽으로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여름 장마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앞서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정확한 장마 종료 시점은 여름이 끝날 때쯤 분석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5: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고속도로도 평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480만여 대의 차량이 이동할 거로 보입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바다나 계곡 등 피서지를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7: 네, 저는 대구 신천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송수현.

0: 출발자는 어딘가요?
1: 네, 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김근은 기자, 오늘도 날이 정말 더운데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찾았다고요?
2: 네, 지금 화면상으로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뜨거운 햇볕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대구는 오늘 현재까지 기온이 한 36도 정도까지 올랐는데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여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무더운 날씨가 오전 일찍부터 이어지면서 이곳 물놀이장에는 아침부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도풀장에서 파도를 타고 공놀이도 하면서 이른바 데프리카의 무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오후 들어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를 식히려고 가족이나 아이와 함께 1층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애들도 밖에서 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집에서 또 에어컨 틀어놓고 TV만 보는 것도 별로 좀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집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2: 이곳 신천 물놀이장은 장마철 날씨 문제로 개장이 연기됐다가 어제 문을 열었는데 하루 동안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4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여기서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물놀이장 측은 올해부터 안전과 수질 관리를 위해 하루 입장 인원을 1,1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전 온라인 예약분 550명은 일찌감치 마감됐고 현장 판매도 오전에 끝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 접근성이 좋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물놀이장이라 관리가 잘 된다는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만 온열질환자가 1,2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사실상 끝났고 한동안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도심 물놀이장마다 시민들의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지금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현재 전체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서울 방향으로 42km, 지방 방향으로 15km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CCTV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입니다. 서초 방면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도로 전체 4개 차로를 빼곡하게 채워 보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양재에서 반포로 가는 서울 방향 구간에서 11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입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도로는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만 서울 방면에서는 차들이 줄을 지어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경기 양평군 서종대교 인근입니다. 서울로 가는 차량 행렬이 빽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차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남 5터널 상황입니다. 터널에서 나오는 차들은 시원하게 달리고 있지만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차들은 줄지어 거북이 걸음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11km, 강원도 방향 12km로 양방향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어떻습니까?
1: 오늘은 평소 일요일보다 늘어난 차량 483만 대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지난주보다 3만 대 늘어난 40만 대가 빠져나가고 그만큼인 40만 대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은데 지금 강릉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까지 4시간, 양양에서 출발하면 남양주까지 3시간 10분이 걸립니다. 지방방향 고속도로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원활한 흐름입니다. 다만 주말 사이 휴가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객들의 영향으로 서울 방향에서는 오늘 오후 4시쯤 정체가 가장 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 에어컨 사용으로 차 안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졸음운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2시간에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하시거나 공기 외부 순환 모드를 켜고 가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해드렸다시피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기존 특보를 넘어서는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자 열대야 주의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보입니다. 꼭 알아야 할 폭염특보 기준

0: 특징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도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립니다. 더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때 정부는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폭염특보는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이 느끼는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은 이때부터 야외 활동을 줄이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합니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일반인도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후위기로 극단적인 더위가 잦아지면서 올해 6월부터 정부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혹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더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2: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3: 이미선
2: 아닙니다.
3: 기상청장입니다.
2: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1: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3대 생존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은 즉시 중단.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이 확보된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쪽방촌 주민 등 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가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치명적으로 변해가는 폭염. 특보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 요령에 따르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 어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는 밭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인 뒤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먼저 폭염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790여 세대 아파트가 내부 설비 문제로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5명이 갇혔다가 구조됐고 냉방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야 했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인 밤 10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전남 광주 해남군에선 어제 오후 3시 10분쯤 태국 국적 30대 남성이 밭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밭일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아침에는 교통사고도 잇따랐다고요?
4: 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오산시 부산동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걸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아침 7시 50분쯤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순찰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A씨와 경찰관 2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뒤 이 충격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재 시각 25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브라질리아로 이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 룰라 브라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행사로 국빈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튿날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룰라 대통령 관저에서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와 국빈 오찬을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0: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해 우리 동포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한 브라질 기업인 간담회 행사에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연쇄회동을 가졌고 인공지능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실리콘밸리 상위 6개 벤처 투자사 대표들을 만나 K-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CEO들과 AI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내 신생 창업기업 K-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 내로라하는 한미 주요 기업들과 AI 산업협력 확대의 뜻을 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국내 신생 창업기업 K-스타트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역동적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6개 주요 벤처 투자사와 간담회를 연 겁니다.
2: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오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와 더불어 한미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혁신 거점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제도 개선 카드를 꺼냈습니다.
2: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1: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벤처 투자 거물들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며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3: 서울에 사무실을 열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카사도 벤처 투자사 제너럴 파트너입니다.
1: 한국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과 미국 측 벤처 투자사들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두 나라 벤처 생태계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이번 행사가 K-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키워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며 대한민국을 선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글로벌 혁신 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일즈 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은 브라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What's your name?
14: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15: 이름이 뭐예요?
14: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0: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1: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0: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서 가는 길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과 매송유계소 부근 돌발 구간이 있고요. 목포유계소 부근 1차로에는 철제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처리 중에 있고 매송유계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차간격을 좁히는 이유는 매송유계소 부근 1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그 여파까지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차량이 많은 상태인데 일찍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갓길로 옮겨줘서 처리합니다. 목포 쪽으로는 용담터널 부근 1차로 갓길에 승용차 관련한 고장차 처리하면서 팔곡분기점에서 매송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디고요. 그리고 외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가 나타납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이제 인천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부쩍 차가 늘었습니다. 특히 1시 이후부터 차가 많이 늘면서 진부 3터널에서 2터널, 둔내터널, 새마을 부근 주춤하고요. 여주에서 여주분기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20분이고요.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 앤 뮤직 출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가요 준비했고요. 가요 중에서도 K-POP 위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함께 즐기는 좀 신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곡은 방탄소년단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네, 도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월드컵이 다 끝나긴 했지만 그리고

일단 무대 보신 분들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 있는 중간 공연 때 뭐 여러 가수가 나왔지만 단연 우리 눈에 가장 들어왔던 건 방탄소년단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참 멋지더라고요. 예, 조금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방탄소년단과 같은 인기가 많은 인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그룹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이 활약을 한 이후로는 뭐 후배 그룹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도 좋은 노래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성적도 꽤 좋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참 귀가 즐거워지는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노래들 많이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고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벤트 참여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가 이번에 YTN 경제 라디오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유튜브에 만들어뒀고요. 실제로 이제 YTN 라디오에서 나오는 경제 프로그램들 다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에만 올라가는 그런 자료들도 있으니까 구독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YTN 경제 라디오라고 하면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명을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 장면과 함께 어떤 의미로 지어주셨는지 그 설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그 소중한 의견들 잘 취합해서 나중에 이름, 채널명 지을 때 아마 사용을 하지 않을까, 혹은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큰 도움을 주신 분들 혹은 선정이 되신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 또 청취자분들 아이디어 좋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아일릿의 마그네틱,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매니악 준비했어요.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17,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17,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8,6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 5,209명, 경사 3,21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각 시도청 전체 현원과 비교한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 비율은 전북청이 23.8%로 가장 높았고 충북청 21.7%, 충남청 21.2%, 경북청 20% 순이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생활 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하며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활용한 상업적 관행이 대입 공정성을 훼손할 뿐더러 학생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기록물이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노래 세 곡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아이브의 11, 글리스트레핌의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또 뉴진스의 슈퍼샤이, 이렇게 걸그룹 노래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KBO 리그의 흥행 세모리가 거센 가운데 올해 한층 더 밀도 높은 좌석 점유율로 진화하며 KBO 리그 황금기를 굳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준 2026년 KBO 리그 10개 구단 홈경기 평균 관중을 분석한 결과 리그 전체 평균 점유율은 86.7%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점유율인 82.2%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평균 관중 역시 지난해 17,101명에서 올해 17,996명으로 증가하며 리그 전체 파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당구 특급 유망주 김도현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조명우 선수를 꺾고 전국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김도현 선수는 오늘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당구대회 전문체육 남자 3쿠션 결승에서 조명우 선수를 50대 47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끝곡은 밴드 음악으로 갑니다. 라온과 크라잉넛이 함께한 꺼내보는 세상, 그리고 데이식스의 예뻤어 준비했고요. 저는 3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1: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강력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 대전이 33도, 광주는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가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광양과 경북 경주, 경남 양산 지역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체감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만큼 낮시간 야외활동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중부지방 과 전북 경상도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 위로도 차량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은과 홍제 사이 유진상가 부근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고장차 지점도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 위, 그리고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답답함을 보이고 있고요. 청담대교가 남단 쪽으로 밀리고 분당수로는 수서에서 탄천일교까지도 한 번 더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오늘 봄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8: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우와 우와 야.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살아있는 YTN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자, 첫 소식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를 포함해 영남에 폭염 중대 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 경북 경산, 청도와 경남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합천, 그리고 대구의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의령, 양산, 경북 포항, 경주, 전남 광양에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모두 14곳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전북 곳곳에는 폭염 경보가 추가 발령됐습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난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7말8초에 접어듭니다. 햇볕에 막대한 수증기가 더해진 이른바 초습윤 더위와 함께 기습호, 태풍 북상까지 날씨 변수가 많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13: 장마가 끝난 제주도에 이어 전국 곳곳이 푹푹지는 찜통더위에 갇혔습니다.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곧 내륙도 장마권에서 벗어나겠지만 7말8초 피서철에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와 게릴라 호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뜨거운 고기압이 채워지는 데다 남쪽에 열대 수증기가 다량으로 밀려와 아열대성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기위로 습도 폭탄이 더해지며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열대야 수준의 심한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체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초습윤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1: 보통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수준일 때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오르면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38도 이상으로 높아져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13: 여기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구름이 발달하거나 강한 스콜과 같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북상하는 열대저압부나 태풍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14: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기를 끌어올리면 폭염이 더욱 강화되거나 갑작스러운 호우구름을
3: 강남형 YTN 재난전문위원입니다.
14: 앞으로 태풍들이 어디로 향할지 얼마나 강할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여름더위도 심해지거나 또는 빨리 끝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3: 기상청은 피서지에서는 온열질환과 기습호우에 대비하고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2: 땀이 끊임없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작스러운 혈압, 혈당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생활습관 관리는 물론 과일이나 음료 등 식음료를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5: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은 냉방병이나 각종 온열질환입니다. 하지만 더위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들은 만성질환자들입니다.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자들은 무더위가 부르는 탈수나 급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오면 혈액이 농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위에 식욕을 잃어 끼니를 거른 채 활동하다 보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갈증을 피하겠다고 찾는 과일이나 음료들도 적절히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물론 탄산음료, 과일 주스, 탄 커피 등에는 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사 후 바로 디저트로 과일을 먹거나 잠들기 전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16: 수박은 뭐 중간 사이즈로 한쪽 정도, 그다음에 참외 반 개 정도.
3: 예진 이대복동병원 내분비내과 뭐 교수입니다.
16: 반 개 정도가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긴 한데요.
15: 당류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맹물이나 보리차 등으로 갈증을 푸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당 변동성이 커지면 혈관 기능 저하로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현미나 통곡물, 단백질, 식이섬유를 당류와 함께 섭취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2: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 시각 25일 오후 관광 명소인 피어 39 부두를 깜짝 방문해 현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길가의 상점과 해안가를 둘러봤고 현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안가의 오래된 레스토랑에서 북미 전통 조개 스프인 클램 차우더 등 현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픈 AI 본사를 찾아 샘 울트먼 CEO와 만났습니다. 오픈 AI 측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전 이 회장과 울트먼 CEO가 3시간가량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HBM 등 첨단 메모리를 포함한 AI 인프라 구축과 삼성전자의 AI 전환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울트먼 CEO는 전날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해 이재용 회장을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의 3차 공판이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납치계획 정황을 뒷받침하는 이 지인과의 대화록도 재판 증거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자,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윤호 기자, 내일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7: 네, 광주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여고생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아울러 여고생을 도우려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도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입니다. 애초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은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납치 계획을 뒷받침하는 장윤기의 지인과 대화록이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고등학교 동창 등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장윤기는 애초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인정했습니다.
12: 네, 경찰이 어제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소환해 조사했군요.
17: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이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 총경을 상대로 장윤기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는 과정에 국가수사본부에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수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장윤기에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광산서와 광주청, 국수본 실무자를 통해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박 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도 지금까지 조사한 피해자와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박 전 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2: 네, 오늘 영남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되면서 찜통더위가 비상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화된 이번 폭염, 남부지방을 먼저 급습했는데요. 지금부터 김승배 한국재난협회 본부장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예. 자, 오늘 아침 영남에 이 폭염경보 8곳이 추가돼서 영남과 호남에 지금 10여 곳으로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 뭐 많이들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18: 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됩니다. 그동안 매년 여름 폭염이 강화.

0: 면서 그동안 기상청에 발령했던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더위가 심해집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경고였다면 폭염중대경보는 이제 조심 정도가 아니라 뭐 생명이 위험할 정도입니다. 야외 활동 중지하세요. 뭐 이런 그 강력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우리 그 온도계가 39도를 가리키고 우리 몸이 느끼는, 그러니까 습도에 따라서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가 달라지는데 38도 이상일 때그 이틀 이상이 아니고 그냥 즉시 내려지는 게 폭염 중대 경보인데 올해 올여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기상청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더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더운 날씨라는 게.
0: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36.5도인데 37도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몸 체온 조절을 못하게 되죠.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체감 온도가 38도면.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열 탈진, 그 다음에 일사병으로 나타납니다. 일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어지럼증, 경련, 구토, 이런 그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폭염 중도의 경보가 내려지면 뭐 즉시 야외 활동을 중지하고 목숨을 구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2003년도 유럽에서 폭염으로 7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만큼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폭염 중대 경보는 이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제 이런 걸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1: 예, 뭐 기상청에서는 이제 밖에 나가지 말라,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대로 따라야겠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외 그 산업 현장에서는 야외 활동을 즉각, 야외 작업을 즉각 중지를 해야 되고요. 각그 국민들,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은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자, 이거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뭐 견디고 이런 온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폭염으로 매우 위험합니다라는 그런 경고성 기상특보입니다.
1: 예, 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에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제 즉각 쉬어야 된다.
0: 쉬어야 됩니다.
1: 이 점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영남 지역이 지금 오전부터 37도로 넘을 정도로 특히 열기가 심하다고 하는데 뭐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은 이번 장마철에 좀 비가 적게 온 탓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쪽 그 울진, 경주, 울산, 부산 등이 경남, 그러니까 동해안과 경남 지역에서 이번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한 500mm 안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20에서 한 50mm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비가 굉장히 저 그래프, 저 분포도에서 보듯이 적게 내렸는데, 자, 이 지역에는 이제 땅이 다른 지역보다 그 토양 수분 함량이 적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젖어 있으면 강한 햇빛을 받으면 이제 증발시키느라고 태양 에너지가 쓰일 텐데, 이 지금 비가 적게 와서 건조한 지역은
1: 예.
0: 바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그냥 그 땅을 데우는 데 사용이
1: 예.
0: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온 지역보다 더 기온이 높은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1: 네, 사실 뭐 기온이 높은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 대구인데, 그런데 이제 이낮 기온이 37도를 넘는 곳들이 경산, 양산, 포항, 경주 이런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이라도 지금 33도 안팎인 건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대구 외에 이런 지역들이 기온이 특히 높은 이유가 뭘까요?
0: 그런 지역에 보면 똑같은 지금 공기가 남쪽에서 오는 건데, 특히 경산,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 예.
0: 열이 잘 확산이 되지 않아서 기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선선한 바람이 들면 금방 기온이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내륙에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온이 높습니다. 다그 지역들이 지금 그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적게 와서 특히 땅이 건조해서 태양열을 받으면 바로 기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기온이 높습니다.
1: 경남 지역이 또 가뭄도 심하다면서요?
0: 비가 적게 왔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이 장마 기간 동안에

0: 비가 많이 온 지역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러면 장마가 끝났다고 비가 이제 끝나냐? 비는 대기 불안정에서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또 이제 여름에 불청객 태풍이 오면 또 이제 비가 올 수 있는데 이 부족한 영남 지역은 이제 그런 걸 기대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1: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더운 날씨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좀 시원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네.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해하고 재작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더위가 이제 9월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여름 더위가 좀 늦게까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떨까요?
0: 그렇습니다. 오늘이 7월 26일 과거에 생각해보면 이제 한 여름방 시작 이때 시작하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지금 지구온난화로 확실히 여름이 더워졌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았던 경험 분들은 다 여름이 원래 덥습니다. 그런데 우선 통계상으로 33도 이상인 폭염일수, 밤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열대일수가 과거보다 확실히 늘어났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8월 15일 정도까지가 한 보름 정도, 20일 정도가 예. 1년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이제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는데 예. 막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더울 일밖에 없고요. 아. 북태평양 고기압에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층 한 10km에 또 티벳 고기압, 아직 티벳 고기압 강하게 발달은 안 했는데 그게 더해지면 이제 우리가 기온이 뭐 40도를 넘는 그런 기록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지난 2018년.
2: 대구를 포함해 영남에 폭염 중대 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는 햇볕에 막대한 수증기가 더해진 초습인 더위와 함께 기습호우, 태풍 북상까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관련 내용을 김승배 한국재난협회 본부장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0: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따라 양평 가는 길 진남터널에서 문경 2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분기점을 통과하는데 1차로에 사고가 나서 혼잡하고요. 감곡을 지나갈 때도 한 번 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는 평택 쪽으로 북진천에서 안진터널, 서안성에서 안성 분기점을 통과할 때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차량이 좀 많은 상태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회덕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타이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안성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상속도 못 냅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천안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몰려있는 곳은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유계소까지 속도를 내려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청주 부근에는 화물차 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의 정체가 풀렸습니다. 예전엔 차가 많아서 밀리는 곳은 없는 와중에 다만 조금 전에 서종 부근 사고가 나서 갓길로 옮겨져와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서종에서 화도까지,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실시간 주요 뉴스

와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앤뮤직 시간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앞선 시간은 K-POP을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팝을 위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좋은 노래들 많지만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샵 0945 문자창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Great Showman OST 준비했어요. This is me.

네, 첫 곡, 그레이트 쇼맨 OST죠. This is me 들으면서 3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꽤 덥습니다. 앞서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앞선 뉴스 앤 뮤직 시간대에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 더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조금 전에 오후 3시 15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자연재난 관련 재난방송이 있어서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사항입니다. 제 지역은 전국이니까요. 전국에 계신 청취자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서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심할 때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 또 이웃의 안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나 아래 남부 쪽이 많이 덥다고 하니까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울 때 또 에어컨을 열심히 틀거나 아니면 또 빙수 같은 시원한 찬 음식을 많이 먹고 찾게 되는데 너무 더워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냉방병 같은 것들도 위험하잖아요. 너무 찬 음식 많이 먹으면 또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적당히 항상 모든 건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당히 오늘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귀가 시원해지는 음악들은 이 시간에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음악들도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샵 0945로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브루노마스, 앤더슨 팍, 그리고 실크소닉이 함께한 러브스트레인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뮤지컬 소울차일드, 실크소닉 노래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 시각 25일 오후 관광명소인 피어 39 부두를 깜짝 방문해 현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길가의 상점과 해안가를 둘러봤고 현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안가의 오래된 레스토랑에서 북미 전통 조개 수프인 클램 차우더 등 현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픈AI 본사를 찾아 샘 올트먼 CEO와 만났습니다. 오픈AI 측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전 이 회장과 올트먼 CEO가 3시간가량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HBM 등 첨단 메모리를 포함한 AI 인프라 구축과 삼성전자의 AI 전환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올트먼 CEO는 전날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해 이재용 회장을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3시 36분입니다. 3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혹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방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세 곡 준비했습니다. 레오니, 마커스 앤 마티누스의 문라이트,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또 존 레전드의 오픈 유어 아이스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노래 세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104명 중 54%인 56명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사고 장소는 하천과 계곡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 음주 수영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다슬기 채취나 해루질 중 숨진 사고는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주 입수 금지와 물때 확인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의 9cm 높낮이 차이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오는 29일 밤 도로 포장을 걷어내고 정밀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구조와 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포장 아래 지반이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현장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성수대교 남단 램프를 전면 통제하고 올림픽대로 한개 차로도 일부 통제합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끝곡은 신청곡을 포함해서 준비했습니다. 8920님의 신청곡 아들의 Easy on Me 먼저 나가고 있고요. 스페이스 호그의 In the Meantime까지 두 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 가마솥더위가 기승입니다. 지면에 열기가 쌓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는데요. 중부와 영남, 전북, 제주에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양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대 40mm 예상되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엔 소나기가 이어지고요. 이 비를 끝으로는 장마가 물러나면서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이 서서히 더 늘어나는 가운데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는 차량은 적고 용인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가 섰습니다. 인천 쪽으로는 봉평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고요. 평창에서 면옹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까지 정체고 양지 부근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도 한 번 더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 서종에서 하동까지, 덕수 선배에서 강일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영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는 등 전국에 찜통 더비가 기세를 부렸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도 14곳으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4: 폭염 기세 속에 밭일을 하던 30대가 숨지는 등 온열 질환도 비상입니다. 열대야 속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선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벤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 전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픈 AI 본사를 찾아 샘 올트먼 CEO와 회동을 갖고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이른바 멱살잡이 사건을 둘러싸고 당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지도부는 권 의원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미국이 미사일 부족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방어할 요격 미사일이 사실상 바닥난 거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폭염의 기세가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합니다. 영남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 발령된 가운데 경남 양산은 올해 최고 기온을 넘어섰습니다.
4: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긴 하지만 사실상 올여름 장마는 끝난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그야말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산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죠?
5: 네, 그렇습니다. 경남 양산은 낮 1시쯤부터 39.3도까지 치솟았는데 현재도 이 기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최고 기온입니다. 경북 경주와 경남 밀양도 39도를 넘었습니다. 영남 지역 대부분 35도를 훌쩍 넘을 정도로 더위가 극심합니다. 서울은 현재 32.6도까지 올랐습니다. 오전 10시에 추가로 영남 8개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낮 최고 기온 39도 이상 하루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지는 극한 폭염에 대한 경고인데요. 중대 경보 지역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경남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합천입니다. 전남 광양과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의령에도 중대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두 14곳입니다. 폭염 경보는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전북 곳곳으로 추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에서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열대야 주의보 역시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밤낮 없이 펄펄 끓고 있는 셈인데 장맛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렸던 영남 지역의 폭염이 심합니다. 이른바 대프리카, 더위의 대표 지역이었던 대구를 넘어 경북, 경남 전역으로 폭염이 넓혀지면서 경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는데 장마는 끝났다고 보는 겁니까?
5: 네, 그렇습니다. 산발적으로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철원과 양구에 시간당 최대 40mm까지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장맛비를 몰고 왔던 정체전선의 영향에서는 벗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여름 장마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앞서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정확한 장마 종료 시점은 여름이 끝날 때쯤 분석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3: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 어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4: 전남 해남에서는 밭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인 뒤에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먼저 폭염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6: 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790여 세대 아파트가 내부 설비 문제로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5명이 갇혔다가 구조됐고 냉방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인 밤 10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전남 광주 해남군에선 어제 오후 3시 10분쯤 태국 국적 30대 남성이 밭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밭일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 네, 오늘 아침에는 교통사고도 잇따랐다고요?
6: 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오산시 부산동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오토바이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또 사고 충격에 튕겨나간 오토바이가 앞서 있던 카니발 차량과 부딪히면서 6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걸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아침 7시 50분쯤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순찰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A씨와 경찰관 2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뒤 이 충격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제12호 태풍 노을이 중국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현재 시각 새벽 3시 50분쯤 광둥성 후이저우시 후이동현 연안에 태풍이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륙 당시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160km로 올해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태풍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광둥성에서 71만 5천 명이 대피했고 열차 운행과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를 연결하는 강주아오 대교도 오늘 새벽 0시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홍콩 당국은 태풍의 영향으로 9명이 다쳤고 항공편 350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찜통더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7말 8초 휴가철 이동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 네, 이번엔 현장 연결해서 피서철 이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근우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7: 네, 저는 대구 신천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송지현 기자는 어딥니까?
8: 네, 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오늘도 날이 굉장히 더운데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찾았다고요?
7: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이른 아침에 이 물놀이장이 문을 여는 시점부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모습 저희 취재진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파도풀장에서 파도를 타고 또 공놀이도 하면서 이른바 데프리카의 무더위를 조금씩 잇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곳 대구를 비롯해서 영남 지역 곳곳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3시 기준 이곳 대구의 공식적인 낮 최고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6.8도였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37도를 넘긴 곳들도 있을 정도로 덥습니다. 이렇게 온종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더위를 조금 식히려고 가족이나 아이와 함께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9: 애들도 밖에서 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집에서 또 에어컨 틀어놓고 TV만 보는 것도 별로 좀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집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7: 이곳 신천 물놀이장은 장마철 날씨 문제로 개장이 연기됐다가 어제 문을 열었는데 하루 동안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4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여기서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물놀이장 측은 올해부터 안전과 수질 관리를 위해 하루 입장 인원을 1,100명으로 제한했는데 입장권이 일찌감치 다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 접근성이 좋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물놀이장이라 관리가 잘 된다는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휴가철, 올해만 온열질 환자가 1,2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사실상 끝났고 한동안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도심 물놀이장마다 휴가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이번엔 고속도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송시현 기자,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8: 네, 현재 전체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서울 방향 112km, 지방 방향으로 16km가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CCTV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입니다. 한눈에 봐도 부산 방향보다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차량이 가득합니다. 오전부터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 행렬이 이어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차가 많은 모습입니다. 서울과 강원도로 있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나들목입니다.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는 정체 구간이 29km에 달하지만 강원도로 향하는 도로는 전체적으로 소통이 원활합니다. 이번엔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입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도로에서는 차들이 빠르게 주행하지만 서울 방면에는 속도가 느려 마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문경 2터널 보겠습니다. 양평 방향으로 가는 터널 안으로 차가 줄지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원 방향과 비교해보면 속도도 다소 느린 모습입니다.
3: 네,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어떻습니까?
8: 네, 오늘은 평소 일요일보다 늘어난 차량 48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지난주보다 3만 대 늘어난 40만 대가 빠져나가고 그만큼인 40만 대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은데 지금 강릉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까지 3시간 40분, 양양에서 출발하면 남양주까지 3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원활한 흐름입니다. 다만 서울 방향에서는 오늘 오후 늦게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늦은 밤에야 해소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 에어컨 사용으로 차 안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졸음 운전에 빠지기 쉽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하시거나 공기 외부 순환 모드를 켜고 가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 네, 지금까지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했습니다. 김근우, 송수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3: 네, 앞선 연결해서 CCTV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CEO들과 AI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4: 국내 신생 창업기업 K-스타트업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지금 내로라하는 한미 주요 기업들과 AI 산업협력 확대의 뜻을 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국내 신생 창업기업 K-스타트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역동적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6개 주요 벤처 투자사와 간담회를 연 겁니다.
11: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오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와 더불어 한미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0: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혁신 거점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제도 개선 카드를 꺼냈습니다.
11: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10: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벤처 투자 거물들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며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12: 서울에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카사도 벤처 투자사 제너럴 파트너입니다.
10: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과 미국 측 벤처 투자사들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두 나라 벤처 생태계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이번 행사가 K-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키워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며 대한민국을 선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글로벌 혁신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일즈 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은 브라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0: 귀중품 보관신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후 간선도로 정체 그리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내부 순환도 따라서 성수동 쪽 가는 길 홍제램프에서 홍제문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기림램프에서 정릉램프 그리고 정릉터널 쪽으로만 짧게 정체입니다. 같이 가는 성산도는 성산램프에서 연세대 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양화로는 동교동 삼거리에서 합정역 쪽으로 정체고요. 양화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양방 비교적 원활합니다. 청담대교가 남단 쪽으로 지체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내린천 휴게소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요.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담는 양은 똑같은데 계산대 앞에서 나오는 금액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54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이 180%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분명 수출은 역대급이라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빠듯한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 있습니다. 바로 환율 때문인데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재무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놓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도움 말씀 전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알찬 소식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코너입니다.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수출은 역대급 흑자인데 아니 환율은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나이프 상담소에서는 이미 건강하신데도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계셨던 시내버스 기사님의 보험 리모델링 사례를 만나봅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요. 돈워리 상담소에서 수술 병력이 있어서 보험 점검을 포기하고 계셨던 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린 사례도 준비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 우리 집에도 보험 점검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큰 불길이 잡히면서 공동인수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보상 부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 담보가 8천억 원대에 이르는 데다 물류센터 규모가 커서 최종 보험금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유방암 진단 후 초기 1년 동안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공동연구팀은 유방암 수술 환자 10만 7천여 명과 암 병력이 없는 일반 여성 32만 2천 명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미국 신경과학회 공식 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수혜는 일부 반도체 거점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주력인 경기, 충남, 충북과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구, 경북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2: 네.
0: 정재현 전문가에게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수출이 네. 잘 되면 네. 달러가 들어오고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게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공식인데 네. 아니 수출은 역대급 흑자라는데 도대체 왜 이 고환율의 늪은 끝나지 않고 환율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걸까요?
2: 네, 이유는 수출로 번 달러가 예전처럼 국내로 바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출 기업이 달러로 벌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짓고 해외 기업을 인수하고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 비중을 꾸준히 늘리다 보니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를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그 돈이 해외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0: 우리한테 돌아와야 하는데 그쵸.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발 묶여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3: 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즉 금리 격차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고 금리도 미국이 더 높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달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 호황이어도 미국 시장이 우위에 있다 보니 결국 자금은 미국으로 쏠리고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기름값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도 오르는 흐름이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100조 원 넘게 팔고 달러로 바꿔나간 것도 환율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0: 그렇군요. 네. 역대급 흑자에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네. 궁금하고요. 네. 관련해서 워낙 이렇게 계속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니 이거 외환위기 같은 상황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2: 네, 당장 외환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한국은 외국에 빌려준 돈이 받을 돈보다 훨씬 많은 순 채권국이고 지금은 정부가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면 외국인들이 사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화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고 30년 전 외환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인 거죠.
0: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큰 걱정은 좀 덜어냈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걸 알고 싶어요.
3: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주식을 통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고환율을 반기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0: 그렇죠.
3: 기름값, 곡물값,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외식업이나 유통업처럼 마진이 얇은 업종은 가격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누군가가 혜택을 누린다면 누군가는 또 고스란히 피해를 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 호황의 혜택과 고환율의 피해가 같은 시대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상황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2: 네. 일각에서는 환율 1,500원이 뉴 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달러 수요가 꾸준한 이상 예전처럼 환율이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적응하고 살자는 말은 아니고 이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실물 경기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내 가계 재무는 더 꼼꼼하게 설계해야 시점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고환율 시기에 내 자산이 원화로만 몰려 있다면 그것 자체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요. 달러 자산의 일부 분산하거나 물가 상승에 강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무작정 달러를 사거나 해외 주식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방향을 잡는 게 먼저겠죠.
0: 환율 뉴스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내 지갑 사정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사실 막연하고 막막하게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두 분의 이 꼼꼼한 설명 덕에 청취자분들 조금은 실마리가 잡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재무 상황 어떤지, 우리 집 가정경제는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 게 좋은지 이 큰 틀의 경제 상황에 맞춤으로 대응해보고 같이 탄탄하게 준비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써서 보내주세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맞춤 재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내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굿 라이프 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이 도착했을지

0: 이번엔 진짜 해야겠다 싶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복용하는 약도 없고 건강도 좋은 편인데 주변 또래 동료들보다 보험료는 훨씬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1: 앞에서는 수출이 역대급이라는데 환율 왜 안 떨어져요? 이게 궁금했는데 네. 와, 이번 오늘 굿라이프 상담소 사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니 또래보다 건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자부하고 자신하고 계시는데 왜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계신지 이상하게 들립니다. 정지현 팀장님, 이게 어떤 사정이 있으셨던 걸까요?
2: 네, 이분이 성격이 워낙 좋으세요. 주변에서 좋은 거라고 하면 그냥 믿고 보험을 하나 둘 계속 가입하신 거예요.
1: 아, 성격 좋은 거랑 보험 막 가입하시는 건 좀 공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2: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는 채로요.
1: 그렇게 가입하셨군요.
2: 네네네. 그러다 보니 보험이 쌓이면서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은퇴 시점은 다가오니 앞으로 낼 보험료 걱정이 되기 시작하신 거죠. 실제로 총 7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하나하나 꺼내서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1: 그렇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0: 네. 문제점 전에 먼저 잘 가입하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화재보험은 1만 원에 알차게 잘 가입해 두셨고요.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는 3만 9천 원 내고 계셨는데 시내버스 기사시다 보니 영업용 운전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금 높은 건 당연합니다. 다행히 변호사 선임비 한도가 축소되기 직전 타이밍에 좋게 가입하셔서 보장 내용도 아주 알차게 잘 챙겨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시 굿모닝 굿라이프 애청자다우시다고 칭찬도 해드렸습니다.
1: 아, 근데 칭찬 정말 받으실만 합니다. 네. 이 운전자 보험 요거 네. 관련해서 이렇게 보장 개정되기 전에 좀 네. 가입을 잘 해두셔라라고 늘 강조드렸는데 청취자님이 딱 그렇게 굿모닝 굿라이프 목적 취지에 맞게끔 보험을 잘 가입해두셨군요.
0: 뿌듯합니다.
1: 그렇죠. 잘 가입된 건 얘기해주셨고 네. 이제 문제가 됐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여기서 오늘 돈이 되는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에 이름에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상품일까요? 1번, 보험금 지급이 간편한 상품. 2번,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유병자 상품.
1: 이걸 틀리면 제가 자리를 빼야 돼요. 네. 자, 보험 상품 이름에 간편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유병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정답 2번.
2: 네, 정답 2번입니다.
1: 아, 맞췄어요.
2: 네, 상품 이름에 간편이 들어가 있으면 유병자 보험이에요. 드시는 약이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그만큼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용하시는 약도 없고 가입 당시 특별한 병력도 없으셨어요. 굳이 유병자 상품에 가입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암 진단금 2천만 원에 6만 원이라는 보험료 비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0: 네, 맞습니다. 가입할 때 복잡하게 따져봐야 하는 게 귀찮으니까 간편하게 가입되는 상품으로 권유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험료 차이로 이어지고 10년, 20년 장기화될수록 그 손해는 더더욱 커지겠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유병자 상품에 가입해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은 그냥 일반 보험일 거야라고 착각은 하지만 네. 간편보험, 유병력자 보험으로 가입되는 네네.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0: 그쵸,
1: 거네요.
0: 굳이 비싸게 내시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건강한데 보험료 할인받아도 모자랄 판에 맞습니다. 더 비싼 간편보험을 지금 가입하셨다니 네. 굉장히 아까운 보험료만 지출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을까요?
2: 네. 작년에 가입하신 건강보험이 있었는데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보장 받으시려고 가입하신 거였어요. 방향 자체는 정말 잘 잡으셨는데 방법이 아쉬웠어요. 예로 암진단금 5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이분 기준으로 월 보험료 12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특약으로 준비하면 월 4,150원이면 됩니다.
1: 와, 근데 이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12만 원과 네. 4,150원. 네, 어마어마한데요?
0: 네, 그렇죠.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요즘

0: 암 치료에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항암 치료잖아요.
1: 네.
0: 일반 방사선과 달리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이라 정상세포 손상도 적고 부작용도 적고 회복도 빨라요. 그런데 한 사이클 도는데 6천만 원 정도 드는 고액 치료거든요. 이 같은 보장 금액을 방법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비싼 진단금으로만 이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대비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으로 매달 몇천 원의 돈으로 큰 치료비를 대비할 것인지, 이거는 정말 비교 분석을 하고 알아야지만 내가 내돈
0: 네.
1: 아끼면서 큰 혜택 받을
0: 그렇죠.
1: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다면 50번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장인데도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상황 짚어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고 해요. 꽤 그래도 옛날 보험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2세대 실손보험인 거죠?
2: 네, 2세대 실손보험인데요. 90% 보장이라 보장 측면에서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점이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불필요한 특약들이 같이 들어 있었는데 그 특약들만 정리했더라면 기존 13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9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특약 해지 환급금도 일부 발생해서 그것도 찾아드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보험 상품에 불필요한 특약을 덜어냈더니
0: 네.
1: 13만 원에서 이제 9만 원으로 다이어트가 됐는데, 살 빠지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지금 특약 해지 환급금도
0: 맞아요.
1: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0: 축하금도 줍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그렇군요. 보험료 줄이고 환급금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이 예정도 있다고
0: 네,
1: 하셨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검진 결과가 나온 이후에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 보시기로 하셨고요. 지금 당장 전환하는 게 아니라 결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로 했습니다.
1: 아, 그럼요. 이거 새롭게 어떤 구성을 해드렸으면 저희가 딱 좋았을까요?
2: 네.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깔끔하게 잡았어요. 네,
1: 잡아주셨어요.
2: 좋았습니다. 기존의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적 항암 치료비, 로봇 수술, 카티 치료비까지 추가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0: 네, 여기서 암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치료가 장기화되기도 하고 암이 전이 되거나 재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주요 치료비 특약도 함께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건 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매년 2천만 원씩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암 진단비 한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는 치료 받으실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군요.
2: 네, 맞아요.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기존에 500만 원이었던 진단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려드리고 뇌와 심장 순환계 주요 치료비도 새로 구성해서 혈관 관련 치료비를 받을 때마다 매년 1000만 원씩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간병인 보험, 요양병원 입원, 1인실 입원 1단까지 추가로 구성해 드렸고요. 나이 들수록 간병인 정말 중요하거든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가족들한테 짐이 될 일은 없으니까요.
1: 그렇죠. 간병비 보험도 꾸준히 문의와 궁금증 항상 보내주시는 내용인데, 촘촘하게 다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보장이 탄탄하잖아요.
0: 네.
1: 보험료 더 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0: 아,
1: 드는데,
0: 그러면,
1: 월보험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0: 네. 늘면 우리 전문가 아닙니다. 기존에 갱신형으로 유지하시던 상품들이 25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새로 구성해드린 비갱신형이 19만 원이었고, 간병보장까지 추가해드려서 최종 23만 원이 됐어요. 보험료도 절감되고, 납입기간도 줄어들고, 보장은 오히려 더 넓어진 거죠. 20년만 내시면 그 이후엔 납입 없이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는 겁니다.
1: 와, 청취자님 상담받고 되게
2: 네.
1: 기분 좋으셨을 것 같고, 이제는
2: 네.
1: 어딜 가서 내 건강이 이렇게 좋은데 보험료 왜 많이 내냐,
2: 그렇죠.
1: 막 그런 궁금증이나 하소연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2: 네. 역시나 많이 만족해 하셨어요, 고객분이. 주변에 소개를 안 해줄 수 없겠다고 하시면서 가족분들 보험도 같이 봐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담하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1: 뭐였을까요?
2: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해봤는데 진작에 할 걸. 미루는 사이에 갱신되고 보험료 오르고 나이 들면서 조건도 나빠지고 결국 손해는 자기가 보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소화기에 좀 자주 비유를 하거든요.
1: 소화기요?
0: 네, 소화기. 왜 우리 소화기도 10년에 한 번 교체하고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불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혹시 모를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하나만 있어도 큰 불을 막고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재산과 지킬 수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소화기를 구비하고 그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보험도 그렇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내 상황에 맞게 점검을 하셔야 하는 거죠.
1: 아,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비유를 하시는지. 아, 맞습니다. 가정에 상비해 두는 이 소화기처럼요. 보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큰 불이 났을 때 내가 소화기로 정확하게 막아낼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도 미리미리 확인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하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워리 상담소로 이어갑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과 함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 소개해드리고요. 전문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271번님 문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보험 상품 이름에 간편이 들어간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저도 네. 일반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1년 전에 고혈압 진단 받아서 지금 약 먹고 있습니다. 하시네요.
1: 네. 5271번님 좋은 질문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0: 그래 저는 문제 소개해드리면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거든요. 네.
1: 핵심은 복용하시는 약의 종류와 용량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용량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예요.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무조건 간편 상품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약을 얼마나 드시는지 따라 일반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찾을 수 있어요. 본인 상황에서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는 직접 확인해 드려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상담 문자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0: 5271번님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일반 상품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분들이 건강체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비교 네. 분석해드릴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네. 기다려주시고요. 정 팀장님이 네. 요 분과 비슷한 사연을 또 상담해 주신 사례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산 동양구에서 인테리어를 일을 하고 계신 50대 중반 남성분을 상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2년 전에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어깨 회전골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점검을 받고 싶으면서도 수술 병력이 있으니까 어차피 새로 가입이 안 될 거라고 그냥 포기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0: 그 마음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술 받았다고 하면 일단 보험 가입은 그렇죠. 어렵다라고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수술이라고 다 같은 수술이 아닙니다. 저희 크게 나눠보면 질병 수술이 있고 상해 수술이 있죠. 네. 다쳐서 어깨 수술한 거랑 암 진단 받은 거랑은요. 인과관계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해 수술 병력은 인수해주는 보험회사와 상품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해주는 보험사를 찾는 겁니다.
1: 그래서 해당 병력을 모두 고지하도록 복용하시는 약이 없으시니까 건강체로 승인해주는 상품을 찾아서 안내를 드렸어요. 이분도 처음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능하셨던 거죠. 병력이 있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0: 그렇군요.

0: 그러면은 이분은 보험 상황이
1: 네.
0: 어떠셨을까요?
1: 이분은 월 48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보험이 총 5건이었는데 문제는 2건의 종합보험이었습니다. 하나는 15년 갱신형이고 다른 하나는 30년 납이었어요.
2: 30년 납이라는 게 3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는 건데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으로 암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결과적으로 6,700만 원을 넘게 내고 3천만 원 보장받는 상품인 거죠.
0: 아, 그럼 내돈더 내고 덜 받는 상품이었으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네요. 갱신형 보험도 문제가 있었겠죠?
1: 네, 그렇죠. 갱신형 보험은 지금은 보험료가 낮아 보여도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게다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내야 하는데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보험료가 그대로면 유지하기가 버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두 건을 합쳐서 비갱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새로 정비를 해드렸어요. 기존 26만 원 가까이 내시던 걸 16만 원으로 줄이면서 보장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2: 네, 그리고 CI 종신보험도 있었는데요. 자녀분들이 다 성인이 되고 출가까지 하셔서 사망보험금이 더 이상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해지 환급률이 82%까지 올라와 있어서 납입하신 보험료 중 82%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약관 대출도 이용 중이셨는데 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셨어요.
0: 아, 이 약관 대출까지 받으셨다라는 건
1: 네,
0: 정말 최후의 보루까지 다 쓰셨다는 건데요.
1: 맞습니다. 해지 환급금 내에서 받은 약관 대출도 갖고 계셨어요. 보험을 해지하면 그 해지 환급금으로 대출이 상환되고 차액만큼 환급되죠.
0: 네.
1: 그런데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CI 보험이라는 게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해지를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맞아요.
2: 네, CI 보험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중대한 질병, 즉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당겨받는 구조예요. 얼핏 보아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CI 진단금을 받으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에 대해 그만큼 차감이 되거든요. 살아 있을 때 받을 만큼 가족한테 남겨줄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CI 보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암도 아무 암이나 되는 게 아니라 말기 암이나 중증 암이어야 하고 뇌졸중도 일상생활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보험금 받기가 정말 쉽지 않는 거죠.
1: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이미 다 성인이 되고 출가까지 하셨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사실 더 이상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CI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그래서 오히려 해지환급금이 82%까지 올라와 있는 시점이어서 지금이 정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해지하면서 약관 대출도 자동으로 상환되니까 이자 스트레스도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였고요.
0: 이렇게 간단히 해결하면 되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청취자님이 상담받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2: 네, 진작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안될 거라고 포기하고 계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능했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이번 상담을 계기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닌데,
1: 네.
0: 모르는 채로 그냥 냅두는 건 그건 잘못인
1: 네,
0: 것 같아요.
1: 방치는 죄입니다. 네.
0: 그렇죠.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 안될 거야. 또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싼 보험료 내는 게 당연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도 꼼꼼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0: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 재무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김광석의 끝나지 않은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화정도 심해졌습니다. 내일은 구름 사이로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고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부산은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 34도,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길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내린천휴게소 부근 2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인제를 통과할 때 정체입니다. 내린천휴게소 부근으로도 차량들 몰려서 더 많이 밀리고 있고요. 서종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도 진입하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화성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밀리는데요. 팔탄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여파를 바라 바란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답답하고요.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들어오는 길도 차량이 많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월하고요. 동군산 부근에 대형 화물차가 구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단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전국 곳곳에 극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원도시 강원도 태백에서도 시원한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태백산자락에서 야외 영화를 감상하는 이색피서 현장에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도심 한복판이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물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스레 내려옵니다. 물대포와 물총 싸움에 온몸이 젖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평균 해발 900m가 넘는 고원도시 태백에서 열린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현장입니다.
3: 태백은 너무 시원하고 또 이런 물놀이 축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애들끼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2: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 연못에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물에 발을 담근 지 불과 몇 초 만에 발끝이 시릴 정도로 차갑습니다. 해가 진 태백산 자락에선 대형 화면이 켜지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열흘 동안 매일 밤 야외 영화를 상영하는 쿨 시네마 페스티벌입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태백은 한여름밤에도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관람객들은 서늘한 기운에 긴 소매 옷을 입고 담요까지 덮은 채 영화를 즐깁니다.
4: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쿨링 시네마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냉방 에너지 없이 ESG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고요.
2: 황지 연못의 밤을 밝힐 낙화놀이와 음악 공연도 축제의 흥을 더합니다. 낮에는 물놀이, 밤에는 영화와 공연이 이어지는 태백의 두 여름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무더위 속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서울 청계천에서 누군가 목욕을 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역대급 빌런이란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서울 청계천으로 보이는 곳에 한 중년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가지로 물을 뜨더니 자신의 몸에 물을 끼얹고 있죠. 몸과 팔 곳곳에 청계천 물을 계속해서 뿌리는 모습입니다. 이 여성 옆 자세히 보시면 하얀 비누, 또 초록색의 떼수건까지 보입니다. 지난 25일 SNS 등에 올라온 청계천에 등장한 역대급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영상만 보면 대낮에 중년 여성이 청계천 변에 앉아 그야말로 목욕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계천 이용조례 11조 1항에는 수영과 목욕, 또 유사 행위 모두 엄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벌어진 비슷한 논란은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계천 팔석담 앞에서 동전을 담는 중년 남녀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팔석담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와서 시민들이 던져놓은 행운의 동전을 싹쓸이해가는 듯한 영상이 퍼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를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에 이어 특검의 최종 구형과 조 전 원장의 최후 진술 등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봉쇄 시도 등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여당에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정부 예산이 공사비로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파헤쳐왔는데요. 특검은 공사업체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디올 의류 등이 공사비 불법 전용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6: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은 관저 공사비 불법 전용 의혹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게 줄 비용으로 행정안전부 예산이 쓰였다는 걸 골자로 합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 대통령실 참모진이 개입했다고 보고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7: 검증, 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되어 집행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6: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윗선으로 21그램 측과 친분이 두터운 김건희 씨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6일 21그램 측은 김 씨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디올 의류와 장신구 등 688만 원어치 고가 물품을 직접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날 21그램 대표는 김 씨를 찾기에 앞서 대통령 비서실과 공사비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공사비 예산이 14억 원뿐인데 증액하려면 상급자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그램 측이 김 씨에게 고가 물품을 건넨 뒤 잠시 멈췄던 공사는 재개됐고 행안부 예산 전용도 이어졌습니다. 민간업체인 21그램이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공사를 이어갔을 리 없는 만큼 디올 의류 등을 대가로 김 씨가 불법 전용에 관여했을 거라는 게 특검 의심입니다. 다만 김 씨는 디올 의류 등은 대리구매일 뿐 공사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김대기 전 실장은 적법한 예산 전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합특검이 공사비 불법 전용 사건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정훈입니다.
5: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약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하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 역시 화해라는 형식으로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를 불법 투약해준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 비마약류 마취제를 함께 투약하는가 하면 환자의 실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8: 서울 청담동의 한 병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와 약품을 샅샅이 확인합니다. 안쪽엔 커튼이 달린 침대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병원 의사들은 미용 시술을 해주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고 실제로는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를 불법으로 놔줬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환자가 요구하면 밤이나 휴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속망을 피하고 수면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마취제인 덱스 메데토미딘을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물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은 마취대에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27차례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8: 이들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불법 투약해준 환자는 13명, 확인된 진료 횟수는 182차례에 달합니다. 경찰은 의사와 환자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다른 의사 1명과 행정실장, 투약자 등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의사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 4억 5,7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이 마약류 마취제의 오남용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검토를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쓰인 수면 마취제 계열 양

0: 동물을 마약류로 지정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지난해 전국 화수에서 역대 가장 많은 31종의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분석 대상과 검사 지점을 늘릴수록 우리 사회에 파고든 불법 마약의 빛낯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해서 하수 시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분석 대상을 16배 늘렸고 검사 지점도 2배 확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출된 불법 마약류 종류가 31종에 달해 1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합성 대마가 21종으로 가장 많았고 케타민, 캐치농계가 각각 3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헬로윈 당일에 유흥시설 주변 하수 검사도 해봤습니다. 인근 주거지에선 나오지 않은 코카인, 엑스터시 등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8종이 검출됐습니다. 필로폰은 올해도 검사를 진행한 전국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사용량이 2024년 1000명당 하루 9.86mg이던 것이 지난해 85mg으로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실제 투약량이 급증했다기보다 하수 처리장뿐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까지 검사 지점을 확대해 더 현실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3: 불법 마약의 검출과 사용 행태를
4: 체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3: 기 때문에 전년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2: 불법 마약류 조사 결과는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전달돼 단속에 활용됩니다. 식약처는 올해 인구 밀집 지역과 불법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큰 유흥시설 인근으로 하수 검사 지점을 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5: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습은 2주 만에 중단됐지만 이란에 대한 미 해군의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 중앙사령부는 봉쇄망을 돌파하려던 상선 12척이 항로를 변경시켰고 지시에 불응한 두 척을 무력화했으며 완전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두 척에 대해 선상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군은 아라비아해에서 모로코 선적 유조선 샤르미나르호에 탑승해 검증수색을 완료했으며 해당 유조선은 현재 항해를 재개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4일 오만만에서 봉쇄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하려 시도하고 반복된 경고를 무시한 모잠비크 선적 유조선 라빈호를 무력화해 이란으로 이동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상선을 공격해 사망자가 나왔다며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어제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민간 선박을 공격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며 이란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전쟁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하고 확대할 수 있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숨진 미군 전사자 수를 갑자기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휴전 선언 이후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제외했다는 게 이유인데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6: 지난 22일 미국 도버 공군기지. 지난 17일 요르단과 18일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 유해 운구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그세스 국방장관 등 군 순회와 함께 나와서 예를 표했습니다. 같은 날 조지아주 유세 연설에 가서는 이란 전쟁에서 추가로 육군 4명이 희생됐다며 애도했습니다.
7: 저는 이란 전쟁에서 희생된 위대한 미군 장병 4명의 운구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이렇게 운구된 4명까지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수는 모두 18명. 그런데 미 국방부는 이 수치를 처음엔 18명으로 발표했다가 갑자기 14명으로 줄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유가 옹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응구된 4명은 지난 4월 휴전 선언 이후에 숨졌기 때문에 이란 전쟁 전사자 명단에서 뺐다는 겁니다. 현재 미 국방부 웹사이트에도 축소된 수치 14명으로 나옵니다. 참전용사 단체들은 순직한 장병들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는 짓은 유가족과 군인들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보고를 요구하며 국왕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5: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이미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파병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인데 추가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8: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연설을 통해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에 관련된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9: 러시아는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합니다. 러시아 보로네시에선 6월부터 북한군을 맞을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젤렌스키
8: 보로네시는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와 일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모든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 수행 방법을 배우고 무기를 개선하고 실제 전투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8: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추가 파병 가능성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9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며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거듭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9: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8: 북한은 재작년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뒤 쿠르스크에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최대 2만 명 정도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전선에 투입된 전투병을 중심으로 6천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3: 김나입니다.
1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구름 사이로도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치솟는 만큼 자외선 차단 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과 부산은 2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지만 현재는 정체가 되고 있고요. 양양분기점과 강촌 일대로는 빗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유기소와 팔탄분기점,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아 정체고요. 목포 쪽으로는 대체로 원활합니다. 수도권제 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나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요.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도 교통량이 몰려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자유로에서 김포까지도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 오는 길

옥산에서 청주유기소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입장 거봉포도유기소에서 안성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차량은 적은데 부천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가양대교 다리 건너기가 어려운 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해서 이쪽이 흐름이 많이 끊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양대교 다리까지 조금 더 영향을 받는데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시간 소요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과 국민대 사이 2차로에 고장 차 있습니다. 알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7월의 마지막 주말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주말입니다. 바깥 공기를 잠시만 마셔도 숨이 턱턱 막히는 계절이 시작됐는데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적절한 쉼과 충전이 아닐까요? 여름 휴가를 계획하며 바다와 계곡, 산으로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꼭 멀리 떠나야만 충전이 되는 건 아니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마음을 쉬어가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차분히 전해들으면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요일 오후가 좀 더 시원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좋은 음악과 실시간 뉴스로 채워볼게요.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The Real Thing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You to me are everything.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You to me are everything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The Real Thing의 목소리로 출발했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팝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저희가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갔는데요. 아직도 덥습니다. 서울은 지금 기온 31도에 습도가 높다 보니까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가 있습니다. 여전히 3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건가 싶은데 문제는 새로 출발하는 한 주 계속 이렇게 더울 거라고 하네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더위가 쭉 이어지겠고요. 그래서 또 휴가철도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가 계획 가지고 계신 우리 애청자 가족분들 계실 텐데 어디로 떠나실 계획이신지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 벤슨의 Love Love 이어서 세쿠가 불러요. Catching Bodies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에 이어 특검의 최종 구형과 조 전 원장의 최후 진술 등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봉쇄 시도 등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여당에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노을이 중국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현재 시간으로 새벽 3시 50분쯤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후이둥현 연안에 태풍이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륙 당시 중심 기압은 95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160km로 올해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태풍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광둥성에서 71만 5천 명이 대피했고 열차 운행과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사천 논에서 발견된 93살의 남성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쯤 경남 사천시 송포동의 논 인근에서 93세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경상남도는 A씨의 추정 사인이 열사병과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숨지며 경남 지역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500번님, 오늘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다들 휴가 가셨는지 거리는 한산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깜빡이 잘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출근하는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길이 한산하지? 평소에는 조금 더 걸리는데 오늘 굉장히 빨리 회사에 도착해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좀 더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아, 휴가를 가서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길이 이렇게 여유롭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3500번님도 같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이 좀 잘 뚫려있다 하더라도 운전하실 때는 또 안전하게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깜빡이를 잘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에 뭔가 길 위에 차가 많이 없다고 해서 에이 뭐 차선 변경하는데 그냥 이동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평소보다 좀 불안정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이런 점들은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 경제 유튜브 채널 새롭게 문을 열고 이벤트 한창 진행 중이어서 매 시간마다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혹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 채널 이름 정하기 위한 공모전 너의 이름은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7월 31일까지 이벤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최우수상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또 우수상, 장려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킨 드실 수 있는 기프티콘 우수상께 드리고 장려상으로는 시원한 커피 마실 수 있는 음료 쿠폰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경제 트렌드 콕 짚어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경제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뭐가 좋을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작명을 했는지 그 이유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당첨자 8월에 발표되니까 그 전까지 좋은 아이디어 떠오를 때마다 적극적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애니타 베이커의 Same Old Love 이어서 Delegation이 부릅니다. Oh Honey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약체인 캔자스시티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5분 빠른 역습 상황에서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개막 이후 정규리그에서 득점하지 못하던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와 처음 치른 LA 더비에서 1호 골을 기록했고 이어 솔트레이크전에서도 골을 터뜨려 이날까지 3경기 연속 골을 몰아쳤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배구 대표팀이 강호 브라질에게 연패했습니다. 국제배구연맹 세계랭킹 26위인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은 오늘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국가대표팀 세 번째 평가전에서 세트 점수 1대 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지난 22일 1차전에서 3대 1로 승리하고 전날 2차전에 이어 연거푸

1대 3으로 패배한 우리나라는 평가전을 1승 2패로 마쳤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안병훈 선수가 리브골프 영국대회 3라운드를 단독 7위로 마쳤습니다. 안병훈 선수는 오늘 영국 잉글랜드 로스터의 JCB 골프 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는 2개로 줄여 2언더파 70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한 안병훈 선수는 대회 단독 선두인 호주의 루커스 허버트 선수에게 9타 뒤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3500번님의 신청곡 Neil Sedaka, You Mean Everything to Me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What's your name?
2: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3: 이름이 뭐예요?
2: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3: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2: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4: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4: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5: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7: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전국의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전남과 영남 곳곳으로는 폭염중대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밤에는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3도, 양산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앞으로 무더위는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1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나들목까지는 3km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다시 이후 양재나들목에서 반포나들목 사이가 5km 정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천안분기점 부근에서는 4km 정도가 밀리고 있고 덕수 삼패나들목에서 강일까지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영남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1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2: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고속도로도 평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휴일 오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이 늘면서 곳곳에서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투자에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벤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에서 세일즈 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은 브라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이 휴일에도 당심 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놓고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 중앙선관위로 나가 수도권 광역단체장 재선거 필요성을 직접 변론할 예정입니다.
1: 확전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미국이 미사일 부족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방어할 요격 미사일이 사실상 바닥난 거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극한 호우를 쏟아낸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2: 경남 양산과 밀양이 39도를 넘어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을 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 역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3: 도깨비 장마, 핀셋 장마라고 불릴 만큼 예기치 않은 집중 호우를 쏟아낸 정체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만큼 제주뿐 아니라 내륙의 장마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 극한 호우가 지나자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덮쳐왔습니다. 경남 경산의 낮 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경주와 밀양도 39도를 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를 경고하는 폭염 중대 경보는 대구와 경북, 경남 곳곳으로 확대하며 14곳까지 늘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폭염이 극심합니다. 이른바 대프리카, 더위의 상징이었던 대구를 넘어 경북, 경남 전역으로 폭염이 확대하면서 경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4: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추가적인 열 공급이 있습니다.
5: 영남권은
4: 폭우가 산맥들이 위치해 지형적 요소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조금 더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 숨이 턱턱 막히는 극한 더위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강한 소나기뿐 아니라 기습적인 집중 호우 구름이 발달해 극한 호우를 언제든 쏟아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한반도로 올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1: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 기후위기로 인해 기존 특보를 넘어서는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자 열대야 주의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보인데요. 꼭 알아야 할 폭염특보의 기준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김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도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립니다. 더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때 정부는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폭염특보는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이 느끼는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은 이때부터 야외 활동을 줄이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합니다. 폭염 경보는 체감 온도 35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일반인도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후위기로 극단적인 더위가 잦아지면서 올해 6월부터 정부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혹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더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5: 폭염 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7: 김희선 기상청장입니다.
5: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6: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3대 생존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은 즉시 중단.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이 확보된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쪽방촌 주민 등 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가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치명적으로 변해가는 폭염. 특보다

0: 관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 요령에 따르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폭염 속에 밭일을 가던 태국 국적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인 뒤 숨졌습니다.
2: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젯밤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구급차 안에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고 소방대원이 응급처치를 합니다. 오후 3시 10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의 한 밭 도로에서 30대 태국 국적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밭일 하던 중 어지럼 증세를 보여 휴식을 위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남 북부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경찰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늦은 저녁 790여 세대 규모 아파트가 내부 설비 문제로 한때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5명이 갇혔다가 구조됐고 냉방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인 밤 10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경기 오산에선 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오토바이는 전소했습니다. 사고 충격에 튕겨나간 오토바이가 앞서 있던 카니발 차량과 부딪히면서 60대 카니발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걸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사천 논에서 발견된 93세 남성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쯤 경남 사천시 송포동 논 인근에서 93세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경상남도는 A씨의 추정 사인이 열사병과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이어지는 폭염 속 시민들은 도심 물놀이장이나 가까운 계곡을 찾아 더위를 쫓았습니다.
2: 임영준 기자가 7월의 마지막 휴일 피서 표정을 담아왔습니다.
4: 도심과 가까운 산기슭에 자리 잡은 계곡. 세 자매는 누가 더 물을 많이 튀기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물장난을 치는데 푹 빠졌습니다. 엄마가 뱅글뱅글 돌려주는 튜브 위에 앉은 꼬마 아이는 계곡 피서가 익숙해 보입니다.
5: 저도 이렇게 바지를 걷어올리고 계곡에 발을 담갔습니다. 계곡물의 시원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데요. 피서객들은 공놀이도 하며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4: 고등학교 졸업 전 마지막 여름방학. 친구들과 정신없이 물장난을 치며 수능에 대한 부담감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6: 제가 수능 스트레스도 풀 겸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이번에도 여기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도 하려고 여기로 왔어요.
4: 엄마 아빠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물놀이도 하며 추억을 쌓는 아이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배도 채우면 일석삼조입니다.
7: 날씨가 너무 덥고 이래서 뭐 좀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저희 뭐 오전에 잠깐 와서 뭐 김밥에 또 간식도 먹고 애들 이제 물장구도 치고.
4: 도심 속 물놀이장도 더위를 피해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가장 즐거운 피서객은 어린이들. 시원한 물벼락을 받고 튜브를 타고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닙니다. 인공파도에 몸을 맡긴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피서를 즐깁니다.
8: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여기 한국 여름이 이렇게 더운 줄은 이번에 처음 알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근데 여기 파도풀도 있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낮은 이런 데도 있고 해가지고 놀기 너무 좋고.
4: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의 마지막 휴일. 피서객들은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물놀이하며 한여름의 추억 한 장을 남겼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1: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주말과 휴일 고속도로가 평소보다 무척 붐볐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이 늘면서 곳곳에서 긴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0: 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1: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입니다.
0: 네,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지금 현재 전체 고속도로를 보면 서울 방향으로 116km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 방향으로는 24km가량으로 정체가 다소 덜합니다. 실시간 CCTV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초 나들목입니다. 부산 방향과 서울 방향 양쪽 모두에 상당한 수의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 행렬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평소보다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경부고속도로 청주 휴게소 부근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데 차량 흐름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기 부천시 중동 나들목 부근 전해드리겠습니다. 판교 방향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차들이 가득합니다. 일산 방향으로도 차가 지나가곤 있지만 판교 방향 도로를 달리는 차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속도도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남 7터널 상황 보겠습니다. 양양 방면으로 가는 도로는 시원하게 뚫려 있지만 반대쪽 서울 방향 도로에는 차들이 다소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만큼 운전자들이 더욱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체 구간은 17km로 2시간 전쯤 30km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하면 점점 정체가 풀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0: 네,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어떤가요?
1: 네, 오늘은 평소 일요일보다 늘어난 차량 48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지난주보다 3만 대 늘어난 40만 대가 빠져나가고 그만큼인 40만 대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때 3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차량이 몰렸지만 지금은 점점 정체가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까지 2시간 40분, 양양에서 출발하면 남양주까지 2시간 10분이 걸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 에어컨 사용으로 차 안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졸음운전에 빠지기 쉽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하시거나 공기 외부순환 모드를 켜고 가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4: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0: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위군병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는데요.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주시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서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부지방의 장마는 끝나면서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무더위 기세는 한층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서울 33도, 대구와 창원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부안 나들목 갓길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고 매송 나들목에서 용담 터널까지는 2km 구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4km 구간 차량들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 목포 쪽은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동문산 나들목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으니까 이일 때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하바네라 딸랄랄랄랄랄랄라를 새롭게 편곡한 음악이었습니다. 마티나스의 아코디언 연주였습니다. 7월 26일 오늘은 쿠바의 혁명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쿠바라는 나라는 이 클래식 음악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제의 카르멘은 스페인 세비야가 배경인데 쿠바에서 수입한 담배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오페라가 시작되고요. 아, 나 안 그래도 쿠바 하자마자 저 그 생각했어요. 쿠바에서 가장 유명한 건 시가. 주인공 카르멘이 부르는 노래 하바네라는 하바나의 춤이란 뜻입니다. 하바나는 쿠바의 수도 이름입니다. 라벨의 작품으로 유명한 볼레로도 원래는 쿠바의 춤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라벨의 볼레로를 쿠바 리듬에 맞춰 새롭게 편곡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볼레로, 월드뮤직 그룹 핑크 마티니의 연주입니다.

라벨의 볼레로, 월드뮤직 그룹 핑크 마티니의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번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0님입니다. 테디, 은밀하게 위대하게 세종 공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원류안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덕분에 궂은 날씨도 이겨내고 행복하게 즐기고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바뀐 배역에 추가된 공연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 멋진 백류안 보여주어서

끝나고 뭐 밤에 스크린 골프도 치고 놀자 이래서 김태원도 열심히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려가야겠다 딱 내려갔는데 처음에 이제 김태원은 무술이 별로 없고 원류안이 대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국정원 뭐 이런 원류한 뭐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처음에 무술합을 맞추고 있었죠. 왜냐면은 공연한 지 꽤 됐으니까 이제 무술을 다시 맞춰봐야 되잖아요. 한 15분 지났나? 저는 대기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기실에서 그냥 진짜 그 무술하는 거 구경하면서 나 핸드폰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여보세요? 받았더니 컴퍼니에서 배우님 어디세요? 그래서 저 대기실인데요. 그랬더니 배우님 잠깐 무대로 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공연이니까 미리 맞춰보는 왜냐면은 공연 조명까지 다 맞춰봐야 되니까 하루 전이야 하루 전.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내 차례인가? 하고 딱 나갔더니 배우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찬우 배우님이 갑자기 발차기 하시다가 종아리가 팍 하고 아팠다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배우님 혹시 원류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당장 내일이잖아. 그리고 원류환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냈고 전 김태원만 하고 있었으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 진짜 장난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찬우 형이 저기에 아파하면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병원을 가야 된대. 그래서 아니 난 진짜 꿈꾸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대사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무도 있지, 동선, 대사. 근데 또 무술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근데 그거 하나만 하다가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전 김태원 해갖고 반대 역할, 반대 노래 같이 듀엣하는 부분을 계속 듀엣이니까 와 그때부터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근데 하루 만에 했거든요. 진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너무 잘했어. 근데 아니 숙소에서는 잠이 안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미친 듯이 잤어요. 전원 꺼진 사람처럼. 그리고 온몸에 알베겨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 아, 그랬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네. 3266님입니다. 세종시에서 백류환을 만나다니 마치 연락이 끊긴 친구와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캐스팅 변경에 인태님 고생 많았고 원류환 역할 졸업 축하드립니다. 오 이번에 진짜 진정한 축하를 이제 또 하는 하... 네. 와,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웬만하면 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하죠 이랬는데 이거는 같이 하는 국정원 친구들도 와 형 리스펙이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래서 해롱이님입니다. 세종에 갔을 때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코스모스랑 들꽃 핀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코스모스는 가을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름에 피어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처음엔 코스모스인가 하고 긴가민가 했거든요. 해주셨습니다. 어, 그러네. 코스모스는 가을꽃이 아닌가? 코스모스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저도 가을꽃을 알고 있는데.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제가 생라면 부숴서 스프를 뿌려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살은 대박지지만 정말 맛있고 배고플 때 먹으면 간식도 되고 정말 좋거든요. 밤늦게 그렇게 먹고 자고 와도 저는 사실 얼굴이 많이 붓지 않는 편인데 어제 은희 보느라 울고 와서 또 라면을 부숴서 먹고 잤더니 지금은 눈이 안 떠지네요. 부어서. 다들 야식 생라면을 조심하세요. 와, 그쵸. 물도 없으니까 수분을 보충할 길이 없이 짜니까 붙지. 아, 참 그 박상돈 형도 저 같은 멤버 인기현상에 박상돈 형도 저 공연을 보러 와서 너무 울고 가서 그 다음날 눈이 안 떠진다고 그랬어. 그만큼 제가 잘했다는 소식. 오늘은 좀 자화자찬 좀 하겠습니다. 루님입니다. 불면증 있다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고도 안 잤다고 생각하는 건데 정말 위험한 거랍니다. 정상 수면이 아니라 블랙아웃처럼 뇌 회로가 나갔다 들어오는 거래요. 잠은 규칙적으로 잘 자는 게 좋겠죠. 저는 안 자면 안 자는 거지 자고도 안 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불면증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치료 방법을 같이 써주세요. 다음에. 저도 궁금해요. 떼끼에로님입니다. 당근에서 처음으로 물건을 판매해봤는데 재미있네요. 또 갖다 팔 게 없나 궁리 중. 커피 쿠폰 받고 싶네요. 인기현상의 불티 신청합니다.

있습니다. 이열치열 한여름의 뜨거운 노래 들어줘야죠.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어요.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문자를 주셔야지만 커피 쿠폰이 나간다는 점 안타깝습니다. 마리안나님, 가족 외식 후 디저트 타임에 살짝 인트데이 제방 듣고 있어요. 오늘 디저트에 더 맞도록 더 보드랍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20님입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 유익한 방송과 함께합니다. 파이팅! 네, 우리 오늘도 파이팅! 7703님입니다. 오, 이분은 121번 버스기사예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출근 저녁 먹고 이제 운행 시작해요. 오, 점원. 121버스. 121버스는 우선 화계사에서 서울숲까지 가는 게 121버스가 있고요. 천안의 종합터미널, 뭐 진천군 있지만 우리 라디오는 서울에 나가는 거잖아요. 수도권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 121 천안 종합터미널에서 종합터미널로 가는 거 있고, 진천 종합터미널에서 무국버스터미널 가는 또 진천이 있고, 서산 있고 충주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화계사에서 서울숲 가는 버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8555님입니다. 오늘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들 현민이와 클래식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친정집 다녀와서 행복한 기분으로 저녁 준비하는데 볶음밥이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슬고슬 볶아질 때가 있어, 그죠? 오늘도 좋은 방송 최고 해주셨어요. 맛있는 볶음밥 저도 현민이랑 같이 먹고 싶습니다. 현민이 어머님, 맛있겠네요. 디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디에토의 미라클, 인기현상의 불티 듣겠습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7월 26일 일요일 인테리어 1분 여기까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씨는요, 1995년 7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양인모 씨는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고요. 2022년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기록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사라방들을 바이올린과 비올라 이중주 편성으로 재구성한 곡입니다. 노르웨이의 작곡가 할보르센의 사라방드와 변주곡, 양인모의 바이올린, 리처드 용재온일의 비올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마가 잦아들면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 더위가 극심한데요. 전남 광양과 영남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남부 내륙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 최저기온이 서울과 광주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의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 양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송악 나들목 1, 2, 3차를 걸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고 송악 나들목 부근에서는 1km 구간 여파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2 중부고속도로 한남 방향 신월 천교 부근 2차로에서 버스 관련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진압으로 1, 2차로에 소방차는 여러 대가 좀 멈춰 있고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근이 매우 혼잡합니다. 현재 화재 사고 여파로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신월 천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21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2: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루어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4: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0: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5: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4: 네, 그건 아니고.
3: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구.
0: 윤석열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만은
4: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3: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합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전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내일 오전 10시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장윤기 측이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대화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애초 예정됐던 고교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내일 공판에는 피해 여고생의 유족과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장윤기의 흉기에 중상을 입은 남학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경찰의 봐주기 의혹 뒤에는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실제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이른바 향찰이 전국에 17,000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핵심 인물인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박 경감의 전보 이력을 분석해보니 지난 2000년부터 광산서에서만 무려 18년 동안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 생활의 절반을 한 경찰서에서 보낸 전형적인 향찰, 즉 지역 장기 근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역시 광산서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처럼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줄곧 근무 중인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허리이자 실무를 이끄는 경위와 경감급 장기 근무자가 14,000여 명에 달해 전국의 전체 경위 경감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특정 경찰서에 뿌리를 박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의 장기 근무자 비율이 8%, 2%대에 그친 반면 전북과 충북, 충남 등 지방은 20%를 넘어 장기 근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장기 근무 경찰관들은 지역 사정에 밝아 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쌓인 관계가 이번 사건처럼 봐주기 수사나 정보 유출 같은 유착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7: 인지 수사를 하는 지능팀이나
0: 이상식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그리고 형사팀이나 강력팀 같은 수사부서는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은 폐단이 커지니까 한 번씩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 경찰 신뢰도를 뿌리채 얹은 장윤기 봐주기 욕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어진 경찰 장기 근무 인사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1: 국회는 이번 주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2: 국회 복귀 이후 총력 저지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8: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0: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9: 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서를 고리로 공소청과 중소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일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 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0: 그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0: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0: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범위 넓은 범위에서
8: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이 휴일에도 전국을 돌며 당심잡기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는 반명 후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1: 전국 각지에서 강연 정치를 이어가는 김민석 후보는 친 정청래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정청래 후보뿐 아니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까지 반명 후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12: 미래와 저주에 대해서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1: 신천지 전대 개입설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갔는데 이낙연식 사쿠라를 치고 계엄하겠다는 사람을 때려잡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이 사이비가 나타나면 몰아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종단하는 일정 중에도 이딴 SNS 글을 올리며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당을 파산시킬지 모르는 의혹 제기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천지 논란 자체를 거듭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자신을 반명으로 의심하는 프레임에도 대통령과 당원은 본인이 지킨다며 적극적으로 방어 전선을 쳤습니다.
13: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0: 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1: 연일 호남행 중인 송영길 후보는 또다시 전북 일대를 돌며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박수 받을지 몰라도 이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난다면서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4: 그럼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을 운영했는데
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4: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죠.
11: 다만 신천지 개입설엔 초반과 다르게 한 발자국 떨어져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15: 당 일각에선 대통령 순방 중 집권 여당이 명청 갈등만 조장하고 신천지 전쟁을 벌인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이 과열 양상은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 중앙선관위에서 열리는 선거소청에 나가 직접 재선거 필요성 등을 변론합니다. 같은 날 윤리위 회의도 또 소집됐는데 내부 논란 속에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직접 선거소청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당 차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지 39일 만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16: 중앙선관위가 관할이 되는
17: 최고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16: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0: 재외국민 전자투표 여부를 언급한 걸 두고는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화력을 거듭 더해가는 건데 반면 징계를 통한 기강잡기 방침엔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내일 닷새 만에 다시 징계안 심의를 위한 윤리위 회의가 예정됐는데 전원 출석은 이번에도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한 윤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지만 일정을 일방 통보받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의 운영 방침을 반복, 조직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 원칙도 거듭 문제 삼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 징계 심의는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조경태 의원 등 징계안이 논의될 거로 예상됩니다.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잇따르고 있어 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당 최고위원회도 비공개 회의에서 권 의원의 멱살잡이 사례를 논의한다는 계획인 만큼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200억 원이 넘는 장특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면서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2: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세금 징수기관의 수장인 국세청장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년 보유 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의 2024년도 주택 양도세 신고 통계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도봉구와 금천, 중랑, 노원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873건, 건당 5억 4천만 원을 공제받은 반면 도봉구는 두 건에 2천만 원으로 건당 1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장특공제 혜택을 받은 전국 상위 100채 중 87채는 강남구와 서초구였고 강남구 평균 공제 금액은 41억, 서초구는 33억이었습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장특공제는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으로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으로 장특공제에 대한 미세 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에

0: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3: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2: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체감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이 기승이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오늘 밤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돼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의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 양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주시고 에어컨인 선풍기를 활용해서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중부고속도로는 하남방향 신월청교부근 2차로에서 버스 관련 화재 사고는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진압으로 1, 2차로에 소형차로 여러 대가 세워져 있고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해 보이는데요. 화재 사고 여파로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신월청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21km 안팎입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는 지금 함양방향 제약산 터널부근 2차로 갓길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내골 나들목에서 지금 밀양 분기점까지 평균 속도는 89km 안팎입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지금 서울 가는 길 동홍천 분기점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8km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정체가 많이 풀려가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고 안성 부근부터 안성 일대까지도 다시 4km 정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흐름은 많이 좀 편안해진 모습인데요. 한강을 따라 강변 일산 쪽으로 흐름이 많이 좋아진 가운데 반대 구리 방향 성산대교 북단부터 서강대교 일대까지는 아직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지금 도심 쪽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신내 나들목부터 지금 종합 분기점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 시속 57km 내외입니다. 동부 간선도로 도심 쪽은 정체가 많이 풀린 모습인데 반대 의정부 쪽은 아직은 제속도로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쥐선상의 아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중 아리아.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올라프손이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어요.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바르톡의 오페라 푸른 수염 영주의 성을 들어봤는데, 그동안에 러시아, 체코, 헝가리 오페라 등 조금 낯선 작품들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입니다. 이 오페레타는 가벼운 오페라라고도 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내용도 재미있고 소란스러운 편인데, 프랑스에서 오펜바흐 같은 작곡가가 오페레타로 큰 성공을 거두자 왈츠 음악가로 유명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도 빈에서 오페레타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박쥐입니다. 이 작품은 오페레타라는 특성상 공연 때마다 그때그때 흥미로운 설정을 많이 넣는 편입니다. 간수 역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대사만 하는데, 이 코미디언이 이 역을 맡아 자유로운 만담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이 공연될 때에도 이홍렬, 김병만, 서승만 같은 개그맨이 이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막의 무도회 장면에서는 여러 성악가들이나 대중가수들이 특별 출연을 해서 다른 오페라의 아리아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빈에서 연말에 있었던 박쥐 공연에서는 파바로티가 특별 출연해 이 장면에서 라던나의 마빌레 꽈피우 말펜토 여자의 마음 같은 아리아를 부른 적도 있고요. 오늘 들으실 음반은 아이젠슈타인 역의 헤르만 프라이, 그리고 부인 로잘린데 역의 율리아 바라디, 그리고 하녀 아델레 역의 루치아 포프, 오를롭스키 공장 역의 이반 레블로프, 팔케 박사 역의 베르트 바이클, 교도소장 프랑크 역의 베노 쿠셰, 알프레드 역의 르네 콜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아이젠슈타인 저택의 거실 낮입니다. 아이젠슈타인은 세금 문제로 세무서 관리와 다투던 중 관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8일간의 구류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내일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집 밖에는 여주인 로잘린데의 옛 애인이자 이탈리아 출신의 가수 알프레드가 로잘린데에게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 작은 비둘기는 이 들려옵니다. 아이젠슈타인이 세무서 관리한테 뭐라고 했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군요.

0: 그때 하녀 아델레가 편지를 들고 등장합니다. 하녀의 여동생 이다에게 온 편지로
1: 오늘 저녁 러시아의 대기족 오를롭스키 공작집에서 부도회가 열리는데 초대장을 구했으니 마님의 의상이라도 빌려 입고 오지 않겠어? 라는 내용입니다.
0: 거의 그 신데렐라 같아요. 하지만 하녀 아델레는
1: 나는 가정부 신부이니 마음대로 놀러 갈 수도 없어
0: 라고 한탄합니다. 밖에서는 또 알프레드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1: 사랑하오 사랑하오.
0: 하녀 아델레는 창문을 열고
1: 마님은 지금 없어요
0: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여주인 로잘린드가 등장해
2: 몇 년 전부터 나를 쫓아다녔던 알프레드가 또 나를 찾아와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네
0: 라고 말합니다. 하녀 아델레는 로잘린드에게
1: 갑자기 저희 이모가 많이 아프신데 간병하러 가게 휴가를 주세요
0: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로잘린드는
2: 무슨 소리야? 내일 주인 어른이 교도소에 갈 예정인데 안 돼!
0: 라고 거절합니다. 하녀 아델레는
1: 이모가 불쌍해요
0: 거짓으로 울면서 퇴장합니다. 그러자 알프레드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옵니다. 로잘린드가 놀라지만 알프레드는
1: 창문을 열어다오.
0: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섞여 있습니다. 로잘린드는 하는 수 없이
2: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면 만나요
0: 라고 약속하고 그를 내보냅니다. 로잘린드는
2: 저 사람이 노래만 좀 못 불러도 난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남편 미안해 당신이 감옥에 가야겠어
0: 한탄하죠. 남편 아이젠슈타인이 자신의 변호사 블린트 박사에게 호통을 치며 함께 등장합니다. 당신이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구류가 늘어나게 됐잖아 라고 야단치고 변호사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저에게 우기셔도 아 전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부인인 로잘린데까지 끼어들어 삼중창 당신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를 부릅니다.

다시 등장한 로잘린드는 감옥에 갈 사람의 표정이 즐거운 것에 의아해합니다. 저희가 웬일이지? 내일 분명히 감옥에 가는데. 팔케 박사가 퇴장하고 아이젠슈타인은 무도회에 가기 위해 예복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로잘린드는 감옥에 갈 사람이 왜 예복에 입을까?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옛 애인 알프레드를 만날 생각에 더 이상 따져묻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집에 있으면 곤란하니까 하녀 아델레에게 이모가 그렇게 불쌍하지? 이모에게 다녀와 라고 휴가를 줍니다. 집을 나서는 아이젠슈타인은 아내에게 과장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사랑한 나의 아내요. 난 감옥에 가면 당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아, 난 그 시간이 정말로 너무나 슬프고 나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요. 로잘린드는 이별의 슬픔을 담아 삼중창 이젠 혼자가 되는군요 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른 세 사람의 마음은 모두 딴 곳에 있습니다. 감옥에 간다고 말하지만 실은 무도회에 갈 아이젠슈타인.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클럽이에요. 야, 여기에 야, 지금 저 뭐야 그 스페인의 그 가장 큰 이비자 클럽 이번에 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
그리고 이모를 간호하러 간다고 말하지만 실상 또 이제 이비자 클럽 같은 무도회장에 간 한여 로잘리인데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홀로 집에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실은 옛 애인과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 로잘리인데 이 세 사람의 삼중창이 이어집니다.

0: 느낌없이 이 집의 주인인 아이젠슈타인의 나이트가운을 입고 집 주인처럼 거만하게 식탁 앞에 떡하니 앉습니다. 함께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교도소장 프랑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을 교도소로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프랑크도 오를롭스키 공작의 무도회에 갈 예정이라. 이비자 클럽에 이 교도소장도 가려고 죄인을 빨리 압송하고 클럽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죄인을 교도소에 넣을 생각으로 이 집에 온 것이에요. 교도소장 플랑크는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고 이 집에 식탁에 앉아 있다면 당연히 아이젠슈타인이겠구만 하고 그 바람피는 남자인 알프레드를 아이젠슈타인으로 착각하고 교도소로 연행을 해요. 알프레드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불륜의 형장을 들키게 돼서 진짜로 감옥에 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잘린드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 지금은 남편이 척좀 해요! 라고 말합니다.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알프레드는 저는 그냥 나이트가운을 입고 그냥 식탁에 앉아 뭐야? 너 뭐라는 거야? 아닙니다. 로잘린데가 나중에 자신에게 보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뜨거운 키스 한번 하고 프랑크와 함께 퇴장하면서 1막이 끝납니다. 2막입니다. 오를롭스키 공작 저택의 무도회장 밤입니다. 무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손님 중에는 로잘린드의 야외복을 몰래 입고 온 하녀 아델레가 보입니다. 아델레는 자신을 여배우 올가라고 소개합니다. 아이젠슈타인도 등장을 하는데 그는 자신이 프랑스의 대귀족 르나르의 후작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자 오를롭스키는 나는 사람들이 초대하는 것을 좋아해를 부르면서 오늘 밤은 예의 따질 것 없이 다들 마음껏 즐기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팔케는 아이젠슈타인에게 아델레를 소개합니다.
1: 전 여배우 올가요?
0: 전 프랑스에서 온 르나르 후작입니다. 그런데 아이젠슈타인이 자세히 보니 여배우 올가라는 아가씨가 자기 집에 있는 하녀 아델레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하녀와 너무 닮았네요. 라고 말하자 아델레는
1: 그게 무슨 소리예요?
0: 라고 화를 내고 사람들은 모두 그의 무례함을 나무랍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할수 있어요? 아델레는 마이넬 마이키스 나의 후장님을 부르면서 저처럼 손이 고운 하녀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후장님은 그 하녀에게 푹 빠지셨겠네요? 저처럼 허리가 날씬한 하녀를 보셨나요? 라고 놀립니다. 이 노래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배우라고 믿습니다.

기사 샤그랑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를롭스키 공은 아이젠슈타인과 프랑크를 향해 당신 두 사람은 모두 프랑스인이군요. 편하게 프랑스어로 이야기하세요. 몽주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엉터리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나눈 척합니다. 예를 들면 봉주르 아, do you know 둘레줄? Do you know 바게트? 마흐키스? 이렇게. 그때 로잘린데가 가면을 쓰고 무도회장에 옵니다. 예대인이 교도소로 갔으니 아, 클럽이나 가야지. 아, 이 대저택에서 다 떠나보냈는데 나 혼자 있을 순 없어. 무도회야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다가오자 로잘린데는 헝가리 백작 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 뭔가 이제 뭐 가면을 좀 썼나 봐요. 아이젠슈타인이 회중시계를 들고 신박 박동수를 세워준다면서 수작을 벌이자 로잘린데 부인은 남편의 수법을 훤히 알면서도 이를 받아주고 이중창, 고상한 내 허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녀 아델레가 로잘린데 부인을 보고는 저 사람이 진짜 헝가리 백작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잘린데 부인은 증거를 보여주죠 라고 말하고는 헝가리풍의 차르다시 고향의 노래를 들으면을 부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은 우와 헝가리 사람이 맞아 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팔케 박사에게 왜 당신 별명이 박쥐 박사냐라고 묻자 아이젠슈타인은 사람들에게 박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3년 전인가 가면 무도회에서 팔케 박사가 박쥐로 변장했는데 무도회에서 너무 취해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공원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이튿날 아침에 박쥐 모습을 한 채로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박쥐 모습인 그를 보고 놀려댔습니다. 그 이후로 박쥐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오를롭스키가 술잔을 들고 와서는 샴페인의 노래로 알려진 합창 모든 와인 중의 왕 샴페인을 선창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죠. 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이제 무도회가 절정에 이릅니다. 무도회 마지막에는 다시 빈풍의 왈츠가 연주됩니다.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이를 때 시계가 새벽 6시를 알립니다. 진짜 이거 우리나라 클럽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끝나요. 아주 전통이 길어 클럽은 그죠. 감옥으로 가야 할 아이젠슈타인과 감옥으로 출근해야 할 교도소장 프랑크는 깜짝 놀라 서둘러 퇴장하면서 이 막이 끝납니다. 산막입니다. 교도소 한 다음날 아침입니다. 간수 프로슈가 술에 취해 있고 유치장 안에는 어젯밤 아이젠슈타인 대신 들어온 알프레드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문을 열어다오. 조용해! 이렇게. 술에 취한 교도소장 프랑크가 간수 프로슈와 농담을 나누고 있는데 어젯밤 그 여자가 말이야 굉장히 날 좋아했어. 근데 좋아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어. 여섯 명이나 날 좋아하더라고. 하면서 농담을 나누고 있는데 하녀 아델레도 그를 보러 옵니다. 어젯밤 무도회에서 프랑크가 아델레에게 허풍 섞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청담동 사는데 청담동에 있고 오빠 시계는 저 너 그거 알아? 그 오데마 피게도 있고 뭐 많아 파텍 필립 그리고 내 차는 저 롤스로이스에다가 뭐 이런 허풍 섞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고 교도소로 무작정 찾아온 것이죠. 하녀 아델레는 교도소장 프랑크에게 전 사실 하녀이지만 정말로 여배우가 되고 싶답니다. 저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아리아 제가 시골 처녀였을 적에는 늘 부릅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자 프랑크는 하녀 아델레를 빈방에 잠시 기다리게 합니다. 그때 아이젠슈타인이 등장해 감옥에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도소장 프랑크는 어제 분명히 아이젠슈타인을 감옥에 넣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무도회장에서 르나르 후작이라고

옵니다. 부인이 교도소에 알프레드를 만나는 것을 본 아이젠슈타인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로잘린드는 어젯밤 무도회장에서 남편에게 빼앗았던 회중시계를 보여주면서 후장님, 제 심장 박동을 세워주세요. 라는 비꼬는 말투로 말합니다. 당신도 나한테 이런 말할 자격 없어. 두 사람은 서로 비긴 셈입니다. 그때 팔케가 오를롭스키 공작을 비롯한 무도회의 모든 손님을 데리고 교도소로 찾아옵니다. 팔케는 사실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제가 꾸민 것이었습니다. 아이젠슈타인은 사실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창피를 되돌려주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기 위해 이 박쥐의 복수를 계획한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손님들도 합창을 하면서 이제 이 희생자들을 용서합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아이젠슈타인은 부인의 외도도 연극의 일부라고 생각해 안심합니다.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오를롭스키는 하녀 아델레가 연기 소질이 있다고 말하며 내가 후원자가 되겠어요라고 약속합니다. 로잘린데는 피날레 합창, 모든 것이 샴페인 때문이다를 선창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난 일들을 씻어버리고 즐겁게 살자라는 합창을 부르는 가운데 오페라가 막이 내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인태 오페라 극장, 오늘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어떠셨나요? 오페레타 박쥐의 서곡은 연주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주 연주되기도 합니다. 끝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여러 선율이 접속곡 형식으로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인태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의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전국에서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전남과 영남 곳곳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밤에는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3도, 양산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중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인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진 가운데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고 안성 나대목에서 안성 분기점 사이는 3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반대 신갈 쪽도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다만 옥산 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 차량이 멈춰 있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안녕하십니까? YTN

0: 신24 시작합니다. 극한 호우를 쏟아낸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경남 양산과 밀양이 39도를 넘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 역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1: 도깨비 장마, 핀셋 장마라고 불릴 만큼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를 쏟아낸 정체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만큼 제주뿐 아니라 내륙의 장마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 극한 호우가 지나자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덮쳐왔습니다. 경남 경산의 낮 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경주와 밀양도 39도를 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를 경고하는 폭염중대경보는 대구와 경북, 경남 곳곳으로 확대하며 14곳까지 늘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폭염이 극심합니다. 이른바 대프리카, 더위의 상징이었던 대구를 넘어 경북, 경남 전역으로 폭염이 확대하면서 경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추가적인 열 공급이 있습니다. 영남권은
3: 기상청 통보관입니다.
2: 위치에 지형적 요소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조금 더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 숨이 턱턱 막히는 극한 더위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강한 소나기뿐 아니라 기습적인 집중호우 구름이 발달해 극한 호우를 언제든 쏟아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한반도로 올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0: 폭염 속에 밭일을 하던 태국 국적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인 뒤에 숨졌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젯밤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호 기자입니다.
4: 구급차 안에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고 소방대원이 응급처치를 합니다. 오후 3시 10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의 한 밭 도로에서 30대 태국 국적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밭일하던 중 어지럼 증세를 보여 휴식을 위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남 북부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경찰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늦은 저녁 790여 세대 규모 아파트가 내부 설비 문제로 한때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5명이 갇혔다가 구조됐고 냉방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인 밤 10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경기 오산에선 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오토바이는 전소했습니다. 사고 충격에 튕겨나간 오토바이가 앞서 있던 카니발 차량과 부딪히면서 60대 카니발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걸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0: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사천 논에서 발견된 93세 남성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쯤 경남 사천시 송포동 논 인근에서 93세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경상남도는 A씨의 추정 사인이 열사병과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폭염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도심 물놀이장이나 가까운 계곡을 찾아 더위를 쫓았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7월의 마지막 휴일 피서 표정을 담아왔습니다.
5: 도심과 가까운 산기슭에 자리 잡은 계곡. 세 자매는 누가 더 물을 많이 튀기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물장난을 치는데 푹 빠졌습니다. 엄마가 뱅글뱅글 돌려주는 튜브 위에 앉은 꼬마 아이는 계곡 피서가 익숙해 보입니다.
3: 저도 이렇게 바지를 걷어올리고 계곡에 발을 담갔습니다. 계곡물의 시원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데요.

0: 피서객들은 공놀이도 하며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1: 고등학교 졸업 전 마지막 여름방학. 친구들과 정신없이 물장난을 치며 수능에 대한 부담감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2: 제가 수능 스트레스도 풀 겸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이번에도 여기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도 하려고 여기로 왔어요.
1: 엄마 아빠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물놀이도 하며 추억을 쌓는 아이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배도 채우면 일석삼조입니다.
3: 날씨가 너무 덥고 이래서 이제 뭐 좀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저희 뭐 오전에 잠깐 와서 뭐 김밥에 또 간식도 먹고 이렇게 애들 이제 물장구도 치고.
1: 도심 속 물놀이장도 더위를 피해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가장 즐거운 피서객은 어린이들. 시원한 물벼락을 받고 튜브를 타고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닙니다. 인공파도에 몸을 맡긴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피서를 즐깁니다.
4: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여기 한국 여름이 이렇게 더운 줄은 이번에 처음 알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근데 여기 파도풀도 있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낮은 이런 데도 있고 해가지고 놀기 너무 좋고.
1: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의 마지막 휴일. 피서객들은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물놀이하며 한여름의 추억 한 장을 남겼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0: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콘도 앞 해상에서 10대 형제를 구조하려던 군인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당시 물놀이를 하던 17살과 14살 형제가 파도에 떠밀려가자 아버지와 군인 2명이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는 무사히 해변으로 나왔지만 구조에 나섰던 군인 2명은 심정지 상태로 해경과 민간 구조요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고성군 주광면 가진항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6살 A씨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104명 중 54%인 56명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사고 장소는 하천과 계곡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 음주 수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다슬기 채취나 해루질 중 숨진 사고는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는 숨진 여고생 부모와 당시 도우러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다 2차 공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엔 반성문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6: 그 반성문은 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7: 피해자
6: 해서
7: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입니다.
6: 추정하고 있습니다.
5: 내일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SNS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는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산서에서 국수본 실무진까지 전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를 주장한 만큼 소환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경찰의 봐주기 의혹 뒤에는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이른바 향찰이 전국에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8: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핵심 인물인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박 경감의 전보 이력을 분석해보니 지난 2000년부터 광산서에서만 무려 18년 동안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 생활의 절반을 한 경찰서에서 보낸 전형적인 향찰, 즉 지역 장기 근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역시 광산서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처럼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줄곧 근무 중인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허리이자 실무를 이끄는 경위와 경감급 장기 근무자가 14,000여 명에 달해 전국의 전체 경위 경감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특정 경찰서에 뿌리를 박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의 장기 근무자 비율이 8%, 2%대에 그친 반면 전북과 충북, 충남 등 지방은 20%를 넘어 장기 근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장기 근무 경찰관들은 지역 사정에 밝아 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쌓인 관계가 이번 사건처럼 봐주기 수사나 정보 유출 같은 유착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9: 인지 수사를 하는 지능팀이나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7: 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그리고 형사팀이나 강력팀 같은 수사부서는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폐단이 커지니까 한 번씩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8: 경찰 신뢰도를 뿌리채 얹은 장윤기 봐주기 욕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어진 경찰 장기 근무 인사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이 휴일에도 전국을 돌면서 당심 잡기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는 반명 후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0: 전국 각지에서 강연 정치를 이어가는 김민석 후보는 친 정청래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정청래 후보뿐 아니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까지 반명 후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래와
7: 저주에 대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1: 왜 갑자기 영어 놓고 멘트하는 게 당 지도부에 자격이 있습니까? 반명 지도부가 3명이라도 당장 될 것 같습니까?
10: 신천지 전대개입설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갔는데 이낙연식 사쿠라를 치고 계엄하겠다는 사람을 때려잡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이 사이비가 나타나면 몰아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종단하는 일정 중에도 이딴 SNS 글을 올리며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당을 파산시킬지 모르는 의혹 제기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천지 논란 자체를 거듭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자신을 반명으로 의심하는 프레임에도 대통령과 당원은 본인이 지킨다며 적극적으로 방어 전선을 쳤습니다.
12: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2: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 연일 호남행 중인 송영길 후보는 또다시 전북 일대를 돌며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박수 받을지 몰라도 이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난다면서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3: 그럼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을 운영했는데
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3: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죠.
10: 다만 신천지 개입설엔 초반과 다르게 한 발자국 떨어져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0: 당 일각에선 대통령 순방 중 집권 여당이 명청 갈등만 조장하고 신천지 전쟁을 벌인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이 과열 양상은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5: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20: YTN is FM.
2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의 끝자락에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2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 37도, 양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에는 폭염과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낮에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신월 천교 부근 2차로에서 발생한 버스 관련 화재 사고는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1, 2차로 소방 차량이 여러 대 세워져 있고 이 부근의 차량들의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사고 여파로 경기 왕주 분기점에서 신월 천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48km 안팎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양평 가는 길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아직은 3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충주 나들목길에서 충주 분기점까지가 빗길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서울 간선도로 흐름은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길에서 하월골 램프 일대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완진되는 데까지 109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소방청도 애를 먹었는데요.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이런 대형 화재가 최근 5년 동안 20건이나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대책 마련은 적절했는지 또 언론의 역할은 충분했는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해 생태계에 대격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팔지 못할 만큼의 참치가 잡히는가 하면 참치를 따라 상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가철에 알아두면 좋은 바다 관련 소식, 선정수 팩트체커와 알아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7월 18일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오늘은 왜 이런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또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해왔는지를 중심으로 언론 비평 해보신다고요.
2: 네, 그걸 해보려고 대형 창고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2008년 1월에 있었던 이천 참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코리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인데요. 당시에 사망 40명, 부상 9명이었습니다. 냉동 설비 배관 용접 불꽃이 우레탄 폼 등에 옮겨 붙었고요. 그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았고 또 출입구는 하나뿐이었고 공사와 작업이 동시 진행되는 등의 여러 원인이 피해를 키웠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대형 창고의 방화 구획 그리고 피난로 문제가 확인된 아주 대표적인 참사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2: 이 밖에도 많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0: 네.
2: 당시에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고요. 또 다른 소방관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큰 불을 잡기까지 장시간이 걸렸고 완진에는 엿새가량 소요되었습니다.
0: 네.
2: 재산 피해는 후속 통계에서 약 4,743억 원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하 2층 전기설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광범위한 적재물, 복잡한 선반 구조, 내부 화재 확산으로 진입과 발화점 접근이 어려웠다라는 게 이 늦은 화재 진화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화재 경보 반복 해제와 초기 대응 문제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2021년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번에 또 발생을 한 겁니다.
2: 네.
0: 이번 물류센터 8층이긴 하지만 일반 건물로 환산하면 15층 이상 건물과 맞먹는 높이와 규모라고 해요.
2: 네.
0: 약 109시간 만에 완진이 됐는데 이번 쿠팡 물류센터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뭔가요?
2: 아직 완전한 그 책임 소재 이유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피해액도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과 현장 관련 보도들을 보면은요.
0: 네.
2: 대형 화재의 배경으로 대량의 가연물 적재, 높은 층고, 복잡한 물류 시설 구조를 꼽았습니다. 내부에는 포장 비닐, 종이 박스, 물류 로봇과 리튬 배터리 등이 있어서 화재의 하중이 컸고요. 강한 복사열로 방화구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층 렉 구조와 자동화 설비는 불길 차단과 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서 진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이 됐어요.
0: 네.
2: 이번 화재의 핵심 문제는 대형 자동화 물류센터의 안전설계가 화재 위험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류센터가 대형화, 자동화될수록 이렇게 전기 설비와 배터리, 고층 적재 구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이에 맞는 소방 기준과 진화 체계가 충분히 고도화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 네. 지금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반복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류창고와 네. 관련된 소방 건축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걸까요?
2: 그런데 어느 정도는 계속 뒤늦게라도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0: 네.
2: 2008년 두 차례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 수준의 산발적인 시도만 있었을 뿐 국가 차원의 물류창고 특화 규제는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도의 결정적 전환이 되었던 것이 2020년에 있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입니다. 이 화재가 이전 참사와 너무나 판박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 특화된 종합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0: 네.
2: 2020년 6월에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종합 대책인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이 나왔던 것인데요. 아쉽게도 이 이후인 2021년 6월에 다시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번에는 또 처음으로 물류센터만을 대상으로 한 화재 안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0: 네.
2: 2021년 8월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물류센터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 처음으로 물류센터에 특화된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것이니까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요. 건물 설계할 때부터 화재 안전성을 검토하는 성능 위주의 설계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요.
0: 네.
2: 그리고 컨베이어 같은 자동화 설비가 들어선 구역에 대해서도 층별, 면적별로 불이 번지지 않게 막는 방화구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이 개정으로 처음으로 샌드위치 패널 같은 복합 자재의 심재, 그러니까 겉면이 아니고 속을 채우는 재료에 대해서도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0: 네.
2: 이제 아무 패널이나 쓸 수 없고 정부의 품질 인정을 받은 자재만 시공에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규제 강화와 함께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202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긴 합니다.
0: 네, 물류센터 화재 안전 종합 대책과 뭐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장치가 마련이 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참사는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2: 그렇죠. 특히 법이 강화되는 그 사이에도 2022년 1월에 평택에서 그리고 5월에는 이천에서 또다시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합니다.
0: 네.
2: 그러자 그해 12월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또 내놓았어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 화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기존에 흩어져 있던 소방 관련 법령도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1월 창고 시설만을 위한 별도의 스프링쿨러 기준이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을 썼는데요. 이제는 창고에 맞게 훨씬 강력한 라지 드롭형 스프링쿨러를 달아야 하고요. 4개의 물건을 높이 쌓는 구조다. 그렇다면은 3m 높이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0: 네.
2: 또 물을 뿌리는 양도 기존보다 2배, 뿌리는 시간도 20분에서 60분으로 3배 늘었습니다.
0: 네.
2: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0: 그렇지만 이번에 인천 쿠팡 화재가 또 발생한 거잖아요.
2: 네네.
0: 그렇다면 아직까지 뭐 법이나 시스템이 대형 창고 화재 예방에 부족하다는 거 아닐까요?
2: 네, 부족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강화된 기준이 새로 짓는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0: 그렇구나.
2: 지난 18일 화재가 난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는 2020년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시행된 이 강화된 스프링쿨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0: 네.
2: 결국 옛날 기준의 스프링쿨러가 작동했지만 다층으로 쌓인 선반과 마늘 물건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 쿠팡 화재를 계기로 정부는 또다시 물류시설 화재 안전 제도 개선 TF를 꾸렸습니다.
0: 네.
2: 이렇게 15년 넘게 법

0: 앱을 만들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랬지만 화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또 새로운 대책을 다시 준비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제가 사실 보도량이 너무 많아서요. 비카인지에서 전체 보도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간지 12곳의 보도만을 수집해서 살펴보았어요. 화재 발생일인 7월 18일에서 23일까지 보도한 기사에서 중복 기사를 제외하면은요, 전국 일간지 12곳의 보도가 약 280건이 됩니다.
1: 네.
0: 먼저 이 기사량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니까 화재 첫날인 7월 18일에는 43건, 그리고 19일에는 58건이 보도됐습니다. 화재 발생 사흘째인 20일에는 8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인 21일 45건, 22일 29건, 23일 19건으로 빠르게 기사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0: 화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일단 큰 불길이 잡히자 언론의 관심도 함께 줄어든 것입니다.
1: 네.
0: 그렇다면 이 시기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을까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화재 진행과 진화 상황에 대한 보도가 대부분이었어요.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24시간 넘게 불타고 있다. 국가소방 동원령이 내려졌다. 건물 붕괴 가능성이 있다. 61시간 만에 초진됐다. 라는 식의 내용이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1: 네.
0: 진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대형 화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화 과정과 주민 대피, 소방 대응을 신속하게 전하는 것은 언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물류센터가 워낙 불끄기 어려운 구조다

0: 주셨는데요. 그래도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들이 있긴 했죠.
1: 네, 과거
0: 어땠습니까?
1: 화재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대형 화재를 겪고도 쿠팡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덕평 물류센터 화재의 악몽이 재현됐다. 강화된 소방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존 물류센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어요. 전국 물류창고 10곳 가운데 7곳이 지금 강화되어 있는 이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기사 280건 가운데 이와 같이 과거 화재나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목에서 직접 다룬 기사는 20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과 지난 화재 뒤에 내놓은 대책들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다른데요.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죠. 당시에도 물류센터의 다양화와 복잡한 내부 구조, 스프링클러와 경보 설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화재에서 언론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짚어봐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쿠팡은 덕평 화재 이후 무엇을 고쳤는가? 정부가 당시 발표한 안전 대책은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이 됐는가? 강화된 기준들은 기존 물류센터에도 적용되었는가? 쿠팡은 이번 화재 전에 위험 징후를 알고 있었는가?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로 고쳐졌는가? 그런 이런 점들에 대한 질문이나 대답은 언론 보도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쿠팡의 책임을 직접 물은 제목이 있기는 했는데요. 5년 전 대형 화재를 겪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나? 쿠팡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화재 일주일 전부터 탄내가 났다는 전조를 무시했나? 이런 내용들이 보도에 있었습니다. 화재 상황에서도 인근 물류센터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라는 이런 노동조합의 주장도 지금 보도가 되었고요. 안전보다 로켓 배송을 우선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과했다거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발표성 보도를 제외하면은요, 쿠팡의 예방 책임과 과거 대책의 이행 여부를 독자적으로 자세히 검증한 기사는 많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언론이 보다 좀더 구체적인 후속 보도에 집중해 주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인권연구소장 김원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신설 프로그램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경제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7월 6일부터 21일까지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 기간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는데요. 그래서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코너를 중심으로 청취했습니다.
0: 네,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경제 프로그램이죠.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요즘 뭐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걸리고 변동성이 참 큰데 개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3: 네, 이 코너는 주식 개미들의 코치 역할을 하겠다는 코너인데요. 초보 투자자를 돕겠다는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2주간 들으면서 정보는 많이 알려주지만 이를 쉽게 알려주는 코치의 역할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6일 방송에서는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정보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와 FOMC 의사록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왜이 자료들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결과에서 어떤 숫자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7월 8일에는 시클리컬이라는 용어가 반복됐지만 풀이가 없었고요. 7월 10일에는 패시브 자금, 펀더빌리티, 롱숏과 같은 전문 용어가 연달아 등장했는데 이 역시 설명 없이 지나갔습니다.
0: 전문 용어인데다가 영어다 보니 한 번에 쉽게 귀에 들어오진 않네요.
3: 네, 라디오는 귀로만

0: 있는 매체인데요. 신문처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일수록 한번더 풀어주는 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주목할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치기보다 그 지표가 무엇이고 왜 봐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했다면 코치라는 코너의 역할에 더욱 부합했을 것입니다.
1: 친절한 설명에 조금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을까요?
0: 네, 7월 13일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주식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이 청취자에게 있다는 당연한 말인데요.
1: 네.
0: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출연자는 가격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목표가 50만 원, SK 하이닉스 4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목표가가 나왔는지, 다른 전망가는 왜 다른지 정도는 함께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예.
0: 투자 책임은 청취자에게 있다고 고지하면서도 정작 전문가의 전망이 어떤 전제와 한계를 갖는지 검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셈입니다. 책임은 청취자에게 넘기면서 판단 재료는 한쪽만 주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요즘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고 또 많이 빠지기도 하면서 다들 예민한 상황인데요. 좀더 섬세한 분석에 나올 수 있도록 물음표를 적극적으로 던졌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전 타임 코너 관련해서 더 짚어주실 부분 있다면요?
0: 제 2주간 이 코너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내용이 매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으로 시작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분석하고 그 외에 이들 종목의 레버리지 ETF를 경고하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1: 네.
0: 게스트만 바뀌고 구조는 같았는데요.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의 60%를 차지하니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종목을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하면 청취자의 투자 시야는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현금 보유 전략이라든지 반도체 외 섹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해외 분산 투자 같은 그런 다양한 시각을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작전 타임 코너 분석해 주셨고요. 이외에 다른 코너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0: 네, 외신 왓스다 코너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AI가 분석한 오늘의 한국 안보 경제 지수를 짚고 싶은데요.
1: 네.
0: 외신 1만 건중 한국 관련 기사를 AI로 분석해서 긍정, 부정 비율을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시도 자체는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어떤 외신을 대상으로 하는지,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표본이 1만 건으로 크기 때문에 매체 종류에 따른 편향이 두드러지지는 않겠지만, 창출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청취자가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치고는 방송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좀 빈약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관련 기사 중 23%가 부정적이라는 수치를 중심으로 한 짧은 분석만으로는 청취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어떤 주제의 기사가 부정 비율을 높였는지, 지난주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은 맥락이 함께 제공됐다면 코너의 가치가 더 살아났을 것입니다.
1: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도 있을까요?
0: 네, 코치의 역할에 충실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개편 2주차인 7월 16일 최창규 미래셋 본부장은 촉감과 메커니즘을 두고 많이 오른 날은 더 사고 떨어진 날은 더 파는 구조라고 쉽게 풀어줬고요.
1: 네.
0: 또 ASML 실적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ASML 장비로 TSMC가 생산하고 그 칩을 엔비디아가 쓰고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에 넣는다는 식으로 연결 구조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또 HBM이 뭔지 모르면서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는 분들이 있다는 현장 관찰도 유용했습니다. 7월 27일 차영주 소장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슨 근거로 바닥을 얘기하느냐고 물으실 텐데 라며 스스로 반론을 상정하고 실적 발표 일정과 정부의 보완책 등을 근거를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1: 네.
0: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도 고점론에 말하는 쪽은 반도체를 쓰는 기업이라며 이해관계 구도를 짧게나마 보여줬는데요. 청취자가 정보의 출처를 따져볼 수 있는 틀을 준 셈입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코스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자가 선제적으로 질문하려는 노력은 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1: 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급변하고 있는 우리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기후변화 여파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동해에서 참치가 많이 잡혀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어민 입장에서는 참치가 많이 잡히면 좋은 거 아닌가요?
3: 네, 동해안에 이 참치 참다랑어 풍년으로 이 잡은 참치를 방류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1: 네.
3: 이게 우리가 흔히 참치라고 부르는 참다랑어, 특히 태평양 참다랑어는 2010년쯤에 번식 가능한 개체 수준을 평가하는 산란 자원량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산란 자원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참다랑어는 태평양을 광범위하게 회유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한 나라만의 규제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참다랑어의 산란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 네.
3: 어회 쿼터인데요. 우리나라가 받은 쿼터는 1219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참다랑어 어획량이 이 쿼터를 이미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참치가 잡혀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 네, 정해진 쿼터 이상 판매가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럼 쿼터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잡아서 참치가 줄었다가 이제는 늘어났으니 잡을 수 있는 양도 그만큼 더 늘려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사회가 설정한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면서 참치 개체 수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1: 네.
3: 그래서 2024년 이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라는 이 수산 분야의 국제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어획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를 했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 2025년, 2026년 쿼터가 기존의 748톤에서 1219톤으로 63%가 늘어난 겁니다.
1: 아.
3: 그럼에도 참치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 쿼터가 조기에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1: 네.
3: 그런데 문제는 쿼터를 무작정 늘리기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 네, 이미 상향이 된 쿼터였군요.
3: 네.
1: 참치가 늘어난 만큼 잡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요?
3: 정부는 이 국제 쿼터를 받아서 국내에 배분을 하고 어획 증명 제도를 집행을 하는데요. 어떤 어종을 얼마나 잡아서 위판장에 내놓는지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참치를 얼마나 잡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1: 네.
3: 참치 개체 수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배분된 쿼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쿼터는 국가별로 배분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받아온 쿼터를 지역별로 그리고 또 어업 형태별로 다시 배분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잡은 참치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어업 형태는 정치망 어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1: 네.
3: 바다에다가 그물을 고정시켜 놓고 들어온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통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치망 어업에 배분된 쿼터가 다 소진이 됐고 또 국가별로 배분을 받은 쿼터도 소진된 상태라는 겁니다.
1: 아, 한 번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는 나갈 수 없도록 설계된 그런 어업인 것 같아요.
3: 네.
1: 자, 그러면 안에 잡힌 물고기들을 풀어주면 안 되나요?
3: 이게 네. 정치망이라는 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큰 거는 뭐 축구장 10개도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크고요.
1: 네.
3: 그물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참다랑어 떼가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금을 일부를 뭐 들어 올려서 빠져나가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1: 그렇군요.
3: 예,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어조

0: 수동을 건져 올릴 때 놔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물 밖으로 꺼낸 뒤에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리고 이 참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서 잘 다루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가 어부들이 물에 떨어져서 뭐 다칠 위험도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 물기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좀 뭔가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1: 단순히 잡았다 풀어주고 이렇게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군요.
0: 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본은 그 이 막 그물 안에서 풀어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크기별로 갇히는 공간을 따로 구분을 해서 그 부분만 열어서 이 참치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도 이 잡힌 참치를 다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오싹한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상어가 나타나서 위험하다는 보도가 자주 보이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0: 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이 동해안에서 대형 상어류의 출현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올해 상어 출현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대형 상어류 출현 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건보다 3.8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이 최근 동해안에서 개체수, 상어 개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난류성 먹이원 증가가 지목이 됐는데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동해안 평균 표층 수온이 16.3도, 평년보다 1.1도 높고 지난해보다는 1.9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 상어류의 먹이원이 되는 고등어나 뭐 참다랑어 이런 것들이 동해안으로 분포가 확대되면서 상어가 이 먹이들을 쫓아서 동해로 많이 유입된 걸로 분석이 됐고요.
1: 네.
0: 특히 청상아리, 청세리상어, 무태상어 이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형 상어류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이 관내 해수욕장에 상어 방지 그물을 설치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해양 레저객들이 상어류를 발견을 하면 즉시 물 밖으로 이동해서 지자체 또는 뭐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여름 바다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생물이 있죠. 해파리인데요. 이 해파리에 대한 오해도 많다면서요?
0: 네. 대표적인 게 죽어서 해변에 밀려오는 해파리는 만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어린이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장난친다고 맨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죽은 해파리나 잘린 촉수도 젖어 있으면 독을 쏘는 기관인 아포가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죽은 해파리라도 맨손으로 치우거나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해파리에 쏘이면 뭐 오줌이나 수돗물, 식초를 부으면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 지침은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씻고 촉수를 제거하며 45도 정도의 온찜질로 통증을 줄이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해파리에 쏘인 곳에 수돗물, 민물을 부으면 아포를 더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초는 해파리 종에 따라서 효과가 반대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해파리 종류를 모른 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1: 네. 작고 움직임이 느린 생물은 독이 없거나 약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0: 네. 국내 연안에서도 이 맹독인 테트로톡신을 지닌 파란선 문어가 확인됐습니다. 흔한 생물은 아니지만 물리면 호흡마비 위험이 있습니다.
1: 네.
0: 강한 독을 가진 종들은 일반적으로 뭐 경고색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종을 먹으면 너도 괴로울 텐데 이래도 먹을 테냐? 뭐 이런 강렬한 기억을 심어주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1: 네.
0: 따라서 뭐 낯선 문어, 조개, 물고기 이런 것들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절대로 먹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또 여름철 바다 안전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다고요.
0: 네,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 튜브에 관한 것인데요. 도넛 모양 튜브 또는 이 팔에 끼우는 팔 튜브 이런 게 구명조끼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1: 아닌가요?
0: 네, 공기를 넣는 튜브나 장난감은 이 안전 장비가 아니고요.
1: 네.
0: 그리고 뒤집히거나 뭐 바람이나 조류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학문과 활동에 맞는 인증받은 구명조끼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친다 이런 고정관념도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는 불과 몇 초 안에 진행되면 조용히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네.
0: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타인과의 대화나 휴대전화, 음주 이런 것에 정신을 팔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명의 성인이 전담해서 아이를 계속 관찰해야 하고요. 그리고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도 보호자의 관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네, 정말 아이들은 몇 초 사이에 순식간에 물에 빠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계속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1시간 이내에 물에 들어가면 경련으로 익사할 위험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0: 어렸을 적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1: 네.
0: 밥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가면 배 아프다, 뭐 사고 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1: 맞아요.
0: 근데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내용인데요. 식사 자체가 익수 위험을 높인다 이런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국제인명구조연맹의 의학적 입장문에 따르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음식 섭취가 메스꺼움, 구토, 복통과 관련될 수는 있지만 이런 증상과 익수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고되거나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영이나 수상 활동 전에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 섭취 시점에 관한 권고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예전에 시행된 두 건의 수영 연구에서는 식사 후 여러 시간대 수영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토한 문헌 가운데는 이 수영 전 음식 섭취가 치명적이거나 또는 비치명적인 익수를 일으키거나 이에 기여했다고 보고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음식 섭취는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걸로 나타납니다.
1: 네.
0: 다만 뭐 주로 달리기 선수에게 보고되는 운동 관련 일시적 복통에 관한 소수의 연구가 있긴 한데 이 증상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하면 위험하다 이런 통념은 좀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바다 생물과 또 물놀이와 관련한 사실들 하나하나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UP의 바다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체감 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이 종일 기승이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오늘 밤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돼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대구 37도, 양산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 관리 더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물을 충분히 자주 마셔주시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서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내부 순환호 성수분기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좀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홍심은 터널 부근 입구 부근 3차로에 고장 차량이 멈춰 있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여파로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아직은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일대에 밀리고 있고 한강대교 지나 반포대교 북단까지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대구를 포함해 영남 곳곳에 내려진 폭염 중대경보가 내일까지 유지됩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현재 14개 지역에 내려진 중대경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경남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합천, 의령, 양산, 그리고 전남 광양입니다. 열대야주의보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장마로 주춤했던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확산하는 등 극한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하루 전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하루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64명. 전날보다 14명 늘었습니다.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별로는 전남과 광주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명, 경남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상대적으로 덜 더웠던 장마철 날씨 덕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하는 등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기온 상승 추세가 가파르고 특보도 강화한 지역이 많아져 온열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완만했던 온열질환자 증가 곡선이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 밀착 관리와 함께 야외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하고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0: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땀이 끊임없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급작스러운 혈압, 혈당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생활 습관 관리는 물론 과일, 음료 등 식음료를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은 냉방병이나 각종 온열질환입니다. 하지만 더위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들은 만성질환자들입니다.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자들은 무더위가 부르는 탈수나 급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오면 혈액이 농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위에 식욕을 잃어 끼니를 거른 채 활동하다 보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갈증을 피하겠다고 찾는 과일이나 음료들도 적절히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물론 탄산음료, 과일 주스, 탄 커피 등에는 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사 후 바로 디저트로 과일을 먹거나 잠들기 전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3: 수박은 뭐 중간 사이즈로 한쪽 정도, 그다음에 참외 반 개 정도, 또 복숭아 같은 거는 뭐 큰 거 반 개 정도가
4: 예순 이대 목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입니다.
2: 당류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맹물이나 보리차 등으로 갈증을 푸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당 변동성이 커지면 혈관 기능 저하로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현미나 통곡물, 단백질, 식이섬유를 당뇨와 함께 섭취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전국 곳곳에 극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원도시 강원도 태백에서는 시원한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태백산 자락에서 야외 영화를 감상하는 이색 피서 현장을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도심 한복판이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물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스레 내려옵니다. 물대포와 물총 싸움에 온몸이 젖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평균 해발 900m가 넘는 고원도시 태백에서 열린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현장입니다.
6: 태백은 너무 시원하고 또 이런 물놀이 축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애들끼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5: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 연못에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물에 발을 담근 지 불과 몇 초 만에 발끝이 시릴 정도로 차갑습니다. 해가 진 태백산 자락에선 대형 화면이 켜지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열흘 동안 매일 밤 야외 영화를 상영하는 쿨 시네마 페스티벌입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태백은 한여름밤에도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관람객들은 서늘한 기온에 긴 소매 옷을 입고 담요까지 덮은 채 영화를 즐깁니다.
7: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4: 김서희 태백시 문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7: 냉방 에너지 없이 ESG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고요.
5: 황지 연못의 밤을 밝힐 낙화놀이와 음악 공연도 축제의 흥을 더합니다. 낮에는 물놀이, 밤에는 영화와 공연이 이어지는 태백의 두 여름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104명 중 54%인 56명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사고 장소는 하천과 계곡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 음주 수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다슬기 채취나 해루질 중 숨진 사고는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CEO들과 AI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내 신생 창업기업 K-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네로라는 한미 주요 기업들과 AI 산업협력 확대의 뜻을 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국내 신생 창업기업 K-스타트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역동적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6개 주요 벤처 투자사와 간담회를 연 겁니다.
9: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오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와 더불어 한미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8: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혁신 거점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제도 개선 카드를 꺼냈습니다.
9: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8: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벤처 투자 거물들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며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4: 올해 초 처음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열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벤처 투자사 제너럴 파트너입니다.
8: 한국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과 미국 측 벤처 투자사들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두 나라 벤처 생태계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이번 행사가 K-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키워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며 대한민국을 선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글로벌 혁신 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일즈 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은 브라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수행단과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브라질리아로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SNS에 늘 따뜻한 미소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맞아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다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도 함께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도착 이튿날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한 브라질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국빈 오찬을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서밋 바로 다음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또다시 따로 만났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젠걸음으로 풀이되는데요. AI 서밋에서 발표된 협력안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0: 전날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만났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이 회장은 이튿날 미국 오픈 AI 본사를 따로 찾아 올트먼 CEO와 또 한번 회동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를 포함한 AI 인프라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시간가량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하드웨어도 직접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마 삼성이
4: 김현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입니다.
11: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픈 AI의 장기적인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10: 이 같은 우리 기업의 젠걸음은 AI 글로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모인 AI 서밋에서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기로 언급된 협업 프로젝트 규모는 9,500억 달러로 1,300조 원 수준. 삼성전자는 미국 브로드컴과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이른바 턴키 계약을 맺었고, SK그룹은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부터 피지컬 AI까지 확장되는 인프라 수요에 맞춰 엔비디아와 메모리를 함께 개발하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력안인 만큼 실제 계약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빅테크 기업과의 줄다리기는 필요한 여건입니다.
12: 기업들이 하는 역량은 충분한데 지금 인프라가 좀 덜 돼 있어요.
4: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입니다.
12: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우리한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중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10: 이렇게 AI 생태계에서 서로 자리매김하려는 기업 간 경쟁은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격화하는 상황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역시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이 휴일에도 전국을 돌며 당심 잡기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는 반명 후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전국 각지에서 강연 정치를 이어가는 김민석 후보는 친 정청래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정청래 후보뿐 아니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까지 반명 후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래와
4: 저주에 대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4: 왜 갑자기 여노 코멘트 하는 게 한 지도부에 자격이 있습니까? 반명 지도부가 한 명이라도 당선될 것 같습니까?
13: 신천지 전대개입설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갔는데 이낙연식 사쿠라를 치고 계엄하겠다는 사람을 때려잡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이 사이비가 나타나면 몰아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종단하는 일정 중에도 이딴 SNS 글을 올리며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당을 파산시킬지 모르는 의혹 제기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천지 논란 자체를 거듭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자신을 반명으로 의심하는 프레임에도 대통령과 당원은 본인이 지킨다며 적극적으로 방어전선을 쳤습니다.
15: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5: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3: 연일 호남행 중인 송영길 후보는 또다시 전북 일대를 돌며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박수받을지 몰라도 이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난다면서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6: 그럼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을 운영했는데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6: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죠.
13: 다만 신천지 개입설엔 초반과 다르게 한 발자국 떨어져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 순방 중 집권 여당이 명청 갈등만 조장하고 신천지 전쟁을 벌인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이 과열 양상은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 중앙선관위에서 열리는 선거소청에 나가 직접 재선거 필요성 등을 변론합니다. 같은 날 윤리위 회의도 또 소집됐는데 내부 논란 속에 정상 가동될진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직접 선거소청 구두변론을 진행합니다. 당 차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지 39일 만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18: 중앙선관위가 관할이 되는
4: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18: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17: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재외국민 전자투표 여부를 언급한 걸 두고는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화력을 거듭 더해가는 건데 반면 징계를 통한 기강잡기 방침엔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내일 닷새 만에 다시 징계안 심의를 위한 윤리위 회의가 예정됐는데 전원 출석은 이번에도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한 윤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지만 일정을 일방 통보받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의 운영 방침을 반복, 조직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 원칙도 거듭 문제 삼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 징계 심의는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조경태 의원 등 징계안이 논의될 거로 예상됩니다.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잇따르고 있어 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당 최고위원회도 비공개 회의에서 권 의원의 멱살잡이 사례를 논의한다는 계획인 만큼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1: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의 끝자락에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돼 있습니다. 내일 설의 아침 기온은 2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서울 33도, 대구 37도, 양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대기가 불안정해서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위 기세는 한층 강화되겠는데요. 내륙 중심으로 낮에는 폭염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는데요. 특히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소곡로 보행 환경 개선 공사로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향 전차로가 모두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청계광장에서 삼일교까지는 양방면이 모두 지금 차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안동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화물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원활해진 모습인데요.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물에 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The Wannadies가 부릅니다. You and Me Song.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더 워너다이스의 You and Me Song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변함없이 자정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각 밤 9시 25분 가까이 됐는데요. 서울은 여전히 체감 온도가 30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 습도가 높아서일까요? 지금 습도 7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꿉꿉하고 뭔가 끈끈하고 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참 후텁지근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장마가 끝나가고 있는데 폭염이 또 찾아왔어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무척 더울 거라고 하니까요. 온열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그리고 어제부터 이틀간의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궁금해집니다. 자유롭게 문자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이제 휴가도 한창 계획 중이실 텐데요. 휴가 떠나시면서 듣기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노래들 선곡해서 함께 채워보겠습니다.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제이션의 Maybe, 이어서 맥언 니콜이 부릅니다. Summer Forever.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빅테크 CEO들과 AI 산업혁명 방안 등을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과 격이 없는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야외 식당에서 진행된 저녁 식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피시앤칩스 등 미 캘리포니아의 소탈한 음식과 가벼운 맥주가 테이블에 올랐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는 식구다를 건배사로 제안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 중인 가운데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회의에는 최근 사의설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여야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선관위 특검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몫의 간사 선임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콘도 앞 해상에서 10대 형제를 구조하려던 군인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당시 물놀이하던 17살과 14살 형제가 파도에 떠밀려가자 아버지와 군인 2명이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는 무사히 해변으로 나왔지만 구조에 나섰던 군인 2명은 심정지 상태로 해경과 민간 구조요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5분에서 36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 경제 유튜브 채널 새롭게 문을 열고 이벤트 진행 중이어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채널명을 정하기 위한 이름 공모전 너의 이름은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7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장원인 최우 수상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 참 탐나는데 저는 YTN 라디오 아나운서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최우 수상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 대신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꼭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수상으로 치킨 드실 수 있는 기프티콘도 준비되어 있고요. 장려상으로는 시원한 커피 마실 수 있는 음료 쿠폰도 함께 마련돼 있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지금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경제 트렌드 콕 짚어줄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뭐가 좋을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장명했는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시거든요. 당첨자가 8월에 발표되는데요. 그 전까지 좋은 아이디어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여러분의 아이디어 중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그리고 장려상 분들께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홍대광의 겨울바다, 이어서 린이 부릅니다. 사랑했잖아까지 만나고 올게요.

홍대광 겨울바다, 린 사랑했잖아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45분 지나가고 있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에 이어 특검의 최종 부형과 조 전 원장의 최후 진술 등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OpenAI 본사를 찾아 샘 올트먼 CEO와 만났습니다. OpenAI 측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전 이 회장과 올트먼 CEO가 1시간가량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HBM 등 첨단 메모리를 포함한 AI 인프라 구축과 삼성전자의 AI 전환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30 청년층 주택 보유율과 50세 이상 주택 보유율 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이은미의 녹턴, 정준일 새겨울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이 돼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 2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도 서울 33도, 양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중북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다 그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0: 인데요. 다만 서해안고속도로 지금 목감 나들목 진출로 부근에서는 양방향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마무리된 상황이니까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사고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월 천교 부근 2차로에서 발생한 버스 관련 화재 사고는 처리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1, 2차로에서 소방 차량 여러 대 세워져 있고 처리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신월 천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50km 안팎입니다. 중부고속도로도 흐름은 많이 좋아진 가운데 지금 하남 가는 길 산곡 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 차량이 멈춰 있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일요일 밤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극한 호우를 쏟아낸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4: 경남 양산과 밀양이 39도를 넘어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 역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5: 도깨비 장마. 핀셋 장마라고 불릴 만큼 예기치 않은 집중 호우를 쏟아낸 정체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만큼 제주뿐 아니라 내륙의 장마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 극한 호우가 지나자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덮쳐왔습니다. 경남 경산의 낮 기온이 39.3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경주와 밀양도 39도를 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를 경고하는 폭염 중대 경보는 대구와 경북, 경남 곳곳으로 확대하며 14곳까지 늘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폭염이 극심합니다. 이른바 대프리카, 더위의 상징이었던 대구를 넘어 경북, 경남 전역으로 폭염이 확대하면서 경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6: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추가적인 열 공급이 있습니다.
7: 영남권은
6: 풍속 3m를 위치해 지형적 요소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조금 더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 숨이 턱턱 막히는 극한 더위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강한 소나기뿐 아니라 기습적인 집중호우 구름이 발달해 극한 호우를 언제든 쏟아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한반도로 올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3: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외국인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황산면에서 태국 국적 3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의식이 없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밭일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보여서 휴식을 위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건당국은 A씨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사천논에서 발견된 93세 남성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쯤 경남 사천시 송포동 논 인근에서 93세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경상남도는 A씨의 추정 사인이 열사병과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

0: 장마로 주춤했던 온열질 환자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1: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확산하는 등 극한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질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하루 전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하루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64명. 전날보다 14명 늘었습니다.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별로는 전남과 광주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명, 경남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상대적으로 덜 더웠던 장마철 날씨 덕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하는 등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기온 상승 추세가 가파르고 특보도 강화한 지역이 많아져 온열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완만했던 온열질환자 증가 곡선이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 밀착관리와 함께 야외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하고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콘도 앞 해상에서 10대 형제를 구조하려던 군인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당시 물놀이를 하던 17살과 14살 형제가 파도에 떠밀려가자 아버지와 군인 두 명이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는 무사히 해변으로 나왔지만 구조에 나섰던 군인 두 명은 심정지 상태로 해경과 민간 구조요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는 고성군 주광면 가진항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26살 A씨가 물에 빠져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1: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104명 중 54%인 56명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사고 장소는 하천과 계곡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 음주 수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다슬기 채취나 해루질 중 숨진 사고는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0: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CEO들과 AI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1: 국내 신생 창업기업 K-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네로라는 한미 주요 기업들과 AI 산업 협력 확대의 뜻을 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국내 신생 창업기업 K-스타트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역동적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6개 주요 벤처 투자사와 간담회를 연 겁니다.
4: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오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와 더불어 한미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3: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혁신 거점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제도 개선 카드를 꺼냈습니다.
4: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벤처 투자 거물들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며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5: 올해 초 처음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열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벤처 투자사 제너럴 파트너입니다.
3: 한국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과 미국 측 벤처 투자사들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두 나라 벤처 생태계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이번 행사가 K-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키워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며 대한민국을 선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6: 글로벌 혁신 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일즈 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은 브라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 샌프란시스코 서밋 바로 다음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 AI CEO를 또다시 따로 만났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잰걸음으로 풀이됩니다.
1: AI 서밋에서 발표된 협력안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7: 전날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만났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이 회장은 이튿날 미국 오픈 AI 본사를 따로 찾아 올트먼 CEO와 또 한 번 회동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를 포함한 AI 인프라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시간가량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하드웨어도 직접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5: 김영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입니다.
8: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픈 AI의 장기적인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7: 이 같은 우리 기업의 잰걸음은 AI 글로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모인 AI 서밋에서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기로 언급된 협업 프로젝트 규모는 9,500억 달러로 1,300조 원 수준. 삼성전자는 미국 브로드컴과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아우르는 이른바 턴키 계약을 맺었고, SK그룹은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부터 피지컬 AI까지 확장되는 인프라 수요에 맞춰 엔비디아와 메모리를 함께 개발하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력안인 만큼 실제 계약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빅테크 기업과의 줄다리기는 필요한 여건입니다.
9: 기업들이 하는 역량은 충분한데 지금 인프라가 좀 덜 돼 있어요.
5: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9: 이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우리한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중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7: 이렇게 AI 생태계에서 서로 자리매김하려는 기업 간 경쟁은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격화하는 상황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역시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는 숨진 여고생 부모와 당시 도우러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1: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0: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다 2차 공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엔 반성문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11: 그 반성문은 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5: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문석 변호사입니다.
11: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 내일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SNS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는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산서에서 국수본 실무진까지 전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를 주장한 만큼 소환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17,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17,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기 근무는 지역 사정에 박다는 장점

0: 있지만 최근 경찰과 지역사회의 유착 논란이 불거지면서 순환 인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이 4년 사이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 2021년 27,262건에서 지난해 56,165건으로 2.1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의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 신청 비율 역시 7%에서 9.7%로 높아졌습니다.
0: 국회는 이번 주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회 복귀 이후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소송법 안에
4: 서영교 국회
3: 넣어놓았다 말씀을
4: 법사위원장입니다.
3: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서를 고리로 공소청과 중소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일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 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 합의까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5: 그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4: 최수진
5: 안될
4: 국민의힘
5: 거라고
4: 원내
5: 생각을
4: 수석
5: 하고 있고요.
4: 대변인입니다.
5: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넓은 범위에서
2: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이 휴일에도 전국을 돌면서 당심 잡기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1: 특히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는 반명 후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전국 각지에서 강연 정치를 이어가는 김민석 후보는 친 정청래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정청래 후보뿐 아니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까지 반명 후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신천지 전대 개입설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갔는데 이낙연식 사쿠라를 치고 계엄하겠다는 사람을 때려잡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이 사이비가 나타나면 몰아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종단하는 일정 중에도 이딴 SNS 글을 올리며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당을 파산시킬지 모르는 의혹 제기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천지 논란 자체를 거듭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자신을 반명으로 의심하는 프레임에도 대통령과 당원은 본인이 지킨다며 적극적으로 방어 전선을 쳤습니다.
7: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고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6: 연일 호남행 중인 송영길 후보는 또다시 전북 일대를 돌며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흔들며

0: 9호만 외치는 개혁은 박수 받을지 몰라도 이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난다면서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 그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을 운영했는데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죠.
0: 다만 신천지 개입설엔 초반과 다르게 한 발자국 떨어져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 순방 중 집권 여당이 명청 갈등만 조장하고 신천지 전쟁을 벌인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이 과열 양상은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종일 찜통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 현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서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서울 33도, 대구 37도, 양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막바지 장맛비가 좀 그치고 나면 한층 앞으로 무더위가 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전체적인 흐름은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다만 제2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신월 청교 부근 이런 화재 사고 때문에 아직은 이 일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때문에 지금 차량 여러 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인데요. 사고 여파로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신월 청교까지는 2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한편 광주 대구고속도로 지금 대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강선산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일대에 각도리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테이크 댓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Back for good.

FM 94.5MHz 밤 10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Take That Back for Good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좋은 노래 선곡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코린 베일리의 Put Your Records O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자넷 잭슨이 부릅니다. Runaway까지 만나볼게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 중인 가운데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회의에는 최근 사의설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야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선관위 특검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몫의 간사 선임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걸 두고 고향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라며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서 당장 국민은 지금의 선거 제도도 믿지 못하는 데다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마당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완전한 수개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재검표와 특검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부정선거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투표율과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선을 긋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당대표가 앞장서 퍼뜨리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시죠. 화이트의 화이트,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두 곡 만나고 오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인 이른바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 경찰을 향해 매우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포 차량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자 380명을 송치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며 감사하고 응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를 거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투자를 줄이지는 않고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주겠다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한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1만 7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17,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기 근무는 지역 사정에 박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경찰과 지역사회의 유착 논란이 불거지면서 순환 인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모노의 넌 언제나 그리고 박학기와 조규찬이 함께한 매일 그대와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11시 20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0: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2: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2: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1: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은 정보입니다. 내일도 낮에는 폭염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 2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서울 33도, 대구 37도, 양산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낮에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위 기세는 한층 더 강화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서울 요금소 7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안산분기점에서 서서울 요금소까지 평균 속도 시속 83km 안팎입니다.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도봉터널 입구에서 도봉터널 출구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지점 잘 확인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강을 따라 강변올림픽대로는 양방향 소통 상황이 원활해졌습니다. 도심 안쪽은 국회대로 따라 막바지 좀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목동 운동장의 송익병 교차로 쪽으로 아직은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대구를 포함해서 영남 곳곳에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가 내일까지 유지됩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현재 14개 지역에 내려진 중대 경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곳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경남 김해, 밀양, 또 함안과 창녕, 합천, 의령, 양산, 또 전남 광양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과 밀양은 낮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내일 역시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33도, 광주는 35도, 대구는 37도가 예상됩니다. 열대야주의보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태국 국적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인 뒤에 숨졌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젯밤 정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호 기자입니다.
3: 구급차 안에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고 소방대원이 응급처치를 합니다. 오후 3시 10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의 한 밭 도로에서 30대 태국 국적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밭일 하던 중 어지럼 증세를 보여 휴식을 위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남 북부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경찰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늦은 저녁 790여 세대 규모 아파트가 내부 설비 문제로 한때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5명이 갇혔다가 구조됐고 냉방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인 밤 10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경기 오산에선 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오토바이는 전소했습니다. 사고 충격에 튕겨나간 오토바이가 앞서 있던 카니발 차량과 부딪히면서 60대 카니발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걸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존 특보를 넘어서는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자 열대야 주의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보입니다. 꼭 알아야 할 폭염 특보 기준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도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립니다. 더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때 정부는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폭염특보는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이 느끼는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은 이때부터 야외

0: 활동을 줄이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합니다. 폭염 경보는 체감 온도 35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일반인도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후위기로 극단적인 더위가 잦아지면서 올해 6월부터 정부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혹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더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1: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0: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3대 생존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은 즉시 중단.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이 확보된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쪽방촌 주민 등 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가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치명적으로 변해가는 폭염, 특보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 요령에 따르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땀이 끊임없이 흐르는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작스러운 혈압과 혈당 변화가 올수 있는 만큼 생활 습관 관리는 물론 과일과 음료 등 식음료를 먹을 때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김주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3: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은 냉방병이나 각종 온열 질환입니다. 하지만 더위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들은 만성 질환자들입니다.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자들은 무더위가 부르는 탈수나 급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더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오면 혈액이 농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위에 식욕을 잃어 끼니를 거른 채 활동하다 보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갈증을 피하겠다고 찾는 과일이나 음료들도 적절히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물론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단 커피 등에는 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사 후 바로 디저트로 과일을 먹거나 잠들기 전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4: 수박은 뭐 중간 사이즈로 한쪽
5: 이혜진
4: 정도,
5: 이대 목동병원
4: 그다음에 참외 반
5: 내분비
4: 개
5: 내과
4: 정도, 또
5: 교수입니다.
4: 복숭아 같은 거는 뭐큰거반개 정도가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긴 한데요.
3: 당뇨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맹물이나 보리차 등으로 갈증을 푸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당 변동성이 커지면 혈관 기능 저하로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현미나 통곡물, 단백질, 식이섬유를 당뇨와 함께 섭취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오늘 저녁 한때 경남 밀양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인근 영남 지역에서 천둥과 번개가 관측됐습니다. YTN에는 부산과 대구, 경남 일대에 번개가 30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수십 건 접수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수초 간격으로 번개가 치는 모습이 포착됐고 밀양과 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세찬 빗줄기와 함께 천둥도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 8시 40분을 기해서 경남 밀양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시간여 뒤에 해제했습니다. 폭염 속에 시민들은 도심 물놀이장이나 가까운 계곡을 찾아서 더위를 쫓았습니다. 7월의 마지막 휴일 피서 표정을 임형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0: 도심과 가까운 산기슭에 자리 잡은 계곡. 세 자매는 누가 더 물을 많이 튀기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물장난을 치는데 푹 빠졌습니다. 엄마가 뱅글뱅글 돌려주는 튜브 위에 앉은 꼬마 아이는 계곡 피서가 익숙해 보입니다.
6: 저도 이렇게 바지를 걷어올리고 계곡에 발을 담갔습니다. 계곡물의 시원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데요. 피서객들은 공놀이도 하며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0: 고등학교 졸업 전 마지막 여름방학. 친구들과 정신없이 물장난을 치며 수능에 대한 부담감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7: 제가 수능 스트레스도 풀 겸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이번에도 여기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도 하려고 여기로 왔어요.
5: 엄마 아빠와 함께

0: 물고기를 잡고 물놀이도 하며 추억을 쌓는 아이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배도 채우면 일석삼조입니다.
1: 날씨가 너무 덥고 이래서 뭐 좀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저희 뭐 오전에 잠깐 와서 뭐 김밥에 또 간식도 먹고 애들 이제 물장구도 치고.
0: 도심 속 물놀이장도 더위를 피해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가장 즐거운 피서객은 어린이들. 시원한 물벼락을 받고 튜브를 타고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닙니다. 인공파도에 몸을 맡긴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피서를 즐깁니다.
2: 저희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여기 한국 여름이 이렇게 더운 줄은 이번에 처음 알은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근데 여기 파도풀도 있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낮은 이런 데도 있고 해가지고 놀기 너무 좋고.
0: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의 마지막 휴일. 피서객들은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물놀이하며 한여름의 추억 한 장을 남겼습니다. YTN 명진입니다.
3: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 심의 신청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4: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 경찰 수사에
6: 김재석
5: 대한 국민의힘
6: 의원입니다.
5: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4: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 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기관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3: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를 불법 투약해준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 비마약류 마취제를 함께 투약하는가 하면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서울 청담동의 한 병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와 약품을 샅샅이 확인합니다. 안쪽엔 커튼이 달린 침대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병원 의사들은 미용 시술을 해주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고 실제로는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를 불법으로 놔줬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환자가 요구하면 밤이나 휴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속망을 피하고 수면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마취제인 덱스 메데토미딘을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물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은 마취대에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27차례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9: 강선동 서울청 광역수사는 마약범죄 수사 1계상입니다.
8: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7: 이들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불법 투약해준 환자는 13명, 확인된 진료 횟수는 182차례에 달합니다. 경찰은 의사와 환자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다른 의사 1명과 행정실장, 투약자 등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의사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 4억 5,7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이 마약류 마취제의 오남용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검토를 관계 기관에 건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쓰인 수면 마취제 계열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야탑동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월 1교 부근에서 견인차가 끌고 가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에서 연기를 발견한 견인차 기사가 차를 갓길에 세운 뒤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현장 수습을 위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버스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오늘 오후 청주 청원경찰서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같은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해서 양치를 제대로 하기만 해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치실과 치간칫솔을 생활화했을 때 뇌졸중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10: 잇몸 염증을 비롯한 치주질환은 입속 건강만 해치지 않습니다. 세균과 염증 물질이 입안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심장이나 뇌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40살 이상 성인 9만 8천여 명을 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두 번 이상 칫솔질을 하면서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뇌경색 발병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잘 쓸수록 뇌경색 위험이 줄어드는 상관관계가 확인된 겁니다. 특히 치아가 빠진 적이 있는 등 구강 건강이 나쁜 고위험군 가운데 치실과 치간칫솔을 자주 사용한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41%나 낮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11: 치아가 상실되었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는 이미 구강 내에
9: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11: 세균막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은 이러한 만성 염증의 원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서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0: 단순히 칫솔질만 열심히 하면 치아 앞뒤 그러니까 전체의 60%만 닦이고 나머지 40%엔 칫솔모가 닿기 어렵습니다. 귀찮아도 양치 전에 먼저 치아 사이 찌꺼기와 플라크를 깨끗이 빼내 염증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11: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빵 가운데만
9: 박상민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11: 구석에 쌓인 먼지는 그대로 두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치실과 치간 칫솔을 반드시 같이 사용을 하면서
10: 또 치실보단 치간 칫솔이 좀 더 효과적이고 한두 주 간격으로 새 걸로 교체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6: 전국 곳곳에 극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원도시 강원도 태백에서는 시원한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태백산 자락에서 야외 영화를 감상하는 이색 피서 현장에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 도심 한복판이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물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스레 내려옵니다. 물대포와 물총 싸움에 온몸이 젖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평균 해발 900m가 넘는 고원도시 태백에서 열린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현장입니다.
13: 태백은 너무 시원하고 또 이런 물놀이 축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애들끼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12: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 연못에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물에 발을 담근 지 불과 몇 초 만에 발끝이 시릴 정도로 차갑습니다. 해가 진 태백산 자락에선 대형 화면이 켜지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열흘 동안 매일 밤 야외 영화를 상영하는 쿨 시네마 페스티벌입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태백은 한여름밤에도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관람객들은 서늘한 기온에 긴 소매 옷을 입고 담요까지 덮은 채 영화를 즐깁니다.
14: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15: 김서희 태백시 문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14: 냉방 에너지 없이 ESG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고요.
12: 황지 연못의 밤을 밝힐 낙화놀이와 음악 공연도 축제의 흥을 더합니다. 낮에는 물놀이, 밤에는 영화와 공연이 이어지는 태백의 두 여름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6: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6: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마이클 런스트락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Sleeping Child.

0: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마이클 런스트락의 Sleeping Child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끝나갑니다. 한 30분 남짓 남았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시간. 마음이 뭔가 갑갑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애청자 가족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머리맡에 YTN 라디오 켜두시고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잠을 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쭉 함께 할 텐데요.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블링크의 Kiss Me 이어서 도트리가 불러요. 포커 페이스까지 만나고 오겠습니다.
1: 'Kiss me, darling. Kiss me.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수행단과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브라질리아로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SNS에

안개가 치는 모습이 포착됐고 밀양과 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세찬 빗줄기와 함께 천둥도 관측됐습니다. 호르무즈 해에서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폭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던 중 기뢰를 건드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란이 발표한 지정 항로를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선박 측에 있다며 경고해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찬의 감기,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함께 띄워드릴게요.

뉴스 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에 이어 특검의 최종 구형과 조 전 원장의 최후 진술 등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를 포함해 영남 곳곳에 내려진 폭염 중대경보가 내일까지 유지됩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최고 체감온도가 38도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현재 14개 지역에 내려진 중대경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경남 미래,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합천, 의령, 양산, 그리고 전남 광양입니다.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오늘 오후 청주 청원경찰서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같은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을 불러 지난 15일 시의회와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포렌식 참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조장혁의 러브, 박정현과 김범수가 함께한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리고 성시경 아이유의 그대네요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이 4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 2021년 2만 7,262건에서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1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의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 신청 비율 역시 7%에서 9.7%로 높아졌습니다. 국회는 이번 주 법률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복귀 이후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소송법 안에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서를 고리로 공소청과 중소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 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막나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4: 그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범위 넓은 범위에서.
2: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중단한 배경에는 미사일 부족도 한몫했습니다. 당장 미군 기지를 방어할 요격 미사일이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2주 만에 공습 중단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특별한 일정 없이 본인 소유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짐짓 여유 있는 모습에 확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6: They are talking to us right now. They'd love to make a deal.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I don't think it's time yet, but I'm willing to listen.
5: 지난 금요일 백악관 회의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대로 전쟁을 계속할 경우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방어할 요격 미사일이 곧 바닥날 것으로 본 겁니다. 실제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미군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토마호크

0: 미사일도 이미 3분의 1을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란의 드론을 막기 위해 한 발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을 펑펑 쏴댄 결과입니다.
1: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s has many of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0: 미군의 무기 재고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군사작전 확대가 이란 내부 결속을 다지고 강경파에게 힘만 실어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간 충돌까지 격화하면서 중동 해법은 갈수록 더 꼬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어서 미국의 확전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이란은 미국이 이틀 연속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미군의 공격이 최근 이틀 동안은 멈췄다며 이란군도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주간 계속되던 미군의 폭격과 이에 맞선 이란의 보복 공격이 중단되면서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이상고온으로 초대형 산불이 속출하는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30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특히 포도 수확철을 맞은 유명 와인산지 보르도 인근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비상이 걸렸고 스페인엔 국가 비상사태까지 발령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산불로 인한 연기가 쓰나미처럼 덮치는 해안가. 잡히는 듯하던 불길이 주말에 다시 커지자 프랑스 산불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4: La situation n'est pas favorable puisque le feu n'est toujours pas fixé ni sur ce secteur et je suppose que sur les autres non plus. Mais voilà, la situation n'est toujours pas favorable.
3: 산불 피해가 집중된 곳은 프랑스 남서부 지롱두주. 포도 수확기를 맞은 세계적 와인 산지에 불길이 퍼지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보르도 외곽까지 번진 대피령으로 프랑스 역대 최대 규모 피난민이 나왔습니다.
5: Je comprenais pas, mais je pleure parce que j'arrive pas à comprendre. On se sent rabaissé, on se sent des moins que rien.
3: 사상 처음으로 화재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된 스페인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첫 사망자가 확인된 데 이어 수도 마드리드에도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6: Tenemos una ventana de oportunidad durante este fin de semana para luchar contra el incendio y por tanto para proteger vidas.
3: 산불 여파로 투르드 프랑스 마지막 날 경기는 구간을 단축했고 대회 안전 요원 일부를 산불 현장에 재배치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7: 새벽이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 기온이 내려가지 못하고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6도, 대구와 창원도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극한 더위 그리고 소나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부터 보면 한낮에는 영남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33도, 대구와 창원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강원도에는 최고 60mm, 수도권은 10에서 50mm로 예상됩니다. 소나기인 만큼 비 내리는 지역도 매우 국지적이고 또 비의 양도 지역마다 편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만큼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9: 당신은 나의 동반자.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I gotta do what I mean now. Don't worry about what else is going on. It is what it is, they be like, oh she,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Got the beast on leash to the net, nun teeth,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Body on the hit, to take a charm and all, but the white trying to glitch. Critical's got me. Whole different animal. She a whole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Whole different animal.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장마로 주춤했던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확산하는 등 극한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하루 전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하루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64명. 전날보다 14명 늘었습니다.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별로는 전남과 광주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명, 경남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상대적으로 덜 더웠던 장마철 날씨 덕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하는 등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기온 상승 추세가 가파르고 특보도 강화한 지역이 많아져 온열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완만했던 온열질환자 증가 곡선이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 밀착 관리와 함께 야외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하고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외국인이 숨졌습니다. 그제 오후 3시 10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 황산면에서 태국 국적 3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의식이 없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밭일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보여 휴식을 위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제 해남군의 낮 최고 기온은 33.7도로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사천 논에서 발견된 93세 남성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쯤 경남 사천시 송포동 논 인근에서 93세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경상남도는 A씨의 추정 사인이 열사병과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중대경보는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자 올해 신설된 경보인데요. 꼭 알아야 할 폭염특보 기준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도심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립니다. 더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때 정부는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폭염특보는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이 느끼는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집니다.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은 이때부터 야외 활동을 줄이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합니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일반인도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후위기로 극단적인 더위가 잦아지면서 올해 6월부터 정부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혹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더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3: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2: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3대 생존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은 즉시 중단.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아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이 확보된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쪽방촌 주민 등 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가족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치명적으로 변해가는 폭염, 특보 단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 요령에 따르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계 3차 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는 숨진 여고생 부모와 당시 도우러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4: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다 2차 공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엔 반성문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5: 그 반성문은 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오늘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SNS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는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산서에서 국수본 실무진까지 전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를 주장한 만큼 소환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보안소 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6: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 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 기간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0: 국회는 이번 주 법률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복귀 후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소송법 안에 넣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서를 고리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막나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9: 그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범위 넓은 범위에서.
2: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지인 브라질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26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도착 이튿날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룰라 대통령 관저에서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0: 공동 언론 발표와 국빈 오찬을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상파울루에 도착해 우리 동포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한 브라질 기업인 간담회 행사에서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CEO들과 AI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내 신생산업기업 K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지금 내로라하는 한미 주요 기업들과 AI 산업협력 확대의 뜻을 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국내 신생 창업기업 K 스타트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역동적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6개 주요 벤처 투자사와 간담회를 연 겁니다.
2: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미래와 더불어 한미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혁신 거점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제도 개선 카드를 꺼냈습니다.
2: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1: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벤처 투자 거물들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며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3: By opening our first office in Asia in the heart of Seoul. We did that because we believe Korea is one of the most strategically important technology nations in the world.
1: 한국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과 미국 측 벤처 투자사들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두 나라 벤처 생태계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이번 행사가 K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키워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며 대한민국을 선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글로벌 혁신 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일즈 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은 브라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준호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는 숨진 여고생 부모와 당시 도우러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4: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다 2차 공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엔 반성문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5: 그 반성문은 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오늘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SNS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는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산서에서 국수본 실무진까지 전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를 주장한 만큼 소환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경찰의 봐주기 의혹 뒤에는 지역의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이른바 향찰이 전국에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핵심이

0: 인물인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박 경감의 전보 이력을 분석해보니 지난 2000년부터 광산서에서만 무려 18년 동안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 생활의 절반을 한 경찰서에서 보낸 전형적인 향찰, 즉 지역 장기 근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역시 광산서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처럼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줄곧 근무 중인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허리이자 실무를 이끄는 경위와 경감급 장기 근무자가 14,000여 명에 달해 전국의 전체 경위 경감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특정 경찰서에 뿌리를 박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의 장기 근무자 비율이 8%, 2%대에 그친 반면 전북과 충북, 충남 등 지방은 20%를 넘어 장기 근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장기 근무 경찰관들은 지역 사정에 밝아 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쌓인 관계가 이번 사건처럼 봐주기 수사나 정보 유출 같은 유착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1: 인지수사를 하는 지능팀이나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경제팀, 그리고 형사팀이나 강력팀 같은 수사부서는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폐단이 커지니까 한 번씩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경찰 신뢰도를 뿌리채 얹은 장윤기 봐주기 욕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어진 경찰 장기 근무 인사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어제 SNS를 통해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서 이같이 밝힌 뒤 보안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뤄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을 육박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4: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5: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4: 네, 그건 아니고요.
3: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3: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합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이름표를 붙여줘.
7: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헤매였구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극한 호우를 쏟아낸 장마가 사실상 끝이 나고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경남 양산과 밀양이 39도를 넘어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 역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도깨비 장마, 핀셋 장마라고 불릴 만큼 예기치 않은 집중 호우를 쏟아낸 정체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만큼 제주뿐 아니라 내륙의 장마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 극한 호우가 지나자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덮쳐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를 경고하는 폭염 중대 경보는 대구와 경북, 경남 곳곳으로 확대하며 14곳까지 늘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폭염이 극심합니다. 이른바 대프리카, 더위의 상징이었던 대구를 넘어 경북, 경남 전역으로 폭염이 확대하면서 경프리카라

0: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1: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추가적인 열 공급이 있습니다. 영남권은 커버자가 산맥들이 위치해 지형적 요소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조금 더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0: 숨이 턱턱 막히는 극한 더위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강한 소나기뿐 아니라 기습적인 집중호우 구름이 발달해 극한 호우를 언제든 쏟아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한반도로 올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2: 장마로 주춤했던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확산하는 등 극한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하루 전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하루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64명. 전날보다 14명 늘었습니다.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역별로는 전남과 광주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명, 경남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상대적으로 덜 더웠던 장마철 날씨 덕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하는 등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기온 상승 추세가 가파르고 특보도 강화한 지역이 많아져 온열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완만했던 온열질환자 증가 곡선이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취약계층 밀착관리와 함께 야외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하고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3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폭염 속에 밭일을 하던 태국 국적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인 뒤 숨졌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4: 구급차 안에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고 소방대원이 응급처치를 합니다. 오후 3시 10분쯤 전남 광주 해남군의 한 밭 도로에서 30대 태국 국적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밭일 하던 중 어지럼 증세를 보여 휴식을 위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해남 북부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경찰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늦은 저녁 790여 세대 규모 아파트가 내부 설비 문제로 한때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5명이 갇혔다가 구조됐고 냉방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인 밤 10시 40분쯤 복구됐습니다. 경기 오산에선 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오토바이는 전소했습니다. 사고 충격에 튕겨나간 오토바이가 앞서 있던 카니발 차량과 부딪히면서 60대 카니발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걸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전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오전 10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장윤기 측이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대화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애초 예정됐던 고교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5: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 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기간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2: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 중인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근 사의설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이 휴일에도 전국을 돌며 당심잡기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반명 후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아주 오래전부터 또
8: 전국 각지에서 강연 정치를 이어가는 김민석 후보는 친 정청래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정청래 후보뿐 아니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까지 반명 후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9: 미래와 저주에 대해서 할 말도 못하고 왜 갑자기 영어 놓고 멘트하는 게 당 지도부에 될 일이 있습니까? 반명 지도부가 한 명이라도 당장 될 것 같습니까?
8: 신천지 전대개입설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갔는데 이낙연식 사쿠라를 치고 계엄하겠다는 사람을 때려잡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이 사이비가 나타나면 몰아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종단하는 일정 중에도 이딴 SNS 글을 올리며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당을 파산시킬지 모르는 의혹 제기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천지 논란 자체를 거듭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자신을 반명으로 의심하는 프레임에도 대통령과 당원은 본인이 지킨다며 적극적으로 방어 전선을 쳤습니다.
10: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8: 연일 호남행 중인 송영길 후보는 또다시 전북 일대를 돌며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박수받을지 몰라도 이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난다면서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1: 그럼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을 운영했는데 당청 관계가 어떻든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죠.
8: 다만 신천지 개입설엔 초반과 다르게 한 발자국 떨어져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7: 당 일각에선 대통령 순방 중 집권 여당이 명청 갈등만 조장하고 신천지 전쟁을 벌인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이 과열 양상은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열리는 선거소청에 나가 직접 재선거 필요성 등을 변론합니다. 윤리위 회의도 또 소집됐는데 내부 논란 속에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직접 선거소청 구두변론을 진행합니다. 당 차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지 39일 만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13: 중앙선관위가 관할이 되는 선거소청의 내용이어서요.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재외국민 전자투표 여부를 언급한 걸 두고는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화력을 거듭 더해가는 건데 반면 징계를 통한 기강잡기 방침엔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오늘 닷새 만에 다시 징계안 심의를 위한 윤리위 회의가 예정됐는데 전원 출석은 이번에도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한 윤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지만 일정을 일방 통보받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의 운영 방침을 반복, 조직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 원칙도 거듭 문제 삼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 징계 심의는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조경태 의원 등 징계안이 논의될 거로 예상됩니다.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잇따르고 있어 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당 최고위원회도 비공개 회의에서 권 의원의 멱살잡이 사례를 논의한다는 계획인 만큼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5: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뤄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7: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8: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7: 네, 그건 아니고.
6: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7: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6: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합니다. YTN 신계입니다.
4: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위증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5: 이번 재판에는 숨진 여고생 부모와 당시 도우러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9: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다 2차 공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엔 반성문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10: 그 반성문은 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 오늘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SNS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는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산서에서 국수본 실무진까지 전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를 주장한 만큼 소환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경찰의 봐주기 의혹 뒤에는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실제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이른바 향찰이 전국에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의 핵심 인물인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박 경감의 전보 이력을 분석해보니 지난 2000년부터 광산서에서만 무려 18년 동안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 생활의 절반을 한 경찰서에서 보낸 전형적인 향찰, 즉 지역 장기 근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역시 광산서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처럼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줄곧 근무 중인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허리이자 실무를 이끄는 경위와 경감급 장기 근무자가 14,000여 명에 달해 전국의 전체 경위 경감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특정 경찰서에 뿌리를 박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의 장기 근무자 비율이 8%, 2%대에 그친 반면 전북과 충북, 충남 등 지방은 20%를 넘어 장기 근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장기 근무 경찰관들은 지역 사정에 밝아 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쌓인 관계가 이번 사건처럼 봐주기 수사나 정보 유출 같은 유착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12: 인지수사를 하는 지능팀이나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경제팀, 그리고 형사팀이나 강력팀 같은 수사부서는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폐단이 커지니까 한 번씩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1: 경찰 신뢰도를 뿌리채 얹은 장윤기 봐주기 욕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어진 경찰 장기 근무 인사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4: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5: 외부 전문가 등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4: 4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보안소 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13: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기관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4: 국회는 이번 주 법률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국회 복귀 후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5: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소송법 안에 넣어놨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서를 고리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 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7: 그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범위 넓은 범위에서.
15: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8: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27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1: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루어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3: 우리 당 관계자
4: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3: 이분이
4: 후보입니다.
3: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5: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3: 네, 그건 아니고.
2: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4: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기
3: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2: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합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는 숨진 여고생 부모와 당시 도우러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1: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습니다.

0: 나연호 기자입니다.
1: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다 2차 공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엔 반성문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2: 그 반성문은 어떤 재판부나
3: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2: 결국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SNS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는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산서에서 국수본 실무진까지 전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를 주장한 만큼 소환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경찰의 봐주기 의혹 뒤에는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실제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이른바 향찰이 전국에 1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의 핵심 인물인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박 경감의 전보 이력을 분석해보니 지난 2000년부터 광산서에서만 무려 18년 동안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 생활의 절반을 한 경찰서에서 보낸 전형적인 향찰, 즉 지역 장기 근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역시 광산서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처럼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줄곧 근무 중인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허리이자 실무를 이끄는 경위와 경감급 장기 근무자가 1만 4천여 명에 달해 전국의 전체 경위 경감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특정 경찰서에 뿌리를 박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의 장기 근무자 비율이 8%, 2%대에 그친 반면 전북과 충북, 충남 등 지방은 20%를 넘어 장기 근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장기 근무 경찰관들은 지역 사정에 밝아 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쌓인 관계가 이번 사건처럼 봐주기 수사나 정보 유출 같은 유착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6: 인지 수사를 하는 지능팀이나
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담당하는 경제팀 의원입니다.
6: 그리고 형사팀이나 강력팀 같은 수사부서는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은 폐단이 커지니까 한 번씩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 경찰 신뢰도를 뿌리채 얹은 장윤기 봐주기 욕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어진 경찰 장기 근무 인사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4: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0: 외부 전문가 등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0: 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4년 사이에 두 배가
2: 김재석
1: 넘게 급증했다는
2: 의원입니다.
1: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보안소 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0: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기간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3: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으로 언론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자원부국이자 중남미 최대 방산시장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국방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룰라 대통령과 국빈 오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나눈 뒤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해 한 브라질 기업인 간담회 등 행사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 법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복귀 이후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4: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피해자의 보호를
2: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5: 형사소송법안에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서를 고리로 공소청과 중소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 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막나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6: 그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범위 넓은 범위에서.
4: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7: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선을 월 150만 원 이상 높이고 26년 동안 묶여있던 보험료 하한선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8: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월소득이 1억 3천만 원인 사람이나 10억 원인 사람이나 보험료가 같습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맞물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초고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상한 기준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 상한 역시 평균 보험료의 20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 최고액이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의 0.04%, 지역가입자의 0.02%가 해당해 연간 1,751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26년째 제자리인

0: 최저 보험료의 현실화도 추진됩니다. 최저 임금과 연계해 직장 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월 10,080원에서 22,260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한선 인상분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직전 달보다 소폭 둔화한 가운데 전국 최고 상승률은 화성시 동탄구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 부동산이 분석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1.05%로 직전 달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구별로 보면 중랑구와 강북구가 각각 2% 넘게 오르면서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고, 성북과 노원, 강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화성 동탄구 아파트 가격이 한달 사이 6% 넘게 오르며 직전 달에 이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30 청년층 주택 보유율과 50세 이상 주택 보유율 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50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35.8%포인트,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에서 이 격차는 40.8%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행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서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200억 원이 넘은 장특 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면서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세금 징수 기관의 수장인 국세청장이 현행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년 보유 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의 2024년도 주택 양도세 신고 통계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원의 장특 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장특 공제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도봉구와 금천, 중랑, 노원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873건, 건당 5억 4천만 원을 공제받은 반면 도봉구는 두 건에 2천만 원으로 건당 1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장특공제 혜택을 받은 전국 상위 100채 중 87채는 강남구와 서초구였고, 강남구 평균 공제 금액은 41억, 서초구는 33억이었습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장특공제는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으로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으로, 장특공제에 대한 미세 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0: 본격적인 극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1: 경남 양산과 밀양이 39도를 넘어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 역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2: 도깨비 장마, 핀셋 장마라고 불릴 만큼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를 쏟아낸 정체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만큼 제주뿐 아니라 내륙의 장마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 극한 호우가 지나자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덮쳐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를 경고하는 폭염 중대 경보는 대구와 경북, 경남 곳곳으로 확대하며 14곳까지 늘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폭염이 극심합니다. 이른바 대프리카, 더위의 상징이었던 대구를 넘어 경북, 경남 전역으로 폭염이 확대하면서 경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3: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추가적인 열공구가 기상청 있습니다. 영남권은 크고 작은 산맥들이 위치해 지형적 요소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조금 더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 숨이 턱턱 막히는 극한 더위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강한 소나기뿐 아니라 기습적인 집중호우 구름이 발달해 극한 호우를 언제든 쏟아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한반도로 올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0: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잠 못 드는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반면 경남에선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서 일대에 수십 분간 천둥과 번개가 관측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각, 해가 저물어도 사그라지지 않는 찜통 더위에 한강공원은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음 가득 시원한 음료수로 목을 축이고 휴대용 선풍기를 얼굴에 들이밀어 보지만 주룩주룩 흐르는 땀방울을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5: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앞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팔아서 같이 왔어요. 너무 습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나오긴 했는데.
4: 그래도 탁 트인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 한 줄기가 여름밤 무더위를 달래줍니다.
6: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일단 밤이라면 조금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요. 진짜 좋고요. 일단 강가에 곁에 있으니까 좀 되게 시원한 것 같고.
7: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한강으로 오십시오.
4: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하늘, 어둠을 가르며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칩니다. 어젯밤 8시쯤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던 경남 밀양의 모습입니다. 일대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50km 가까이 떨어진 부산에서도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수십 분간 이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8: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구름 사이로 번개가 막 내려오면서 하늘이 엄청 밝게끔 비춰졌거든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4: 이로 인해 부산소방본부엔 관련 문의가 10여 건 접수되는 등 신고가 잇따랐는데 다만 낙뢰로 인한 피해는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엔 가마솥 더위가 전국 곳곳을 달구고 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완주에선 밭에서 일하던 100살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 신고로 소방이 출동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9: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7월 27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행진곡풍으로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7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행진곡풍으로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였죠.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서울시장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1: 이름이 수산나니까 여성 지휘자겠네요.
0: 맞죠. 사실 여성 지휘자는 남성 지휘자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여러 여성 지휘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수산나 멜키입니다.
1: 어떤 오케스트라를 맡았나요?
0: 2016년부터 헬싱키 피라모닉 상임 지휘자를 맡았고요.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도 역임했습니다.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최초의 여성 지휘자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베를린 피라모닉도 지휘해 호평을 받았고요. 첼리스트 출신인데 특히 현대음악 해석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1: 사실 베를린 필이나 빈필에서 여성 지휘자는 고사하고 여성 단원을 받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잖아요. 지휘자는 그냥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여자에게 지시를 받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0: 다행히 지금은 그런 벽이 많이 무너진 편이고요. 특히 뛰어난 실력을 지닌 여성 지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수산나 멜키의 지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레민카이넨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수산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시벨리우스의 레밍카이넨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 수잔나 멜키가 지휘하는 헬싱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수잔나 멜키 말고도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지휘자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낸 지휘자가 누굴까요?
0: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지휘자 시몬 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빈피라모닉을 최초로 지휘한 여성 지휘자가 바로 시몬 영이었습니다.
1: 언제부터였나요?
0: 2005년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빈 오페라를 지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시몬 영 알려주시죠.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나 말러 같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주를 들려준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독일 함부르크 국립 오페라 극장 음악 감독과 함부르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맡았는데 가장 뛰어난 여성 오페라 지휘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독일 작곡가의 작품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주를 들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중 1악장 시몬 영이 지휘하는 함부르크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작은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공짜 여행의 정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살벌했습니다.
2: 뭘 어떻게 하면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건데?
3: 보험금!
2: 보험금? 뭐 가짜로 아프기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돼?
3: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사고란 건 말이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야.

0: 무슨 말인지 감이 와?
1: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공범끼리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식이었죠.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발견하면 차량을 뒤쫓아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2: 아, 잘 마셨다. 집에 가자. 대리 부르자.
3: 아, 대리는 무슨. 아, 집도 옆인데. 아, 너 별로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
2: 아, 그래도 음주운전은 좀.
3: 이 시간엔 단속도 없어. 아, 조심해서 가면 돼. 아, 대리비 아깝잖아.
2: 그런가?
1: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연스레 운전대를 잡도록 유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까운 지인의 믿음까지 범죄의 도구로 악용한 거죠.
4: 저런 소식 들으면 운전하기가 겁나. 작정하고 숨어있다가 일부러 부딪히면 피할 방법이 있냐고.
3: 그니까 사고가 좀 이상하다 싶어도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1: 이런 보험 사기들, 누군가 계획적으로 나를 노려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억울한 사고에 휘말렸을 때 대응 방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눴던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던 일이거든요. 범행이 무려 2년 6개월 정도 이어졌고 일당이 숙소를 마련해 합숙생활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5: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조직적인 고의 교통사고 범행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주나 거제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2022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수법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처음에는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다라면서 지역 선후배, 부부, 연인까지 범죄판으로 확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합숙까지 하면서 역할을 짭니다. 넌 가해자, 난 피해자, 이렇게요. 특히 교차로에서 꼬리 물게 하는 차나 교통법규 살짝 어긴 차들 아니면 술 마신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이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윽박질러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일당 22명이 붙잡혔고 피해액만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 심리를 이용한 치밀한 범죄 시나리오입니다.
1: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특히 노렸다는 건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까 사고가 나도 당황해서 제대로 따지거나 신고를 못하는 그런 심리를 악용한 거죠?
5: 맞습니다. 운전자의 약점과 공포심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와, 경찰 부르면 나 끝장이다. 이거 어떡하냐. 면허 취소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들게 되거든요. 가해자들은 이 심리를 100% 이용합니다. 사고 직후에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그냥 돈으로 무마하려는 심리를 노리는 거죠. 대전에서도 20대 남성이 이런 꼬리물기 차들만 골라서 고의로 3,400만 원 정도를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자인 줄 꿈에도 모르는 그 빈틈을 노는 겁니다.
1: 그런데 상대 운전자에게 실제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실이 있더라도 그 틈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했다면 이거 범죄인 거죠? 어떤 혐의들 적용 가능합니까?
5: 범죄 혐의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범죄 종합 세트입니다. 먼저 고의로 사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냈죠? 이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입니다.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음주운전자를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죠? 사람을 겁줘서 돈을 뺏으면 형법상 공갈죄고요. 억지로 합의하게 만들었으니 강요죄도 됩니다. 게다가 대전 사건처럼 차를 안 고치고 견적서를 위조해서 제출을 했다. 이건 사문서 위조죄까지 줄줄이 엮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공동범행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운전자들 보험 사기였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건에서는 피해자지만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5: 안타까워.

0: 일이지만 별개로 처벌받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불쌍한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저지른 음주운전이나 시동위반이 갑자기 없던 일로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나를 들이받고 협박한 게 정당화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두 사건은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음주운전 걸릴까봐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 잘못에 대한 벌은 받더라도 사기꾼들은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1: 저는 이번 사건에서 더 황당했던 게 친분이 있는 아는 사람들까지도 범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0: 믿었던 지인의 등에 칼을 꽂은 가장 악질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술자리에 불러냅니다. 아, 기분 좋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야, 이거 뭐 단속도 없고 집도 코앞인데 야, 그냥 잡자. 너가 좀 운전 좀 해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운전대를 잡게 유도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이건 경계라도 하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덥석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지인은 같은 일당한테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싹다 공유합니다. 근처에 숨어있던 일당이 쫓아가서 들이받는 거죠. 더 소름돋는 건 옆에 타 있던 그 지인이 피해자 편을 든 척을 하면서 야, 내가 잘 뭐라 해볼게 라면서 구원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협박해서 뜯어낸 합의금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실내를 범죄 도구로 쓴 겁니다.
1: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선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그리고 방조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방조범으로 아주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도우면은 형법상 종범, 즉 방조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술만 같이 마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단속이 없다고 부추기고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인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처음부터 고의 사고를 낼 목적으로 술자리를 기획하고 동선까지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서 보험 사기와 공갈의 적극적인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정말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나중에 이게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미 지급한 합의금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보험금도 환수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0: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우선 보험사가 가해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나 수리비가 있죠. 이건 나중에 경찰 수사로 보험 사기 판정이 딱 나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사가 가해자들한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 알아서 회수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건네준 개인 합의금입니다. 이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공갈 협박해서 가져간 돈이니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 경찰 수사 결과나 확정 판결문은 CCTV 기록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확실히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주는 게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 오늘 이야기가 더 살벌하게 느껴지는 건 누구나 운전하다가 겪을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작정하고 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 입장에서 피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응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고가 났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질 때 현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0: 현장에서는 무조건 경찰 신고 그리고 기록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래도 일단 112 버튼을 누르시고 보험사에도 무조건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차를 옆으로 빼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거 다 찍으세요. 충돌 부위, 바퀴 방향, 도로 신호 등다 찍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 부르지 말고 현금 50만 원에 그냥 깔끔하게 합의하시죠 라고 유도를 한다? 무조건 100% 경계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말 자체가 나중에 훌륭한 증거가 되거든요. 현장에서 절대 말싸움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만 그리고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1: 블랙박스에는 사고 순간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증은 있어도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0: 내차 블랙박스만 보면 안 됩니다. 주변의 모든 기록을 영끌해서 그렇게 모아야 합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모닝 차량이 후진하는데 한 50대 남성이 와서 툭 부딪히더니 대자로 뻗었어요. 내차 블랙박스만 보면 그냥 내가 사람을 친 겁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주변 상가 CCTV를 싹 다 지었거든요. 이 남자가 무려 10분 전부터 고의사고를 내려고 횡단보도를 뱅뱅 돌면서 연습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1: 간혹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하지 말고 적당한 금액으로 끝내주겠다 현금 요구하기도 하는데 아까 50만 원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 금액이 합리적이다 싶으면 괜히 뭐 보험금 오르고 뭐 일도 커지고 경찰 조사 받아야 되고 이럴까봐 개인합의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의사고가 의심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거 이거 위험하진 않나요?
0: 아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의사고가 의심되는데 현금을 바로 쏴준다? 그거는 내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한번 돈맛을 본 범죄자들은 절대 거기서 안 끝냅니다. 아, 돈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발뺌하거나 몸이 아프니 병원비를 더 달라 라고 2차, 3차 협박이 들어옵니다. 차에 발이 살짝 밟혔는데 4명이 우르르 둘러싸고 다리를 잘라버릴까 라며 특수협박을 한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덜컥 돈 주면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분하하시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경찰과 보험사의 사건을 정식으로 넘기셔야 안전합니다.
1: 이런 경우도 여쭤볼게요. 사고가 실제 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살짝 스친 정도, 충격이 크지 않은 사고. 그런데 장기간 입원하거나 과도한 치료비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것도 보험 사기 될 수 있습니까?
0: 그것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의심 신호입니다. 누가 봐도 살짝 스친 정도인데 무려 14일 동안 들어누워서 통원치료까지 하면서 740만원을 요구하고 멀쩡한 스마트폰 두 대까지 박살났다고 그렇게 우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2주 염좌 진단을 받고 보험금 2천만원 그것도 모자라서 운전자한테 개인적으로 100만원 안 주면 소송 걸겠다 라고 이중으로 협박한 일도 있었죠. 이렇게 치료비나 합의금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다. 아 이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땐 절대 직접 나서서 싸우지 마세요. 내 보험사한테 강력히 따지셔야 합니다. 이거 명백한 과잉진료다. 건강보험 심사평가 안에 심사 요청해달라. 부당이득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샅샅이 조사해달라. 이렇게 보험사를 압박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사고일수록 더 냉정하고 문서로 팩트만 남기며 대응하는 게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사건 X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모노의 파라다이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3: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루어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기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5: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6: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5: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7: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5: 네, 그건 아니고.
4: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6: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5: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4: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2심 선고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합니다. YTN 신기입니다.
2: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에 이어 특검의 최종 구형과 조 전 원장의 최후 진술 등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봉쇄 시도 등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여당에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3: 이번 재판에는 숨진 여고생 부모와 당시 도우러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0: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다 2차 공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엔 반성문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1: 그 반성문은
2: 김문석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1: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SNS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는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산서에서 국수본 실무진까지 전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를 주장한 만큼 소환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3: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경찰의 봐주기 의혹 뒤에는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실제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이른바 향찰이 전국에 1만 7천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의 핵심 인물인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박 경감의 전보 이력을 분석해보니 지난 2000년부터 광산서에서만 무려 18년 동안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 생활의 절반을 한 경찰서에서 보낸 전형적인 향찰, 즉 지역 장기 근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역시 광산서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처럼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줄곧 근무 중인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허리이자 실무를 이끄는 경위와 경감급 장기 근무자가 1만 4천여 명에 달해 전국의 전체 경위 경감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특정 경찰서에 뿌리를 박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의 장기 근무자 비율이 8%, 2%대에 그친 반면 전북과 충북, 충남 등 지방은 20%를 넘어 장기 근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장기 근무 경찰관들은 지역 사정에 밝아 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쌓인 관계가 이번 사건처럼 봐주기 수사나 정보 유출 같은 유착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6: 인지 수사를 하는 지능팀이나
2: 이성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그리고 형사팀이나 강력팀 같은 수사부서는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은 폐단이 커지니까 한 번씩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 경찰 신뢰도를 뿌리채 얹은 장윤기 봐주기 의혹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어진 경찰 장기 근무 인사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3: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4: 외부 전문가들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8: 4년 사이에 두 배가
2: 김재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보안소 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7: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 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 기간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3: 국회는 이번 주 법력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국회 복귀 이후 총력 저지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9: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 피해자의 보호
2: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0: 형사소송법 안에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서를 고리로 공소청과 중소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 합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막나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1: 그 투표용지
2: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1: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범위 넓은 범위에서
9: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이 휴일에도 전국을 돌며 당심 잡기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4: 특히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는 반명 후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강연 정치를 이어가는 김민석 후보는 친 정청래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정청래 후보뿐 아니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까지 반명 후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3: 할 말도 못하고 왜 갑자기 열어놓고
12: 신천지 전대 개입설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갔는데 이낙연식 사쿠라를 치고 계엄하겠다는 사람을 때려잡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이 사이비가 나타나면 몰아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종단하는 일정 중에도 이딴 SNS 글을 올리며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당을 파산시킬지 모르는 의혹 제기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천지 논란 자체를 거듭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자신을 반명으로 의심하는 프레임에도 대통령과 당원은 본인이 지킨다며 적극적으로 방어 전선을 쳤습니다.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2: 연일 호남행 중인 송영길 후보는 또다시 전북 일대를 돌며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박수 받을지 몰라도 이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난다면서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5: 그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5: 후보입니다. 당청 관계가 어떻든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죠.
12: 다만 신천지 개입설엔 초반과 다르게 한 발자국 떨어져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 순방 중 집권 여당이 명청 갈등만 조장하고 신천지 전쟁을 벌인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이 과열 양상은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열리는 선거소총에 나가 직접 재선거 필요성 등을 변론합니다.
4: 윤리위 회의도 또 소집됐는데 내부 논란 속에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직접 선거소총 구두변론을 진행합니다. 당 차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선거소총을 제기한 지 39일 만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17: 중앙선관위가 관할이 되는
2: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7: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재외국민 전자투표 여부를 언급한 걸 두고는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화력을 거듭 더해가는 건데 반면 징계를 통한 기강잡기 방침엔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오늘 닷새 만에 다시 징계안 심의를 위한 윤리위 회의가 예정됐는데 전원 출석은 이번에도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한 윤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지만 일정을 일방 통보받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의 운영 방침을 반복, 조직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 원칙도 거듭 문제 삼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 징계 심의는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조경태 의원 등 징계안이 논의될 거로 예상됩니다.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잇따르고 있어 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당 최고위원회도 비공개 회의에서 권 의원의 멱살잡이 사례를 논의한다는 계획인 만큼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8: 어디까지 가시나요?
19: 살아서?
20: 잠까지요.
18: 혹시 닥터 캡슐 전?
21: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1: 닥터 캡슐.
2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3: 코리아 트렌치.
22: 코리아 트렌치.
2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24: Walk it, walk it. 안전화.
2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7: 휴대기.

0: 산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3도, 습도는 83%입니다. YTN 뉴스 FM.
2: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3: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0: 의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해가 활짝 떴어요.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한여름밤의 꿈, 더위가 한밤중에도 계속되니까 잔 게 아니라 꿈꾼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제목이기도 하고요. 결혼행진곡 음악에도 나오고요. 강변가요제 대상곡이기도 하죠. 요즘 증시 바라보면서 9,000피 넘었던 기억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요 증권사의 평가는 아직 고점에도 있지만 연말을 두고서 속도를 조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큰 그림 좀 봐야 되는데요. 오진석 에디터와 함께 가장 빠른 경제 뉴스 시간을 전해드립니다. 중동의 평화도 한여름의 꿈 같습니다. 될 듯 안 될 듯 도무지 알 수 없죠. 솔로몬의 지혜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승혁 연구소장과 분석해봅니다.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중요한 이슈들 강영구 뉴스 셰프가 한입 크기로 간단하고 요긴에게 전해드립니다. 한여름밤의 꿈, 잠 못 드는 여름밤은 피곤하지만 또 많은 이야기들이 삶을 채우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힘과 응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첫 끼인 뉴스 준비했습니다. 한 입 크기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통 핑거푸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쏙 집어서 쏙 집어넣는 그런 한 입 푸드를 준비해온 뉴스 첫 끼를 담당하고 있는 뉴스 셰프 강연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뉴스 한 입 강연구입니다.
0: 네, 첫 끼 뭔가요?
1: 이재명 대통령 미국 찍고 남미로.
0: 네, 자, 순방 소식인데요. 1박 2일 미국 방문 일정 소화했고 뭐 우리는 식구다 구호도 나왔고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에서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기업 간 AI 협력을 위한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 25일엔 브라질로 향했는데요. 네. 브라질 그리고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0: 일단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뭔가요?
1: 네.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자, 주요 경제인들 우리 기업인들도 같이 함께했잖아요. 젠슨 왕도 있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젠슨 왕 엔비디아 CEO, 샘 올트만 오픈아이 AI CEO 등 글로벌 AI 리더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예. 이날 AI 서밋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의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1경 7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자, 여기서 긴급 퀴즈. 1경 동그라미 몇 개인가요? 모르겠죠. 저도 셀 수가 없습니다. 자, 맥주회동에서 우리는 식구다 뭐 이런 구호도 나왔어요.
1: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젠슨왕 또 혹탄 브로드컴 CEO 이재용 최태현 정의선 회장 이해진 의장 뿐만 아니라 배경훈 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AI 협력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건배사했고 이에 엔비디아 CEO 젠슨왕도 위아 패밀리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0: 예. 자, 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친목만 도모한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요?
1: 네, 반도체 분야 국내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하나 약 1,375조 원의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5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 체결했고 SK는 엔비디아 등과 5년간 7,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장기적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그리고 AI 빅딜 이 뭐랄까요, 합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텐데 남미 방문도 관련이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와 한국과 남미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 그리고 AI 시대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 밝혔는데요. 예. 현재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 방문 중입니다. 오늘 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요. 30일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 30일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0: 예, 남미 주요 국가들과도 외교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와이트나도 계속 생중계로 보내드렸거든요. 오늘 오진석 마켓 에디터와 함께 또 증시 영향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출근길엔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거 문제 많습니다. 장윤기 사건 향찰. 향찰이 뭔가요?
1: 일단 동일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경찰을 이른바 향찰이라고 하는데요. 네. 향찰이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찰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경감과 경위로 한정을 하면 5명 중에 한 명이 10년 이상 동일경찰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이었죠.
0: 아무래도 고인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사실은 아버지 뭐 관련자들, 심지어 큰아버지도 그렇고 다 경찰들이 엮여 있어요.
1: 맞습니다.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요 광산서에서 18년 동안 근무했고 장윤기 부친도 광산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물론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 그 지역 실정에 밝아서 밀착형 치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유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0: 올해 이래서 문제인 건지 이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건지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순환 인사제 같은 것도 좀 해서 우리가 좀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경정 아래 계급인 경감,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번에 파악된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순환 인사제의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보고 너 이제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집도 새로 구해야 되고 네. 또 아이들 교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찰 내부의 반발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예, 뭐 검찰이나 군은 이렇게 전국 단위로 순환 근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디테일하게 또 여러 가지 시행 방안을 찾아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출석하는 증인들이 많네요.
1: 네,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여고생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요. 또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남고생도 출석할 계획입니다.
0: 재판부에게 좀 더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피해자 납치 계획 정황 증거도 나왔죠.
1: 네, 장윤기는 과거 고교 동창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대화록이 장윤기의 납치 계획 정황을 뒷받침하는 재판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0: 이런 말들을 했을 때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1: 이혼 재산 분할금 마련해야 하는 최태원.
0: 저희도 굉장히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결론이 났습니다.
1: 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0: 네.
1: 액수가 보통 액수가 아니어서 과연 최 회장이 어떻게 현금을 확보할지 주목되죠.
0: 이 정도 규모면 꽤 커요. 현금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주사의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는데요. 반도체 초호황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현재 8조 원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일각에서 최 회장이 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죠.
0: 아무래도 지분은 매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영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겠죠?
1: 그렇습니다. 최 회장이 주식 처분을 결정을 하면 잠재적 매도 물량이 생기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지분이 줄면 장기적으로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이게 우려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례라고요.
1: 네,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 지주사의 지분 14.99%를 매집하면서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1: 이 때문에 SK는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 지주사의 매각은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0: 예, 대출 등 다른 방법으로 이 재산 분할에 대한 지급해야 될 돈을 마련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어떤 비자금 투입되고 이런 것들은 부적절했던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걸 막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효과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덥네요.
1: 네, 40도 육박 폭염 피해 속출.
0: 이게 대구 지역도 덥지만 경북 지역 전체까지 더웠어요.
1: 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 심각했습니다. 25일 오후 4시 기준 경주는 38.7도, 경산 37도, 포항 35.7도 등으로 최고 기온이 거의 40도에 육박했는데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0: 저도 어제 뉴스 봤어요. 100세 어르신이 밭에 나가서 일하실 정도면 건강하셨을 텐데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죠.
1: 네, 26일 오전 4시 4분 전북 완주군 봉도읍의 한 밭에서 100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2.2도였는데요.
0: 예.
1: 온열질환 사망자 어제로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 6분이 날씨가 더워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더우면요. 일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쉼터에서 피하셔야 됩니다. 피서 더위는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자, 인명피해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1: 안타깝게도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인데요. 오늘 이후로 정체전선 약화하면서 장마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강한 햇볕과 높은 습도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0: 안전수칙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죠.
1: 네,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중단, 이동, 확인 이렇게 3단계입니다.
0: 네.
1: 폭염 중대경보 내려지면 야외활동 작업 즉시 중단.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혹은 그늘로 즉시
0: 이동.
1: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즉시
0: 확인.
1: 이렇게 3단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 날 더우니까요. 떨어진 고향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죠. 지금까지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이렇게 이런 시간에 문자 주시고요, 사연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정말 해볼만합니다. 네. FM 94.5MHz 라디오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나가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YTN 경제라디오에서도 동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YTN 라디오 들어왔는데 왜 없어? 이러시면 안 되고요. YTN 경제라디오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 유튜브의 새로운 이름, YTN 경제라디오 이름 받고 있는데요. 와, 8616님 정말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통마늘, 예, 통마늘이 뭐냐고요. 통장 잔고 마구 늘려주는 경제라디오.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머니 나침반 94.5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나침반과 94.5 저희 FM 주파수가 잘 어울립니다. 3333님, 8616님 저희가 후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원부터 치킨, 시원한 커피까지 저희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샵 연구사업원으로 지금 경제라디오 이름도 지어주시고요. 또 출근길 날 좀 응원해 줘, 날 좀 깨워줘, 이런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추첨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선물 언제 주냐고요? 8월 초쯤 되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개별 연락 드리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침을 응원해주는 이야기, 또 저희 경제라디오를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아이디어 계속 열려있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간이요? 1828님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경제라디오 이름요? YTN 같이 살자. 우와, 이것도 정말 의미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자, 우리가 자는 사이 세계는 별탈 없이 돌아갔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탈들도 많고 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지켜보면요, 국내 뉴스와 또 내 지갑, 내 앞길 여러 가지들 다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외신 만여 건을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새 분석한 건 아니고요. 이번은 AI를 활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고승혁 AI 뉴스랩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AI로 여러분들의 뉴스를 깨워드리겠습니다. 고승혁입니다.
0: 혹시 진짜 잠을 안 잔 건 아니죠?
1: 아, 잘 자고?

0: 예. 자고 있는 동안에 AI가 알아서 다
1: 계속해주고. 예, 맞습니다.
0: 자, 그 AI로 저희가 1만 건 뉴스를 분석해서 흐름과 방향, 성격을 좀 전해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 AI 외신 안보 전망 지수. 어떻게 났습니까?
1: 네, AI 뉴스의 안보 전망 지수는요. 5점 만점에 2.0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외신 1만 건 중에 한국 안보와 관련된 뉴스는 2,474개였는데요. 네. 69.6%가 부정적이었고요.
0: 안 좋다.
1: 예, 긍정은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 악재는요. 미국의 미사일이 이란 전쟁 때문에 동북아에서 중동으로 유출됐다는 소식과요. 푸틴이 북한 외무상을 만나 북러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꼽혔습니다. 예. 호재도 있는데요. 미국 하원이 트럼프를 향해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를 해서 전쟁 확대가 어려워진 점입니다.
0: 중동은 조금 안정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우리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AI가 만 건의 뉴스를 분석해서 아직까지는 안심하지 마세요 수준이고요. 경제 쪽은요?
1: 네. 경제 전망 지수는 5점 만점에 2.5점인데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만 건 중에 3,281개로 집계됐죠. 이 중에 59.8%가 중립이었고요. 35.4%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악재는요. 일본 소식이에요. 네. 엔화가 4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한국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유조선 보험료가 폭등했대요. 이것도 예. 악재입니다. 아, 호재도 있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월간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0: 예. 자, 엔화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예, 미국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비행기 값도요. 싼 게 없어요.
1: 맞습니다.
0: 예. 자, 첫 번째 외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 소식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냉탕, 온탕, 삼초컷이 별명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황당한데요. 23일 날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전쟁보다 큰 공격을 검토한다라고 말하자마자 다음 날 입장을 뒤집고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벌써 네. 사흘째 공습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0: 좀 진정되는 건가요?
1: 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란군 대변인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군의 공습이 48시간 동안 없었다. 사흘째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갑자기 멈춘 이유가 궁금한데요.
1: 예, 통장이라는 말 아시죠?
0: 통장엔 돈이 있고요. 예. 통장엔 좌절감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통장이 아니라 무기고가 텅텅 비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무기가 없나요?
1: 예, 내건 명분은 협상에 시간을 주겠다인데 실제 속사정은 재고 문제인데요. 미국은 지난 봄부터 요격미사일 비축량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얘기가 나왔고요. 미국 CBS 뉴스와 접속한 미 국방정보 당국자들은 익명으로 네. 초반 캠페인에 정밀 유도 무기를 소모한 속도를 미국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예? 문제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0: 왜요?
1: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사일을 중동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져간 거거든요.
0: 예.
1: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할 무기, 북한을 견제해야 할 무기가 중동으로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지역 안보에 약간 구멍을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예. 하지만 또 뭐 우리도 자체 국방력 방산 능력이 지금 좀 많으니까
1: 맞습니다.
0: 좀 안심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오만이 중재에 나섰는데요.
1: 예. 일단 그 오만이 중동의 스위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만 대표단이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공습 중단이 됐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예. 오만이 제안한 협상 아니에요. 중재 아닌데요.
0: 뭐예요?
1: 이게 솔로몬의 재판에 포춘지가 비유하더라고요.
0: 솔로몬의 재판하면은 예. 내 아입니다. 아닙니다. 내 아입니다. 애를 잘라라. 이거잖아요.
1: 맞습니다. 비슷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잘라라. 이겁니다. 오만 해협 쪽이 있거든요.
0: 네.
1: 오만 쪽은 통행료 없이 기존처럼 운항하고
0: 예.
1: 이란 쪽은 통행료를 받지 않되 이란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라.
0: 네. 어쨌든 통행료 없는 거네요.
1: 예,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이란 두 나라의 체면을 모두 살려주는 방안을 오만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0: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호흡도 좀 안 맞아왔는데 회담 연다고요?
1: 예, 맞습니다. 문제는 28일 회담입니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 12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 자리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재건 정황에 대한 새 정보를 제시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계산이 깔려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0: 예.
1: 전쟁이 계속되는 게 네타냐후 총리한테 유리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0: 예.
1: 전쟁을 휴전하거나 협상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서 네타냐후 트럼프 환상의 콤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결별하고 있는 이미 예, 예. 전망입니다.
0: 중동에 이렇게 화약고 불이 안 꺼지고

0: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뜨거운 불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요. 그 열기 때문에 더 커지는 상황인데 보르도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0: 예, 맞습니다.
1: 예.
0: 아, 이 불길이 이제 프랑스 와인의 이제 중심지 보르도로 향하고 있다가 보니까
1: 예.
0: 아무래도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국이 보르도 인근 지자체까지 예방적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1: 예.
0: 보르도 같은 경우는 세계 와인 산업의 중심이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데요. 포도밭은 한해 농사가 아니라 수십 년 키운 나무가 자산이라 밭이 타면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 예, 이번 기회에 또 비싸지면 좀 건강을 위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0: 예.
1: 일본 총리가 잠안 잔다고 자랑했나요?
0: 아, 일본 총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용주 캐스터가 나와서 일본 사람들
1: 네,
0: 반바지 못 입게 한다고
1: 맞아요.
0: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총리가 나는 잠안 자고 일한다라고
1: 네.
0: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꼰대 발언을 좀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트위터에 영 3시간 수면이 일상화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 네.
0: 이 글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1: 네.
0: 남는 시간에 속옷을 다리고 해진 치마를 꿰매고 재킷 단추를 직접 포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림질을 못해서 오래 걸린다 하니까
1: 예.
0: 아니 총리가 다림질하니라 국정을 못 본다 말이 안 된다
1: 네.
0: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너무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 공무원들, 또 국민들은
0: 예.
1: 나는 5시간 잤는데 저 사실 평균 한 4시간 반 자거든요. 아,
0: 아.
1: 그럼 저도 굉장히 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
0: 예.
1: 리더는 약간 좀 빨리 퇴근하셔야 후배들도 빨리 퇴근하고 그런데, 야, 약간 이런 문화가 또 일본에서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은 좀 다종다양한 뉴스 빨리 신속하게 들어봤습니다. 고승혁 AI 뉴스랩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2: Good morning.
1: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2: Good morning.
1: 하, 완벽하게 오케이.
2: Good morning.
1: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자, 2292님은요. 휴가 기간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YTN 라디오를 듣고 있네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돼야죠. 루틴이 만드는 겁니다. 의욕적으로 하루 일어나 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앞서 68668님이 이름 제안하면서 YTN 공동경제구역. 너무 멋있는데요. 예, 지금의 정서와 잘 어울립니다. 이런 멋진 이름들 계속 샵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이분 어렵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의 감독 오진석 감독. 예, 오진석 마켓 에디터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굿모닝입니다.
1: 네, 자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지금 오진석 에디터의 실물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샵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응원도 보내주십시오. 자, 요즘 뭐 주식은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3: 네.
1: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9,000피 갔었던 거 맞아? 나 꿈꾼 거 아니야? 이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도 약간 꿈꾸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1: 네.
3: 사실 그 자체가 신기루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네.
3: 다만 9,000포인트를 만들어낸 게 이 시장 전체의 펀더멘털로 만들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감안해야 되는데
1: 네.
3: 일단 AI 기반의 실적은 있었어요.
1: 네.
3: 반도체 수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익 전망도 굉장히 또 올랐습니다.
1: 예.
3: 그래서 기업 실력과 이제 펀더멘털이 아주 없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다.
1: 네.
3: 근데 문제는 속도라든지
1: 네.
3: 그다음에 뭐 상승의 폭 이런 거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과 이제 하이닉스의 시총이
1: 네.
3: 코스피의 절반 넘습니다.
1: 맞아요.
3: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겹치면서 상승률이 기업의 이익 증가
1: 네.
3: 속도를 넘어섰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추세 자체가 꺾인 하락장이다.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기보다는
1: 네.
3: 어느 정도 펀더먼터를 확인하는 그런 조정 장세가 이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뭐 주말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얘기 있었다고
1: 맞아요.
3: 하니까 이번 주 실력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예. 확 좋아져가지고요. 갑자기 그래 자 결혼해서 애는 셋은 낳고 이러는데 갑자기 속도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야지 영원히 이별 이렇게 방향이 나빠지는 쪽은 아니다.
3: 그렇죠.
1: 이렇게 좀 제가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께 아침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얘는 뭐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
3: 예.
1: JP모건도 그렇고 아직은 코스피가 뭐 만선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잖아요. 그건 일종의 기대치인가요? 아니면 갈만해?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인가요?
3: 일단은 이번에 한 3주 정도 조정장을 크게 겪으면서
1: 네.
3: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선행 포워드 P 12개월 전망이 5배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지수가 5배까지 축약됐다.
4: 네.
3: 원래는 한 7, 8배 이상 했거든요.
4: 예.
3: 근데 그렇기 때문에

0: 어느 정도 조정을 감수하고 가는 측면에서 네. 폭발력을 가지면 하반기에 올라간다라는 측면이고요.
1: 네.
0: 미주증권에서도 뭐 지금 만 포인트 얘기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보셔야 될 게
1: 네.
0: 충격이 계속 있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1: 충격이요?
0: 예, 금요일장에 미국에서 기술주가 또 빠졌죠.
1: 예.
0: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자유현금 흐름 그러니까 네. FCF라고 부르는 게 상당히 빠진 측면에 우려가 있었는데
1: 네.
0: 과연 우리 장에서 오늘 그걸 어떻게 좀 감당을 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국제유가 보셔야 될 것
1: 네.
0: 같아요. 국제유가 북해산 브렌트유가 지금 100달러를 다시 찍었기 때문에
1: 네.
0: 주말 사이에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AI 현금 흐름에다가 금리, 유가 이런 거 겹치면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기술주 기반이기 때문에
1: 네.
0: 부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현대기아차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충분히 금요일에는 흔들릴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역시 뒤에서 말씀드릴 샌프란시스코가
1: 네.
0: 좀 막아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맞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다 섞여 있는데 계속 사이드카가 발동되잖아요.
0: 예.
1: 뭐 이제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0: 그렇죠.
1: 이게 학습 효과거든요. 어떡합니까?
0: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좀 있고 수급적인 영향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행인 것은 이 뉴욕의 뉴욕 증시 주말 지나고
1: 네.
0: 나서 제가 방금 전에 위켄드 나스닥이라는 지수 선물 지수를 보고
1: 네.
0: 왔는데 0.8% 정도 올랐고요.
1: 네.
0: S&P 500에 이제 무기한 선물을 보니까 0.4% 정도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네.
0: 아직 미국은 주말이잖아요.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오늘장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1: 예.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비정상이다.
0: 예.
1: 이거 SK하이닉스 ADR 괴리다. 이렇게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0: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본주 대비해서 지금 ADR이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측면이
1: 네.
0: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괴리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주에서 ADR로 전환하는 비율 자체를 조정을 했죠.
1: 예.
0: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합치되는 것은 예전에 이제 TSM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붙어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다만 이 증권의 이제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비율은 어느 정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1: 네, 오진석이 특히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뭐 실제 그 업황 혹은 미래 전망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수급이 자꾸 출렁출렁하기
0: 그렇죠.
1: 때문에 여쭤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그런 방향 밝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에요.
0: 예.
1: 투자 규모도 그렇지만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0: 일단은 뭐 기사를 보시면은
1: 네.
0: MOU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MOU 하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한데
1: 네.
0: 이번에는 상당히 호재로 구체적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준 그런 발표였고
1: 예.
0: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하반기 그래서 좋아질 거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1: 예.
0: 그런 숫자가 될 것 같은데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은 그냥 MOU가 아니고
1: 예.
0: 숫자와 기간 이게 명시된 조항이 담겼다는 거죠.
1: 예. 네,
0: 브로드컴과 삼성전자가 2천억 달러고요. SK그룹과 엔비디아 빅테크가 7,500억 달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5년 차에 이제 이른바 LTA라고 하는 확정 선주문권들을 MOU 형태로 가져간다 이렇게
1: 예.
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좋은 소식인데
1: 네.
0: 미국 빅테크가 더 좋아할 것 같다라는
1: 예.
0: 생각을 가져가거든요. 안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플레이어로서 완전히 필수 요소가 됐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삼성 SK하이닉스에서 만들어내는 HBM이나 여러 반도체들을 사가야 되는데
0: 그렇죠.
1: 경쟁이 치열합니다.
0: 얼마
1: 앞으로.
0: 전까지만 해도 뭐 공장 앞에 숙박하면서
1: 네.
0: 메모리를 사가려고 했다 이런
1: 예.
0: 얘기가 있었거든요.
1: 아 왠지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래도요. 내 주식 통장은 출렁출렁하는데
0: 네.
1: 잘 될 것 같아요. 뭐 방산 기업들도 아랍에미리트에서 와서 가져가잖아요 미사일을.
0: 그렇죠.
1: 예, 그런 상황만큼 좀 경쟁력이 있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아진다 이런
0: 좋습니다.
1: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보면. 오늘부터 그럼 좀 분위기 좋아져야 될 텐데 당장 오늘의 증시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급 보면 또 안심할 수도 없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변동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1: 네.
0: 금요일 날에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하락 영향을 샌프란시스코 발표가 좀 막아주는 형태로
1: 네.
0: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장 초반에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워낙에 유가가 지금 고점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하방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초반만 잘 버티면 저가 매수세의 반등 가능성을 보겠고요. 또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가 굉장히 많죠.

0: 나왔죠.
1: 네.
0: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본 실적 나오고
1: 네.
0: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이 연속 실적이 나옵니다.
1: 맞아요.
0: FOMC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관망 자세도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여러 변수가 동시에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냥 내 신념만 믿고 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0: 할 게 많습니다.
1: 예. FOMC도 사실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금리가 오르면서 충격이 조금 있었는데요.
0: 예.
1: 그만큼 돈이 투자 쪽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0: 예.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할 가능성 자체는 없지는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동결 확률이 65% 정도 되고 지금 인상 확률은 35% 정도 되는 상황인데
1: 네.
0: 근데 여기다가 국제 유가랑 이제 트럼프가 추가 관세
1: 네.
0: 뭐 301조를
1: 1조.
0: 뭐 대신할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좋은데 과연 인상할 것이냐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금리는 동결하되 예를 들어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1: 네.
0: 케빈 워시가 할 가능성 이것을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실적 FOMC 회의 샘플한 호재 해석 이런 걸
1: 네.
0: 따라서 우리 증시가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인데 이게 변동성이 일단 파장이 아직 크기 때문에
1: 네.
0: 역시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그래서 지금 사라고? 싸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0: 아,
1: 예. 여러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관련된 지수들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브레이크를 잡는지 엑셀을 밟는지 그걸 보시고 가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봐야 된다. 짚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0: 일단 꼭 봐야 되는 것은 우리 거보다는 미국 걸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의 실적 발표를 1순위로 저는 꼽고 있는데
1: 예.
0: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내렸던 게 빅테크가 AI 돈을 많이 쓰는데
1: 네.
0: 돈을 못 번다 이 얘기를
1: 맞아요.
0: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라든지 메타의
1: 네.
0: 광고 수익이 가이드라인이 올라가는지
1: 아.
0: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악은요. 자본 지출은 느는데 현금 흐름이 꺾이는 거거든요.
1: 네.
0: 과연 시장의 성장세 자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는 요 답변에 다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반도체 더 살 거야, 데이터 센터 더 지을 거야는 호재였지만 근데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라고 하니까 또 좀 꺾였었죠. 그거
0: 예.
1: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신용 레버리지 이건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규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예요.
0: 예.
1: 어느 정도 좀 이 출렁거림은 사라질까요?
0: 일단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조금 갈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신용과 레버리지는 다르죠. 신용은
1: 네.
0: 일단 돈을 빌려서
1: 네.
0: 이게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담보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증권사가 다음 날에 팔아버리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매도 물량으로 즉시 나오는 거고 단일 레버리지는 두 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변동성이 큰 상태인데 어느 정도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은 단일 레버리지 관련된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요 규제책을 보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 주신 신용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앞에 쌓여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 자체가 확 주는 그런 규제책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1: 조정이 계속 예, 또 있을 수 있네요.
0: 관망은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1: 예, 뭐 누구는 단타들의 놀이터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몇 년 묵혀두시는 분들도
0: 예,
1: 있고
0: 그렇죠.
1: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느 게 옳다는 없는데 다만 이런 변수들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0: 맞습니다.
1: 아니 우리 온성 에디터님께서 주변에서 가까운 지인들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아니 팔아 사 막 이럴 거 아니에요.
0: 엄청나게 지금 사요 말아요 팔아요 주식은 왜 이래요
1: 네.
0: 막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데 그냥 제 대답은 숫자
1: 네.
0: 보고 생각하자라는
1: 네.
0: 겁니다. 패닉셀 나오는 자리일 뿐이지
1: 네.
0: 이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급등 급락이 오늘 나오더라도 추격하지 말고 주 후반에 이슈까지 보고 선택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1: 네.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야구 아닙니다. 공 100개 걸러내셔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진석 마켓 에디터였습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정말 아침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와, 3905님 YTN 이코노미 화이팅, 줄여서 화이팅. 와, 너무나 멋진데요. 네, 저희 계속 의견 보내주십시오. 샵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선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4: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와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전남 광양과 영남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까지 발효된 상황인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특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현재 서울 기온은 27.2도에 체감온도가 29.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지역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 남청주 부근 2, 3, 4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 한강 다리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남단 부근 하위 차로에서

0: 도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북단부터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 쪽으로 이동하는데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으로 언론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자원부국이자 중남미 최대의 방산시장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국방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룰라 대통령과 국빈 오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나눈 뒤 이후 상파울로로 이동해 한 브라질 기업인 간담회 등 행사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전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장윤기 측이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대화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면서 애초 예정됐던 고교 동창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피해 여고생의 유족과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다 장윤기의 흉기에 중상을 입은 남학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 중인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근 사의설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틀 연속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공격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하마드 아크라 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미군의 공격이 최근 이틀 동안은 멈췄다며 이란군도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주간 계속되던 미군의 폭격과 이에 맞선 이란의 보복 공격이 중단되면서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이번 미군의 공습 중단은 협상 재개보다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방어 무기 재고 부족에 따른 압박감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미네이는 레바논의 영토 보전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핵심 조건이라면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 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현지 시간 26일 헤즈볼라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스라엘의 굳건히 맞서온 헤즈볼라 전사들을 견고한 바위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끝까지 저항하면 신이 약속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것을 이란의 전략적 정책으로 삼고 있다면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종전 합의를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적절한 선택지가 없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6일 측근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당히 좌절해 있으며 평소보다 더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확전을 위협해왔지만 공습 확대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지 불분명하고 요격 미사일 제거도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지난 24일 내각회의에서 확전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확전이나 경제적 압박 강화 또는 승리를 선언한 뒤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지만 세 가지 모두 선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의 가격이 한국에 상장된 본주인 보통주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거래되고 있는 건 인공지능 AI 거래의 과열에 또 다른 신호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SK하이닉스 한국 상장 주식보다 엄청나게 형성된 ADR의 프리미엄은 시장에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고 이같이 우려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지난 10일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개시된 이후 한국 본주보다 16에서 51% 비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달 국내 제조업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 전망은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월 제조업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지수는 95로 기준치인 100 아래로 내려가 업황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세부 업종별로는 156을 기록한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100 밑으로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다만 8월 수출 전망 지수는 111을 기록해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직전달보다 소폭 둔화한 가운데 전국 최고 상승률은 화성시 동탄구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이 분석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1.05%로 직전달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구역별로 보면 중랑구와 강북구가 각각 2% 넘게 오르면서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고 성북과 노원, 강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를 포함해 영남 곳곳에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곳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경남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합천, 의령, 양산, 그리고 전남 광양입니다. 경남 양산과 밀양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오늘 역시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3도, 습도는 84%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대한민국 사인공의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위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6: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0: 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단.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주말에도 여야는 안팎으로 쉬지 않고 여름 더위만큼 뜨거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신천지 개입 논란을 쏘아올린 김민석 후보는 연일 꼬집을 만하니 꼬집었다며 맹공을 퍼붓고 정청래 후보도 증거를 내라, 못되면 사퇴하라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뜨거운 이슈를 맞닥뜨렸죠. 선거보전금 397억 원을 토해낼 위기에 처한 건데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 1심 선고를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이슈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경쟁을 뚫고 본 경선에 오른 대표적인 친청계 의원이죠. 최민희 의원 연결해 신천지 개입 논란을 비롯한 전당대회 최대 이슈들, 어떤 입장이고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4부는 정치 닥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의 정치 명의들과 2판, 4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괴 올려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예, 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1: 아, 열사병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0: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드러난 검찰 개혁 난맥상을 정리했습니다.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결국엔 민주당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시점상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니까요.
0: 네.
1: 예, 사실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는 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해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정해지고 나서는 사의가 꽤나 단호하다고 전해집니다. 시점상으로도 민주당이 보안수사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화한 지난 22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끌려 다녔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민주당 대표 교체기에서 검찰 개혁, 특히 보안 수사권 이슈가 격화된 좀 측면이 있는데요.
0: 네.
1: 예, 결국 정부도 보안 수

0: 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을 국회에 돌린 바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보안 수사권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넘긴 거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1: 네.
0: 예, 김민석 전 총리도 관련해서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요구하는 현실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책임지는 정치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반응이 좀 거의 나오지 않는
1: 아,
0: 것도
1: 그러네요.
0: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만이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라고 공개 언급을 한게 전부이고요. 국민의힘이 정성호 장관 사퇴를 좀이 같은 측면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최수진 수석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수호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했고요. 최보연 수석 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 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법안을 이번 주에 통과시킬 예정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사흘 내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론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의 법안인데 이 조문 작업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우려이고요. 예, 정점식 국민회의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다수의 국민의 좀 의견인 것 같고,
0: 네,
1: 여론조사를 보면은.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되면은 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여당이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0: 그렇죠.
1: 그러한 얘기가 있는 것이죠.
0: 네.
1: 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예,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 주권 확정에 관한 의견 차이가 좀 불거졌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에 중도 보수까지 확장하는 노선을 좀 택해왔잖아요.
1: 네.
0: 예, 최근 이것과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1: 아,
0: 했었죠.
1: 저도 욕 먹었어요.
0: 요즘 유시민 작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1: 너무
0: 많은데
1: 무서워요. 아.
0: 하여간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 노선에 관한 입장이 명확하게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김민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유능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면 또 내란에 반대한다면 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에 보수를 했든 중도를 했든 개혁을 했든 함께 안고 가서 중원을 획득하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전남 광주에서 열린 다른 강연 일정에서도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거나 또 개혁적인 대통령을 억지로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을 했고요. 반면 정청래 의원은 같은 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중도는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아, 광화문을 나가봐라. 오른쪽 차선과 왼쪽 차선 가운데 노란 중앙선이 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건데요. 스윙보터가 있을 뿐이고 이들은 여당이 여당다워야 지지한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 오, 중도는 없다라는 얘기를 정청래 후보가 했군요.
0: 네.
1: 정치인이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신천지계의 의혹 폭풍도 계속된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었죠. 워딩은 이렇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했었는데요.
1: 네.
0: 마침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조직적으로 집단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네.

0: 김민석 의원의 신천지 발언은 아무래도 가장 거세게 맞붙는 중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관해 정청래 의원은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고 당사자는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당은 엄중히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하겠다. 당을 파산시킬지 모를 의혹 제기는 중징계 조치함으로써 혼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 와, 이게 단어들이 엄청 세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응징, 중징계, 발본색원. 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친청계 의원들은 가짜뉴스, 폭탄,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0: 예, 워딩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1: 야, 그 상대보를 보고 사퇴하라는 얘기한 거는 거의 막장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0: 네,
1: 끝까지 간 거예요.
0: 갈수 있는 데까지 다간 거라고 봐야겠죠.
1: 네, 송영길 의원은 주말 사이 전북을 찾았군요.
0: 예,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전북에서 민심 겨냥 독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예배를 보고 또 도의회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어 진안군에서는 2030 청년들을 만났고요.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의원과 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예,
1: 네.
0: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어느 한 후보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라고 SNS에 적으면서 정청래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전북 진안군에서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청래 당대표 당시의 당청 관계가 어땠던 것 같냐. 또 유시민자가 같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 유 기자님,
0: 예.
1: 지난주에 민주당 예비경선 있었잖아요.
0: 예.
1: 누가 1등 했대요?
0: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는
1: 당대표. 몰라요?
0: 예, 결과를 좀 보고 저도 알수 있지 않을까. 예.
1: 알겠습니다. 아, 철저하게 비밀로 지키더라고요. 안
0: 예.
1: 나오더라고요, 이
0: 왜냐면 이게
1: 수치가.
0: 너무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궁금하긴 한데요.
0: 예, 정말 궁금합니다.
1: 알아봐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상황이죠?
0: 네, 세 번째 뉴스는 멱살잡이 권영진 의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부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1: 지난주에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0: 예.
1: 원내지도부가 거취 표명을 요구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뭐 사안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예.
0: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일이 지난 23일에 있었죠.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멱살을 잡은 일은 결국 폭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부대표단도 지난 24일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하려는 모습은 조폭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합당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요. 권영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는 이번 주에 열릴 최고위원회의나 또 의원총회 등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지난 2021년에 당직자 폭행한 송원석 전 원내대표 사례가 있었죠. 그때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다시 했습니다. 그 사례처럼 당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도 당 일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 네, 윤리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이 올라갔다는데 마침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리죠?
0: 예, 그렇습니다. 당 윤리위에도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올라가 있고요. 일부 원외 당협 위원장들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안도 추가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고 대상자가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한다면 5년 동안 복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영진 의원이 탈당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또 전체 회의를 엽니다.
1: 네.
0: 6월 3일 지방선거 전후로 징계안이 60여 건이 올라와 있고요.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 해당 행위냐 아니냐를 놓고 윤리위원회는 일단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의도성 또 반복성을 가지고 당 운영을 방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 바가 있죠.
1: 네.
0: 이 과정에서 윤리위원들 간에 또 서로 다른 의견이 노출이 되고 윤리위원 사퇴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1: 네.
0: 윤리위의 내홍이 쉽게 수습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 회의 때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 뭐 그것도
0: 예,
1: 좀
0: 의결 정족수
1: 궁금하네요.
0: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근데 참 권영진 의원 멱살잡이 폭행 사건 이걸 갖고 또 제명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탈당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0: 예.
1: 막그 지도부 막 폭행한 적 진짜 때린 적 있어요. 때리고 막 집어 던지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0: 네.
1: 그때도 막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는데 그때가 잘못된 건지
0: 네.
1: 지금이 뭐 잘한 건지 그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0: 그런 생각이
1: 예.
0: 좀 드네요.
1: 네.
0: 오늘의 마지막 뉴스 뭔가요?
1: 예, 마지막 뉴스는 종부세 관련 소식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AI 선언 관련해서 정리를
0: 네,
1: 했습니다.
0: 간단히 다 정리해 주시죠. 먼저 종부세부터 볼까요?
1: 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0: 네.
1: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1: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에 기본 공제액이 12억 원입니다. 예,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그걸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기본 공제액을 높여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가 너무 급증하는 것은 방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줄여서, 즉 과세 표준을 좀 늘리고 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 공제에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의 세제 혜택이 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공시가격이 한 12억 원이면 실거래가가 한 20억 원 넘겠네요.
1: 예, 그렇죠.
0: 유 기자님,
1: 예.
0: 저 종부세 내고 싶어요.
1: 아, 종부세 저도
0: 내고 싶어요.
1: 언제 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0: AI 선언 소식도 전해주시죠.
1: 네, 미주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또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브로드컴의 혹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이 AI 선언의 요지는 한국이 AI 공급망을 넘어서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같은 그 AI 산업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것뿐이 아니라 글로벌 AI의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0: 네.
1: 이번 선언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사이에 총 9,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이 추진이 됩니다. 이 선언이 현실화되려면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 역량, 원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0: 알겠습니다. 경향신문 유 기자님,
1: 예.
0: 아주 오늘 뭐 정리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유
1: 감사합니다.
0: 기자님 멘트만 들으면 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정리된 것
1: 아, 실제로도 좀 많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0: 같아요. 아,
1: 어지러운
0: 진짜로?
1: 뉴스들이.
0: 아, 실제로 다?
1: 예.
0: 그러니까요. 정치권은 정리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야 우리가 또 아이템
1: 계속 뉴스 할 거리가
0: 다루고.
1: 있나요?
0: 그럼요. 오늘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이긴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후보들은 어디서 어떤 주말을 보냈을까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나오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5: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6: 네.
5: 네,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하셨는데 예상하셨던 결과셨죠? 당연히?
6: 당연히 선거에서 당연히는 없습니다.
5: 없어요?
6: 사실 매우 초조했습니다.
5: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뭐 방송을 하루 뭐 여러 군데 다녀보고 민주당 쪽 패널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뭐 최민희 의원님이 뭐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6: 근데 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네. 패널님들이 말씀하신 게 네. 적중률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네.
5: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6: 이 경선 과정이 네. 패널님들이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네. 아마 모든 후보님들은 네. 결과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5: 아, 그래요?
6: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하여 이동 중에는 전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마구마구 뛰어야 하거든요.
5: 그렇죠.
6: 그래서 결과 예측은 제가 보기엔 제3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5: 네. 아니, 그래도 뭐 경쟁력이나 인지도나 화제성 측면에서는 뭐 최민희 의원님이 압도적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여성 할당제도 이번에 있는 거죠?
6: 근데 여성 후보가 3명이세요.
5: 네.
6: 네, 서미와 임미애 후보 그리고 네. 저이기 때문에 그 여성 할당제가 당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뛸 뿐입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시느라고 저희 원래 스튜디오 나기로 하셨는데 지금 오늘 지방 가셔야 된다고.
6: 오늘 지방도 가야 되는데 어제 네. 너무 늦게 와가지고요.
5: 아이고, 예. 네,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선거 좀 여쭤볼게요.
6: 네.
5: 그 지난 주말 정청래 후보랑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PK 진영 다녀오셨는데
6: 네.
5: 팀 정청래라는 표현도 직접 사용하셨고요.
6: 네.
5: 그 네 분 호흡 잘 맞으세요?
6: 네. 그 스타일이 네. 그냥 서로 이렇게 서로 하는 걸 다 인정하는 스타일.
5: 네. 네,
6: 그래서 별 호흡이 잘 맞고 같이 다니면 되게 편안한 느낌? 뭐 네. 그 정도입니다.
5: 근데 이게 반명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모양새도 있잖아요. 김민석
6: 왜 반명이라고?
5: 김민석 저를... 후보 측이 그러니까 네. 의원님을 반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6: 네.
5: 정팀 점청내를 반명으로 네. 막 몰아붙이는 선거 프레임을 갖고
6: 아, 예.
5: 지금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공격을 해대고 있잖아요.
6: 네.
5: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6: 저는 일단 제가 너무 바빠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줄은 몰랐고요.
5: 네.
6: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 개념으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네. 본질이다. 네. 연설문에서 한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5: 네.
6: 저 되게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반명은.

0: 근데 만약에 반명이 최민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1: 네.
0: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극명이를
1: 극명.
0: 걸로 하시면서
1: 네.
0: 그러지 않았습니까?
1: 네.
0: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1심 집행유예 받았을 때, 그때 당내 많은 분들이 술렁이고 그럴 때, 이게 정치검찰과 당내 비명들께서 손잡고 또 우리 대표 흔들면 제가 당원들과 함께 어찌어찌 하겠다라고 너무 좀 세게
1: 맞아요,
0: 발언해서 그냥
1: 맞아요.
0: 일주일 내 욕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 반명이라고는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3년 동안 대변인 하셨는데요.
1: 그렇죠.
0: 뿐만 아니라 정청래 후보는 아마 지난 4년 동안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저는 돌쇠처럼 옆에 계신 분이라 그리고 이성윤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상상이 잘안 됩니다. 일단. 네, 그리고 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의원님의 이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김민석
0: 네.
1: 후보는 말로만 친명이다.
0: 제가요?
1: 실제로는 반명하는 사람 모두 몽땅 떨어뜨리자. 최고위원 선거는 5대 0으로 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이러면서 공격하잖아요.
0: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몰랐고요.
1: 어제 당원 초청 강연에서 이런 말씀까지
0: 그러니까,
1: 하셨어요.
0: 어제 저는 저희도 막 영남 돌고 충남 돈이라고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게,
1: 지금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세요?
0: 왜 그러셨지? 저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대통령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논의도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 그거 별로 코멘트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극명이라는 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당원님들,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세요. 우리 같이 의정 활동하는 의원님들. 네.
1: 의원님 개인을 향한 공격이 있어요. 아까는 이제 팀 정청래 후보들 공격을 했고요.
0: 네.
1: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최민희 같은 사람이 지도부가 되면 총선이 망한다.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최민희 피로증이 있다. 요즘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랑 온라인상에서도 조금 논쟁이 있으시더라고요.
0: 어머,
1: 이게
0: 저는 박선원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저는 그 같이 경쟁하는 후보끼리 그 말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해도 충분한데, 이름까지 거론하는 게 바르지 않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게 제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요런 내용, 저런 내용. 김민석 후보님 측, 이런 표현을 저는 주로 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예의의 기준을 가지고 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을 지칭하신 것이라고 한 앵커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요거는 노선 차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후보라도 조국 혁신당과 합당 반대하시더라도 저는 그분이 지도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그것 역시 당원님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순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들어오는 건안 된다.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1: 대단히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이렇게.
0: 아닙니다.
1: 원래는
0: 이거는 제 스타일입니다. 저에 대하여 아니. 제가 어떤 논제를 가지고 따박따박 논증하지만, 제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혹은 제 노선에 대하여 누가 반박할 때 들어보고, 그게 올바른 건 수용합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저는 총선에서는 반드시 해야 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야 총선 승리에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1: 저도 이렇게 뭐 상임위 진행하실 때나 다른 뭐 의원분들하고 논쟁하실 때 방송에 나오셨을 때 대단히 좀 강성이라고 느껴졌는데
0: 네, 저 강성입니다. 근데
1: 강성이에요?
0: 다만, 네. 지금도 강한 거예요, 이게.
1: 오.

0: 그래서 최소한을 찾아보았는데요. 비교할 수 있는 게 2024년 경선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최고위원 컷오프 투표율이 30.6%밖에 안 됐습니다. 2024년. 이제 앞으로 본 투표율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동안에 본선의 권리당원 투표율을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2016년 27.64%, 2018년 34.68%, 2020년 41.03%, 2022년 42.74%. 이거 본선입니다. 예비경선이 그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중앙위원이 다 하고 그래서 컷오프를. 예, 이렇게 그리고 2022년에 본선 권리당원 투표율이 37.09%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유독 컷오프 투표율이 낮았다. 이게 아니고 사실 높아졌습니다. 2024년에 최고위원 컷오프가 의미 있게 시작됐거든요. 이 의미라는 말은 뭐냐면 그전까지는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1: 맞아요.
0: 2024년부터 권리당원의 일정 비율이 들어왔는데요. 이때도 최고위원은 그 권당 컷오프가 없고 중앙위원이 다 했고요. 2023년에도 대표만 권리당원 컷오프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30.6%였으니까
1: 그러네요.
0: 이번에 7%가 올라간 거죠.
1: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핫하게 붙으셨으니까 그냥 예비경선부터 한50% 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0: 네, 근데 투표율은 조금 그 전국에 계신 권리당원 여러분 투표율이 5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이 권리당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네. 저희
0: 네.
1: 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이번 투표율 높아지면 최민희 의원님이 우리 뉴스 명당에 출연하셔서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님, 신천지 개입설 좀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가 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0: 일단 처음에 의도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공익적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네, 요거 얘기하기 전에 합수본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수사 결과를 그것도 느낌이 약간 선택적으로 흘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수사 결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합수본에 지방선거, 민주당 대표 경선 개입이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계속하시면 하실 말씀 없게 되거든요. 수사 결과 공개해 주시기를 먼저 요청드립니다.
1: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0: 저는 그 행동이라는, 뭐, 그건보다 이게 얼마나 추상적 개념의 나열입니까?
1: 근데 김민석 후보는
0: 관명,
1: 이러잖아요.
0: 상관없냐? 관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질문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언론이 이걸 물으셔야 되는데 도대체 반명은 누구며, 분열주의는 누구며, 신천지는 도대체 누가 들어와서 이 3자가 비밀연합, 이 표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비밀연합. 네, 이게 다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인데 사실은 주체가 다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누군지 콕콕콕 찝으시면 그때 뭐 당사자들이 반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연한 이런 워딩은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 권리당원들께서 내가 신천지라고? 이렇게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죠. 그리고 이건 만약에 이게 뭐 신천지 일부가 우리 당의 누군가와 조직적으로 연계해서 당을 위해할 목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할 목적으로 집단되고 들어왔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위원정당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1: 그렇죠. 국민의힘 공격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0: 네, 그래서 벌

0: 벌써부터 국힘이 민주당도 수사하라.
1: 네.
0: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말씀 하실 때는 정말 확실한 근거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1: 네. 네,
0: 조심스러워야죠. 이게 당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1: 네. 후보님, 그럼 네. 예, 아니오로 제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네. 좀 대답해 주세요. 의원님, 반명 아니시죠?
0: 저는 극명입니다.
1: 네. 분열주의자 아니시죠?
0: 아닙니다.
1: 신천지 아니시죠?
0: 저는 가톨릭입니다. 바울라예요.
1: 그런데 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 세 분이 기자회견 하시면서 가짜뉴스 폭탄이다. 근거 없으면 책임지고 사퇴하라. 라고 하면서 김민석 의원을 왜 비판하셨어요? 당사자가 아닌데.
0: 이 질문 진짜 잘하셨는데요.
1: 네.
0: 이상하게
1: 예.
0: 언론이
1: 예.
0: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
1: 네.
0: 이게 정청래 후보 공격이라고 다 쓰더군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네. 왜 언론이 그렇게 쓰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요 대목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오늘 진행자께서 핵심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네. 이상했어요.
1: 네.
0: 왜 정청래 후보를 지목하고 이상하게 연막 같은 것이 돌면서 정청래 후보 주변의 신천지의 연막을 막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 언론이 그럴까?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돼서 저희는 기자회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0: 아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입니다.
1: 김민석 후보는 나는 정청래 후보라고 지칭하지 않았는데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발을 빼잖아요. 이렇게.
0: 발을 빼셨죠.
1: 예.
0: 예,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1: 예.
0: 정청래는 아니다. 이걸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죠?
1: 네.
0: 예, 예. 결국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김민석 후보가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이라
1: 네.
0: 예,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1: 아니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공익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를 왜 얘기를 했는지 조금 좀 선거 전략상 네, 맞나? 뭐 그런
0: 아니,
1: 생각도
0: 그거는 좀 그거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1: 아니 저 혼자 말한 거예요. 지금.
0: 아 진행자께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네.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떤 후보도
1: 네.
0: 적극적으로 자신을 사실 자랑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자랑해도 좋고
1: 네.
0: 뭐 상대를 비판 혹은 조금 넘어서 비난해도 좋습니다.
1: 네.
0: 그러나 우리가 인격을 모욕하거나 이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혹시 이 비판이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자제하는 게 옳다고
1: 네.
0: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지도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1: 뭡니까?
0: 지도부가 그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수십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그리고 그또 다른 보도를 보면 민원을 목적으로
1: 네.
0: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수십 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럼 빨리 지도부는 합수본에 수사 공개를 요청하시고 명단을 요청하시고 당원권을 박탈하시고 이런 네, 논의에 들어가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1: 네.
0: 이게 최소한의 지도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네. 이제 최고위원이 되셔서 지도부가 되면
0: 네.
1: 2028년 총선을 치르셔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정청
0: 당대표가 치르시는 거고
1: 그렇죠. 저는 최고위원도
0: 적극적으로 도울 겁니다.
1: 네.
0: 예, 예.
1: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연합뉴스 네. 인터뷰에서 중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0: 네.
1: 저희는 선거에서 중도의 선택이 결론을 좌우한다. 그리고
0: 네.
1: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 중도는 없다라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게 조직적 연대 대상으로서의 중도를 말씀하신 걸 겁니다.
1: 중도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연대를 해요?
0: 그러니까요.
1: 중도는, 네.
0: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는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1: 네.
0: 총선 승리를 위한 노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방향성.
1: 네.
0: 그러면 그 방향성 속에 슬로건은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할지를 짜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데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하여 첫 하나의 입장은 민주당의 중심을 단단하게 하고 소위 민주개혁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고, 그리고 진보당과 연대한 다음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일을 잘하고 계시니 민주당도 적극 뒷받침하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를 끊임없이 개혁해서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보면 중도가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1: 네.
0: 정청래 후보가 이런 입장입니다.
1: 네.
0: 그런데 다른 한 노선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똘똘 뭉쳐도 49%밖에 안 되지 않냐. 지난 대선을 봐라.
1: 네.
0: 내란 대선인데도 49였다. 그러니까 조금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확장을 먼저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1: 네.
0: 후자의 입장에서는 중도가 조직적으로도 연대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중도를 넘어 보수 중에서도 구구뺀 보수들도 조직적으로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거기도 연대 대상이 아니겠냐.
1: 네.
0: 예, 이런 입장이 그 두 개가 지금 노선이 있고요. 그 토론 중인데요.
1: 네.
0: 그래서 그 중도를 보는 태도가 과연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 조직적으로 미리 연대하고 확장할 대상이냐, 아니면 일을 잘해서 우리에게 표를 주실 그런 그룹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1: 근데 이제 중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규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중도가 왜 없지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
0: 아, 그런데 네. 그 부분은요.
1: 네.
0: 아마 국민들이 나는 중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1: 아니 나는 뭐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데 선거 때는 아 이번에 정책 민주당이 좋으니까 민주당 찍어야지,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 민주당 말이 맞는 것 같아 찍고, 아니야 국민의힘 맞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찍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0: 아 그런 건데
1: 네.
0: 우리 가족 중에도 그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의 선택이 늘 대선 결과를 결정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그분에게 그분은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네.
0: 그냥 현명한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그 그룹을 평론가나 뭐 여론조사 분석가나 정치인들이 중도 그룹이다라고 묶는 거라서
1: 네.
0: 네, 저는 그 중도는 없다라는 표현은
1: 네.
0: 아까 그 노선, 일 잘해서 중도의 마음을 얻자. 조직적 연대 대상으로서의 중도는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1: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0: 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어요.
0: 네.
1: 어쨌든 보안사건 전면 폐지 당론을 확정하는데 무력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0: 네.
1: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0: 그냥 고생 30초만 많이
1: 30초만 부탁드릴게요.
0: 네. 네. 정성호 장관님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끝이에요?
0: 네.
1: 그럼 잘 그만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게 사표가 네. 반려될지 받아들여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 네.
0: 1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예.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 관리 식단, 혈당 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9: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0: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시간인 지금도 27도를 웃도는 곳이 많고요. 체감온도는 이미 30도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곳도 많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정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서울요금소 부근 4, 5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근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목감에서 금천까지도 출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올림픽대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0: C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의 정치는 누구에게? 바로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이판 사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드립니다. 정치 닥터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신인규 변호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4: 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날 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시죠?
3: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저는 일사병걸인 것 같아요. 지금 어지럽고 막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2주 동안은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꼭 우산, 양산 이런 거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가볼게요. 김용호 의원님, 지난주에 예비경선 발표됐잖아요. 그냥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떠한 느낌이신지.
5: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네. 뭐 명천 갈등에서 네. 시작된 이번 전당대회. 근데 뭐 누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사생결단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0: 그렇죠.
5: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전당대회라고 하는 계기가 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강화시키고 도와주는 쪽이 아니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뇌관을 깔아주는 것 같은 이 뇌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은 네. 국정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 지금 이렇게 후보들 간에 서로 사퇴해라 막 맞아요. 그냥 응징하겠다, 발본색원 그렇죠.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네. 제가 전당대회 참 많이 봐왔잖아요. 네.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독하게 사생결단.
0: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사퇴하라.
5: 이게 또 대통령 뭐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네. 이거 아마 청와대에서는 지금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네. 박진호 특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뭐 총평을 하셨으니까 제가 네. 이제 뭐 거듭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전당대 결과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예. 민주당 내의 개파 정치는 강화될 것이다. 네. 그런 개파 정치가 강화됐을 때 뭐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0: 누가 되든 레임덕이 된다고 봐요?
2: 그럼요. 개파 정치가 뭐 생기는 순간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저는 당연히 올 것으로 보이고요.
0: 근데 양측에서는 아유 누가 당대표 되면 우리 당이 다 수긍하고 하나로 한 팀 원보이스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위 명심팔이를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이 뭐 낙선할 경우에 네. 그 불똥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가겠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레임덕의 뭐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 듣고 이제 민주당 당원은 우리 현 변호사님밖에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방어해 주세요. 네.
4: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개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면은 있지만 본질을 본다면은 네. 결국 우리가 자동차도 양바퀴로 굴러가잖아요. 결국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대통령자에서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있는 거고 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는 거고 또 국회 안에서도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집권 여 당 무한 책임을 지는 지금 여당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건데 지난 1년간에도 사실 여당발 리스크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또 정청래 당시 대표가 했던 방향성이 너무 달랐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노선에 대한 충돌로 봐야 되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확장 전략을 쓰고 뭐 어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어떤 좀 국민적 여론을 수기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좀 모두의 이런 좀 동의를 얻는 스타일이고 정청래 전 대표는 굉장히 선명하고 본인만의 주장 그리고 남의 말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페이스북도 대통령께서는 길게 쓰시는 편인데 정청래 후보는 그냥 다섯 줄 이내로 거의 구호처럼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의 어떤 책임성과 맞물려가지고 집권 여당이 그러면 다음 어떻게 보면 2기 체제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노선 충돌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1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총리를 지낸 분이시고 아무래도 네.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 아니냐 뭐 이런 식에서 지금 노선 중심으로 본다면 저는 뭐 이 갈등이 그렇게 뭐 폄하될 일은 아니고 한 번은 겪어야 될 어떤 진통 같은 거 아니냐.
0: 아니 신 변호사님 김영우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신천지 문제는 노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징계 뭐 사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1: 이거는 감정이 엄청 쌓이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질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뭐 신천지 문제를 제가 본질이라고 하지긴 안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1: 이슈가 정당 그랬잖아요.
4: 아,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제고 또 정교 분리 원칙, 우리 헌법에 정해진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지금 민주당 안에도 있다라는 그 의혹이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지금 혐의점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아한 게 아니 우리가 하나회 정리하자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찬성하고 하나회나 하나회 구성원이나 그 가족들은 반대할 수 있는데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신천지를 발본색원하자. 그 신천지나 신천지 가족들 정도만 반대할 내용을 왜 저는 민주당 안에 있는 소위 그 친천계 후보들이 반대하고 의혹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사퇴하라고까지 엉뚱한 주장을 하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서 네. 그건 아마 수사 결과를 보고 나면 네.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1: 현 변호사님 잘 방어해 주세요.
3: 방어라기보다는 세 분 얘기들이 다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도 있고 안 맞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원래 후보들 간의 싸움이 돼야 돼요. 후보들까지 치열하게 붙고. 근데 지금은 보면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제일 전당대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1: 그런 것 같아요.
3: 맞아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1: 저도 이거 먹었어요.
3: 우리도 방송 나가면 대부분 이제 유시민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면 1번 유시민 얘기한 지가 벌써 몇 주 됐거든요.
1: 맞아요.
3: 그분이 이제 한마디 하면 일주일 가고 한마디 하면 일주일 가니까. 근데 또 실제로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또 유시민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이분 후보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정치도 안 한다 그러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1: 네.
3: 후보들 얘기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흔들린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도를 못하고 있다. 당이 주도를 못하고 후보들이 주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유시민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거에 찬성하냐 반대냐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슈 자체를 주도 못하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저는 걱정스럽다 보고 그다음에 신천지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뭐 언론에 나오나 저희들도 그렇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증거를 제시하거나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에는 아마 김민석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내놨어야 되나 보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고 또 이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선거 국면에 대선이든 뭐 총선이든 당내 선거든 검찰이 뭔가 이제 여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합수부 그 검찰발로 뭔가 뭐 민주당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수사 받아야 되나?
1: 아니면 또 이게 합수본의 수사 내용을 김민석 후보 측에 알려줬나?
3: 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3: 어쨌든 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얘기했으면은 어떤 거 있다더라. 아니면 호남에서 어떤 게 있다더라.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끼죠. 검찰도 뭔가 지금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아니면 안 나올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런 게 나오고 이러면 이게 지금 당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의 지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네. 이런 분들이 신천지 논란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뭐 있죠. 아까 얘기 나온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뭐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1: 네.
3: 당에서도 전혀 통제가 안 되고 후보들은 그냥 싸우고 있고 아니 전당대회 어디로 가는지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5: 제가 볼 때는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6.3 선거 데자뷰예요.
1: 어떤 의미예요?
5: 대통령이 딱 명픽을 했는데
1: 네.
5: 서울시장 안 됐잖아요. 정원. 부산에서도 하정우 안 됐잖아요.
1: 혹시 김민석 후보가 안 된다고?
5: 아,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그러니까 그 데자뷰라는 게
1: 네.
5: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측은 아니지만
1: 네.
5: 그 대통령이

0: 이딱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난 그래서 신천지 문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가 그쪽으로 좀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당청 관계가 문제예요. 항상 늘 보면은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이 발을 들여놨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그거에 대한 지금 역풍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생 결단이 나오는 거죠. 사생 결투를 해야 되는 거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완전히 벼랑까지 갔잖아요. 사실 대통령하고 딱 각이 완전히 서버렸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국정운영 도와줘야 된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지금 한 두어 달 동안에
1: 그렇죠.
0: 정말 이 위험 아슬아슬한. 그래서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2: 그거는
1: 박태포
2: 주심인 작가 옹호하고 싶습니다. 주심인 작가 저를 욕했는데 왜 옹호를 해요? 저 욕먹었어요.
3: 유시민 작가의 그 필파론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재해석을 해보니까 좀 전에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시민 작가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모두의 대통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적
1: 그럼
3: 접근이고
1: 맞아요.
3: 그런데 모두의 대통령을 주창하면서 하는 일은 모두의 대통령을 위한 역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는 저렇게 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안수사권에 대한 뭐 대통령의 시각은 이미 다 확인됐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 유시민 작가가 뭐 나름대로 뭐 억측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필패론의 분명한 신호탄이 될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 혹시 아십니까?
1: 본것 같아요.
3: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주차장
1: 맞아요.
3: 중에서 저렴한 가격을 찾아주는 앱이에요. 그 앱의 이름이 모두의 주차장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 앱을 보내줄 때 저는 모두의 주차장이 앱 이름이 아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그걸 이해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사실상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하고 본인의 역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인식과 행위의 차이가 있다. 뭐 그런
3: 그럼요.
1: 것 같아요.
3: 네.
4: 조금
5: 저 요것만 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모두의 대통령은 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국민 통합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린 거고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건 국민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노력 자체를 폄하하는 건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통령이 당 대표처럼 과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 진영의 대표자 그럼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전안 좋은 정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아까 유시민 씨 이야기도 했는데 유시민 씨를 띄우는 두 날개가 있죠.
1: 누구요?
5: 한쪽은 김어준, 한쪽은 최욱 씨 아닙니까? 좌우어준 우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 지난주에 나가셨잖아요.
5: 어디를요?
1: 그 김어준 씨 방송 그 홍사훈 거기
5: 저는
1: 나가셨는데
5: 지금
1: 지난주에 안
5: 나오셨나요?
1: 나오는데
5: 예, 아마 옛날 영상을 보신
1: 아
5: 것 같아요.
1: 그랬나?
5: 예, 아무튼 그렇게 두 축으로 띄워주고 있는데 제가
1: 예.
5: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게 지금 반명 동맹처럼 가고 있거든요. 유시민 씨 혼자 어떻게 흔듭니까? 누군가는 스피커를 대주고 플랫폼을 열어주니까 그 위에서 이게 지금 합작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명백합니다.
1: 네.
5: 그러면 저는 최소한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고 뭐 의리를 지키겠다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이야기 마케팅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키겠다는 그 정부에 대해서 어물전에 비린내를 넘어서 썩은 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유시민 씨에 대한 노코멘트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우리 가족이 욕을 먹고 있는데 가족의 일원인 제가 아들이자 남편인 제가 가만히 있고 우리 가족을 욕하는 사람한테 제가 노코멘트 하겠다고 입장을 내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청래 후보는 상당 부분 메시지가 혼선이 돼 있고 꼬여 있다.
1: 그래요?
5: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 국민들은 수가 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국민들을 이길 수 있어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이나 이 현명함이 네. 정청래 후보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이 전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2: 현명한.
4: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분 말씀처럼 그런 정청래 후보와의 갈등 부분이나 아니면 보안수석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전당대 대통령이 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치열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말씀.

0: 처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를 뭐 처음부터 못 나오게 하거나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본인님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그거는 사실 주자들 간의 싸움으로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갈등이 저 앞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 간의 싸움처럼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1: 맞아요. 네.
0: 대통령도 사실 전당대회에 몰래 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근데 유시민 작가도 그냥 어느 정도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 유시민 이런 이제 구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될 리가 없어요. 전당대회 끝난 두 분 말씀처럼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도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작가도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뭐 책임을 지겠어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은 또 정치를 안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죠.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그 정부를 이끌어가야 될 입장이고 또 당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는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 책임 안 지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을 텐데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런 이제 구도 속에 있는 거라서 참 제가 봐도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1: 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예비경선 있잖아요. 권리당원이시잖아요. 어땠어요? 분위기 자체가 대통령 때 힘 실어줘야 된다. 아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오류 수정해 줘야 돼.
0: 민주당 당원들 중에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1: 없어요?
0: 많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원들은 사실은 누가 나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당대표와 어떻게 매칭되어 있느냐 이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쪽에 가까운 분들은 딱 이제 뭉쳐져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표의 결집력에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의 어쨌든 개인적인 매력이나 김민석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1: 거예요.
0: 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도 민주당에 정치한 지 30년 정도 됐거든요.
1: 맞아요.
0: 많이 겪어봤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한 야인 생활 한 18년 정도는 했지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잖아요 당에. 그러니까 여러로 많이 겪어본 분들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는 그 개인적인 그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호불호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겪어봤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뭐 정치를 해봤다든지 대화를 해봤다든지. 물론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 세 분 나온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다 가깝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 이분 정말 매력이 있다 이런 분은 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 그렇게 위험한 말은 하시면 어떡해요
0: 지금. 왜 그러냐면 다 386이고 다 정치 오래 오신 분들이고 다 어찌 보면 호도 있는데 불호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덜 불호하냐 싸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 누가 유리한 구도라고 봐야 돼요? 그냥 전반적으로. 평론가로서 그냥 패널로서.
0: 어려운 질문인데.
1: 답은 있는데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0: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뭐 당대표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구도인데
1: 네.
0: 선거를 치러봤느냐 안 치러봤느냐 거기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선거라는 게 개인 선거가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당내 큰 선거거든요. 당대표로 나와본 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에 나온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여러 번 두 번째 나온 거고 김민석 후보도 아마 최고위원은 나오긴 했는데 지난번에 아마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고 맞아요. 당대표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아마 경험치 아니면 전략 전술 차이도 조금 나는 거예요.
2: 근데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을 엄청 분노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팩트는 나중에 그럼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은 당대표에 출마하는 선수가 우리 당이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요.
1: 아 마이너스가
2: 마이너스죠.
3: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게 뭐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당연히 있죠. 뭐 누구를 100% 호만 있는 사람 없으니까. 저는 세 분의 뭐 장단점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볼 것 같아요. 물론 신천지 얘기도 지금 부각이 된 이슈긴 한데 일단 이재명 정부 노선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를 했잖아요. 그 1년이 행복했던 지지자도 있겠죠. 아 정청래 후보 잘한다. 박수친 부분들 있을 거고 또 대다수의 많은 분들 제가 볼 때 비율은 좀 더 높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아니, 정부는 그래도 좀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에서 안 도와주지? 그리고 왜 이렇게

0: 조국 혁신당 합당 얘기하고 막 코스피 5천일 때 그거 막 얘기하고 왜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지? 이런 식의 지금 시각이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좀 관점이 비슷해요.
1: 네.
0: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는 분들은 아예 뭐 보안수사권이 뭐고 대책 없어도 그냥 밀어붙여. 검찰은 다 악마야. 이렇게 보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검찰 기능 중에서 핀셋으로 골라낼 건 골라내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좀 잘 정착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게 정청래 대표가 좋든 싫든 본인이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고 이번에 또 연임에 도전하는 거니까 본인의 지난 1년과 지난 6.3 선거에 대한 평가 이게 저는 가장 최우선되는 그 평가의 기준이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다음 총선 때까지 누가 이걸 안정적으로 잘 이끌겠느냐 전 이 두 가지가 아마 중요한 관점이 되고 말씀하신 신천지 문제는 이거는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손을 떠난 거고
2: 아니 그래도 자꾸 김민석 후보가 문제 제기하면
0: 그러니까 수사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2: 책임, 그리고 책임.
0: 아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까 현근태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부각을 부연을 하면 이건 국민의힘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에서도 민주당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또 이거는 또 국민적 시각에서는 뭐 편파적이다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한 건 맞지만 이건 이미 민주당의 손을 저는 떠난 이슈 아니냐. 검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3: 그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 왜냐하면은 일단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좀 여러 여론의 동향도 저는 좀 이상 지위가 생겼다 생각하고요.
1: 그래요?
3: 그리고 최근에 이 김민석 후보께서 와 이분은 뭐 제가 이제 뭐 민주당에 이제 소속된 당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당의 그것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네. 최근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신천지 문제를 또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겠다. 그런데 공적 영역이 아닌 당의 영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겠다. 그 말인즉슨 이 신천지 문제를 당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3: 지금 그렇게 그 당내에서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무슨 정치적 의도로 가지고 당내에서 그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죠?
1: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3: 근데 이제 만약에
1: 가입했다라는
3: 그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추측이 난무할 수 있겠지만 그 김민석 후보가 일단 뭐 전당대회 이제 지금 권리당 투표가 28일부터 시작 곧 시작인데 그 이전에 까야 될 텐데 공개해야 될 것인데
1: 네.
3: 근데 그 정도의 그 파급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신천지 에 소속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하는데 그 배후 세력에 정청래 후보 정도가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이 되어야 될 텐데
1: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그건 또 이렇게
3: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통상 이제 선거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봤자
1: 네.
3: 이 진실이 허위를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게임 끝났다고 봐야 되죠.
1: 누가 이겨요 그럼?
3: 정청래 후보가
1: 당 이게
0: 잠깐만.
1: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된다고요?
3: 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오. 최고위원들 이제 그 예비 경선에서 보면은 네. 총 이제 11분 중에서 한 14명 중에서 11분 정도가 소위 말하는 친청이었고 한 3명 정도가 이제 11명이 친명이었고 이제 3명 정도가 이제 친청이었는데 네. 저는 이 3명 중 한민수 후보 정도는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분까지 네. 다 생활했단 말이죠.
1: 그게 생년월일별로 표를 나눠서 이렇게 다 된 거 아닌가?
3: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1: 대세가 뭐
3: 당심은 많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최고위원 후보도 3명 다 들어가는 건가요?
3: 그 3명 중에 최소한 2명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뭐 그 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찐명 간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명인의 마을.
1: 네.
3: 거기에서 정청래 퇴출시키고 이성윤 퇴출시키고 뭐 최민희 퇴출시키고 최근에 한민수를 퇴출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선에서는 한민수 후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2명 이상은 이제 친청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수요일 날 한민수 후보랑 인터뷰가 있는데 박진호 특보님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0: 근데 이제 제가
1: 예측이 틀리면은 2회 출연료 저희는 삭감이에요.
3: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3: 한달 분 반납하겠습니다.
0: 의아한 게 뭐냐면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 희한하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방송 다니면서 국민의힘 패널 분들하고 대화 많이 해보거든요. 희한하게 국민의힘 패널들은 다 정청래 후보를 밀어요. 이게 심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왜 그럴까를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정청래 후보가 매력이 있어서.

0: 이분들이 다 지지하고 좋아하나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예를 들어 보니까 아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연임하면 민주당이 더 어려워질 거고 당청 갈등이 더 심화될 게 뻔히 예상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민의힘 패널들한테도 이미 정청래 후보의 전략은 다 노출이 끝난 거예요.
1: 민주당의 장동혁이다 뭐 이런
0: 그러니까 이제
1: 얘기가
0: 그런
1: 있어요.
0: 걸로 저는 인식해요.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 이분들도 비율적으로 뭐 5대 5, 6대 4 이렇게 좀 갈려야 되는데 그냥 국민의힘 패널분들은 다 정청래 후보 유리하다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니까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신천지 문제는요. 호남 쪽에서도 문제가 일단 많이 돌았던 건 사실이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김용록 전 지사가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 끝난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먹을 올린
1: 맞아요.
0: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좀 문제 제기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석 총리만 알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 특히 호남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 얘기를.
1: 알았어요.
0: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로서 경선 관리를 잘못했다. 이거 김보미 후보도 당대표 컷오프 됐지만 그분도 그거 억울해서 나온 분 아니에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민석 총리가 말을 하면서 커진 건 맞지만 아니
1: 오케이.
0: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덮어줍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잘못한
1: 보시죠.
0: 겁니까?
1: 그
0: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1: 예측도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예비경선 끝난 현 시점에서 당대표 누구?
0: 저는 선호투표제라는 룰을
1: 네.
0: 고민을 해서 본다면
1: 네.
0: 저는 누구라도 지금 과반을 1차에서 넘기긴 어려우니까 한번
1: 네.
0: 투표하니까
1: 네.
0: 저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는 할것 같아요. 그리고 뭐
1: 유리는 하다.
0: 송영길 후보도 만약에 이제 뭐 연설이나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전 송영길 후보에게도 뭐 가능성은 조금 김민석 후보보다는 적지만은 전 아직 당대표 될 길은 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1: 정청래 후보는 그냥 논외예요?
0: 정청래 후보는 저는 좀 어려울 것
1: 어우, 두 분의 생각이 완전히
0: 그러니까
1: 다르고.
0: 국민의힘에서는
1: 최고위원은요? 최고위원은? 정청래 후보
0: 근데
1: 세명다 돼요?
0: 최고위원 후보는 조금 이제 예측은 어려운데
1: 네.
0: 지금 정청래 후보는 본선에 지금 3명 친청계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는 친명계 후보들이 난립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면 이제 본선에서는 친청계 후보들이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한두 명 정도? 잘하면 두 명이고 안 되면 한명 정도 친청계에서 넣지 않을까 예상을 좀
1: 현 변호사님.
2: 어려운 질문인데
1: 예측부터.
2: 예측은 지금 뭐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다가 정청래 후보가 좀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보는 수치가 그거죠. 어차피 당원 상대로 투표 결과는 안 나오잖아요.
1: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 무당층을 많이 보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최근에 약간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
1: 상황. 현자적으로 평론하지 말고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 권리당원이니까
2: 권리당원이기도 하지만 또 당내에 있는 사람이라서 누구를 딱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고
1: 그 목소리 변조하고
2: 최고
1: 얘기해요.
2: 최고위원도 지금 사실은 친청은 딱 3명인데 친명은 지금 5명인데 친명이야? 친송이야? 하는 사람도 한 두 사람 정도 있고 있으니까
1: 네.
2: 약간 표가 흩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1: 네.
2: 저는 아마 팽팽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1: 당대표만
2: 예측해.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잘 봐야 돼요.
1: 그거는 좀 이따 정성호 장관 얘기할 때
2: 얘기할 때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분위기가 뭐 광주 사건 나고 이러면서 뭔가 이거를 연기하는가 아니야 변경하는가 하냐다가 당론으로 어쨌든 하기로 한 거잖아요.
1: 네.
2: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어쨌든 폐지해야 된다. 아, 검찰 수사하면 안 돼.
1: 네.
2: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쭉 생각이 있어 지금까지. 그러다가 약간 이제 이거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다 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이 논의에서 주도권은 정청래 후보가 잡은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나 아니면은 김민석 후보도 보안수사권 안 돼. 입장은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검찰 수사 안 돼
1: 네,
2: 이렇게
1: 네.
2: 얘기하진 않고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단
1: 네, 그렇죠.
2: 말이에요. 정청래 후보는 계속 분명하게
1: 네.
2: 얘기했고. 근데 지금 당론으로 이걸 어쨌든 검찰 수사하면 안 돼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오다가 약간 벗어날 뻔 하다가 원래 들어온 거거든요.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게 당론으로 결정되거나 민주당이 주류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이게 왜냐면 당 입장에서도
1: 선명성을 갖고
2: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면은 안 좋거든요.
1: 네.
2: 계속 흔들린 것 같고 더구나 10월 1일 날부터 이게 이미 공수청 중수청이
1: 그렇죠.
2: 출범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한 6개월 전에 이미 끝났던
1: 네.
2: 논쟁이에요. 너무 오래 끓은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안수사권이 어쨌든 당론으로 확정되고 이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거든요.
1: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정청래 대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2: 느낌. 아니 뭐 그건 아닌데.
1: 알겠어요. 네.
2: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검찰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0: 아니 근데 네. 보안 수사권을
1: 선거 좀 이따 얘기하고.
0: 아니 그러니까 경선에 이용하는 게 저는 비판받아야 될 지점. 전 정전의 대표 비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안 수사권은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은 안 밝히셨지만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면서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와 공론화는 필요하다 그랬지 선명하게 그냥 답정

0: 정정해놓고 밀어붙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뭐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노선에는 그럼 정청래 대표가 부합하는 거야? 아닌 거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1: 김용 의원님 전당대회 결론 일단은 1차적으로 예측 좀 해주세요.
2: 우리 친청이기 때문에
1: 아 진짜
2: 정정해 될 것 같은데
1: 뭐, 아 진짜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2: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대 전 대표가 뭐 이뻐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찰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를 정말 우리 형사 그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건데 본인이 그 결자 해지해야죠. 이거를 당에 그냥 맡긴다? 네. 저는 그 도망가는 거라고 봐요.
1: 예.
2: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거 6.3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근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은
1: 그래요?
2: 신청이다.
1: 그러면은 뭐
2: 그런
1: 세명 다
2: 좀 있잖아요.
1: 세명 다 될 수 있다.
3: 상당 부분이다 생각하고 저는 뭐 우리 당원들 아까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와.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이 불확실성에 투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를 딱 제외하고 나면은 김민석 후보의 개인 메시지가 없어요. 이분이 뭘 하겠다는 건지. 근데 어쨌든 정청래 후보는 뭐 그 메시지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이분이 당대표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 거고
1: 알겠습니다.
3: 정청래는 어쨌든 호불호는 있지만 불확실성은 매우 낮다.
4: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진행
1: 기관에서 들어야 된대요.
4: 아, 그래? 네.
1: 광고가 중요해요 지금 현 변호사님 얘기보다.
4: 네 알겠습니다. 네.
1: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5: 레드와인 비니거 배럴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페르디
4: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배럴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1: 발효식초 광고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현민호사님, 하나만 이거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중원 확장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도는 없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화문 나가봐라. 이게 중앙 차선이 있는데 이쪽 차선 있고 이쪽 차선 있지 않냐. 그 중앙 차로에 사람이 있냐? 그 중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아요?
6: 광화문만 두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선거에서는 사실은 중도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5: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6: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보수 진보 한 뭐 30에서 35로 보면 가운데 한 30에서 40 정도 있다고 본단 네. 말이에요. 선거 때는 항상 중도가 어디로 움직이냐 싸움으로 항상 보잖아요.
5: 근데 왜 이런 얘기했냐고요? 왜?
6: 그러니까 아마 이 당내 선거에서는 중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의미로 전 만약에 선회한다 그러면 권리당.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권리당원이 70%거든요. 이 비중 훨씬 남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율이 작년 전당대회 또 56%였는데 이번에는 한 60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이제 비중이 높거든요. 네. 나머지 30%도 지지자와 무당층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거는 네. 중도 싸움이다.
5: 알겠습니다. 김희우 의원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좀 여쭤볼게요.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무력감의 토로일까요?
7: 제가 볼 때는 그냥 도망가는 거죠.
5: 도망이에요?
7: 네. 왜냐하면은 나는 사실 정성호 장관을 너무 잘 알아요.
5: 네.
7: 옆 지역구였고
5: 그러네요.
7: 12년 동안 같이 네. 서로 또 뭐 대변인 같은 것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늘 그랬는데 정성호 장관은 사실 민주당에서 제가 정말 보기 드물게 정말 합리적이고 인품도 좋고
5: 그럼요.
7: 그런 분입니다. 실력도 있고
5: 맞습니다.
7: 아주 조용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재명 그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일기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마음고생이 나는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과 본인의 어떤 평소 소신하고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해온 거죠.
5: 네.
7: 그 굉장히 좀 정파적인 치우친 법무행정을 많이 해온 거예요.
5: 네.
7: 예를 들면 뭐 많죠. 이 저희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만 해도 그렇고 그 전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뭐 공판 검사를 다 갈았죠.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박상용 검사 징계 같은 거 네. 정유미 검사장 또 강등시킨 거 그다음에 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이것도 상고 포기한 거 대장동 사건 뭐 상고 포기한 거 등등등등
5: 그 본인의 뜻과 의지가 아니다?
7: 저는 아니라고 봐요.
5: 오.
7: 제가 평소 알고 느끼고 에? 네. 인지한 그런 어떤 정성호 장관, 정성호 의원의 그 소신하고 안 맞았다고 봐요. 그런데 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네.

0: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 필리버스터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처리될 건데, 일단 정성호 장관이 뭐 자기는 더 이상 장관으로서 미래 없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밝혔고, 저는 당연히 그 사표가 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이분이 본회의장에 나왔을 때 필리버스터 진행했을 때
1: 앉아 있어야 되네,
0: 앉아 있고 불러
1: 본회의장에.
0: 나와서 예를 들자면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당연히 그 신청 안 하겠습니까?
1: 불러가지고 얘기한다.
0: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국회가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 국민의힘의 입장 완전 저는 아수라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당과 이제 집권 여당하고 이제 정부가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일부 뭐 자리를 지키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의 이제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요. 일단 뭐 정성호 장관의 경우 또 이재명 대통령과 수십 년간 절친 사이였고, 또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때도 사실상 친명계 좌장 역할을 했는데, 뭐 거부권 요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당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뭐 대통령을 보필하겠다라는 결심이 확실하게 선 것으로 보입니다.
1: 특보님, 근데 저 정점식 원내대표가
0: 네.
1: 이재명 레임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0: 네.
1: 좀 과한 좀
0: 뭐 한편으로는
1: 표현
0: 과하다고 볼
1: 아니에요?
0: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정부가 지금 일단 반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무부의 수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보다 확실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물러나게 될 경우에 이제 또 장관 직무대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현재 직무대행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마저도 사의를 표명을 한다? 이
1: 해탈한 얘기도
0: 보안수사권
1: 있어요,
0: 문제로
1: 지금.
0: 그게 공식적으로 공론화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명백한 레임덕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맞아요, 현 변호사님?
2: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성호 장관 사표는 뭐 수리 안될것 같아요.
1: 아니겠죠,
2: 왜냐하면
1: 뭐.
2: 이게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 때문인 거는 뭐다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직무 수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도 일구해야 됐겠다 했다고 그러고
1: 맞아요.
2: 괴로워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연락하시면 뭐 연락도 주시던데, 요즘은 아마 좀 그러시도 않은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는 뭐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권에서는 본인 소신을 계속 밝혀왔고, 당은 또 지금 입장이 갈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해서 이분이 뭐 정치 한도에 오신 분도 아니고, 그 국정 저 한동훈 뭐 의원이 나와서 질문한다고 뭐 답변 못 하실 분도 아니에요.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1: 생각이 두 분이
2: 당의
1: 비슷할 것
2: 입장. 네,
1: 같은데.
2: 그렇긴 한데 아마 이제 장관은 또 장관 나름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보안수사권도 중요한데 지금 중수청 공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이 준비팀장도
1: 맞아요.
2: 이미 구성돼
1: 맞습니다.
2: 있고 이거 준비를
1: 맞습니다.
2: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검사들이 어디로 갈 거냐, 아니면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1: 맞아요. 그
2: 이게
1: 정해져.
2: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소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역할 분리도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장관이 빠져버리면 이게
1: 맞네.
2: 지금 출범이 지금 좌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1: 그러네요.
2: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석패 수리 안 된다라고 할것 같고, 아마 대통령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 신 변호사님, 검찰총장 대행도 뭐 그만둔다라는 얘기, 투톱이 흔들린다 막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안수사권 문제 이 정도까지도 여권 내 핵폭탄 흔들리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3: 그러니까
1: 그러면?
3: 저는 이게 지난 1년간 얼마나 당청 간의 소통이 어려웠는가를 저는 보여주는 단적인
1: 소통은 많이
3: 사례라는
1: 한거 아니에요?
3: 생각이
1: 그냥 정청래
3: 들어요.
1: 대표가 그냥 막
3: 아니 근데
1: 밀어붙인 거
3: 소통이라는
1: 아니에요?
3: 게 귀를 열고 소통을 해야지 내 주장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소통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좀 잘못 이끌어오면서
1: 네.
3: 정성호 장관도 이제는 좀 극단의 상황까지 온것 같고요.
1: 네.
3: 이게 사실 법무부가 이게 검찰 개혁만 우리가 얘기하니까 검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원래는 피해자 보호도 하고요. 그리고 출입국 관련된 이민자도 다루고 교정국도 교정본부도
1: 맞아요,
3: 다룹니다. 그러니까
1: 맞아요.
3: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성호 장관 재직 시절에 성과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묻혀버렸죠. 다 묻혀버리고 사실은 이 보안수사와 관련된 이 공소청 출범 문제 이것만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 원인이라고 하면 당에서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일방향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네. 다 행정부가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또 총리 대통령이 책임만 져야 되는 이 구조 속에서 저는 나름의 어떤 항의의 목소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검찰 문제라는 것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 되는 이 두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억울한 피의자 쪽만 정치검사 쪽만 나오면

0: 면서 사실은 피해자 보호가 다 공백이 생기는 이 문제.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도 좀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이번에 결정을 했잖아요.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 아마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당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건데, 이런 식의 정치 구호화되고 슬로건화돼서 앞으로는 이게 현실에서 이제 어떻게 작동할지를 뻔히 아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누군가는 내야 된다. 저는 그 책임감에 아마 이런 사표까지 냈다고 보고 전 수리될 걸로 봅니다.
1: 짧게 우리가 정치 닥터스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좀 처방을 좀 내려주세요.
0: 저는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하실 역할 전 충분히 다 아주 필요 이상으로 전 다 하셨다고 보고, 이제 아마 당에 돌아오셔서 이분이 5선 의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저는 이제는 좀 정치적인 목소리도 전 더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당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김용우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멱살잡이 소동 때문에 징계 한 해 만에 또 이러고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멱살잡이부터.
2: 뭐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은 안 보이는 데서 멱살도 잡았죠 옛날에.
1: 옛날에 살벌했어요. 네,
2: 뭐 뱀도 풀고 그랬는데 당사에.
1: 휘발유 막 껴놓고.
2: 그럼요. 근데 뭐. 그게 이제 그런 폭력을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대표단이 막 나서서 제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고 이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그쵸? 문제를 또 이런 법적인 거 가지고 징계 정치하고 무슨 뭐 제명하고 이러는 거는 예, 뭐 안 좋은 거죠. 예, 뭐 망하는 길이죠.
1: 그냥 이렇게 멱살잡이가 부적절하지만 징계까지 하지 말아라. 그냥 정정식 원내대표가 어제 멱살잡이 소동 사감 있고 원내대표 책무 다할 것.
2: 그리고 아주 그 권영진 의원이 그 사죄를 했잖아요. 여러 그 방도로 했고 뭐 정정식 원내대표 찾아뵙겠다 그랬고 그랬는데 이 대안과 미래에 속한 권영진 의원이 타겟이 돼버린 것 같아요.
1: 아,
2: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멱살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당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왔던 대안과 미래, 거기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권영진,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이참에 제명하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1: 우리 박진호 특보님 윤리위원이셨잖아요. 이 멱살잡이 윤리위원회의 안건이 됩니까?
3: 뭐 어차피 이제 윤리위원회 안건이라는 것이 뭐 그 행위 자체도 이제 뭐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또
1: 결론부터
3: 그때 당시에
1: 안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3: 됩니다.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네. 왜요?
3: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공교롭게 뭐 제가 뭐 실명을 좀 거론하면은
1: 안 돼. 그러지 마. 네. 위험해.
3: 뭐 어떤 의원께서 과거 이제 당직자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있었고
1: 그 그때도 윤리위원이셨어요?
3: 그때는 당무감사위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다음 날이면 바로 이제 당무감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 의원께서 자진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자진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이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자정작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뭐 안건은 될 수 있고 그만 이것을 뭐 어떤 징계를 하냐 안 하냐는 차치하고 이 윤리위 해부 문제를 최고위에서 논의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1: 그러네.
3: 또 피해자가 있어요.
1: 맞네.
3: 이번에 산자위원장이 되신 김성원 의원이 거기에 피해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김성훈 의원이 어떻게 윤리위 해부가 됐는가 하면은 사실상 제도 윤리위에서는 뭐 징계 안건으로 고민도 했었고 수위도 고민했었지만 근데 이 징계 안건으로 해부 요청을 한 것이 비례위였어요.
1: 네.
3: 비례위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려서 윤리위로 넘겨버리면은 윤리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1: 그러겠네요.
3: 자기네들이 아 이거는 징계가 징계의 필요성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는 뭐 최고위에서 지금 뭐 그 권영진 의원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1: 원내 부대표단이 스스로 거치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3: 그래서 뭐 이제 권영진 의원이 뭐 행안위 간사하려고 하는 거 이제 안 하겠다, 뭐 대구시당 위원장 안 하겠다 한다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가질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지.
1: 그럼 스스로 거치는 뭐예요 그러면? 탈당이라 얘기해요?
3: 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거취 결정 이전에 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전에 이제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론적인 메시지이고
0: 아, 감정이 남아 있네.
3: 뭐 저는 뭐 어느 정도의 감정은 남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뭐 정점식 원내대표 일단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또 거듭 다른 메시지는 낼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뭐 권영진 의원이 스스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부분은 그냥 요 국민의힘 분들께 여쭤본 보고 저 현 변호사님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있잖아요. 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반환해야 네. 돼요. 변호사로서 이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4: 한 500만 나올 것 같아요.
1: 진짜요?
4: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사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되게 중요해요. 근데 0.73%였거든요 당시에.
1: 미쳤다고 보세요? 선거의 결과에?
4: 미쳤죠. 왜냐하면 이게 그때 변호사를 뭐 소개해줬냐 마느냐는 그 당 원래는 토론회에서 네. 한 번 정도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안 봐요.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거는 상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1: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무슨 문제였죠 이게?
4: 그러니까 그 용산 전 세무서장 그 아, 이제 변호사 소개해줬냐 말았냐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김건희하고 같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요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변호사 소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진법사 얘기였어요. 건진법사 얘기는 당시 엄청난 이슈였고
1: 이슈였어요.
4: 저도 그것 맞아요. 때문에 고발 몇 번 당했거든요.
1: 맞아요.
4: 건진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고발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민감한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만난 적도 없다. 네. 뭐 다른 데서 만났다. 다른 통로로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럼 요거는 제가 보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선거의 결과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그 결국은 100만 원이 아니냐 부분이 그렇죠. 거기에 보는 거거든요. 네. 100만 원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라서 또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당선 무효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97억이죠. 물어줄 수 있죠.
1: 신민사님 30초.
0: 예측해주세요. 뭐 법리적으로는 잘 설명을 해주셨고
1: 똑같이 500만 원 정도.
0: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때 당시 0.7% 차이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 맞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397억 원을 반환을 국가에다 해야 되는 거죠.
1: 김영우 의원님, 저 박진호 특보님 어쩐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2: 당원이죠.
1: 네, 걱정되시겠네요.
2: 난 뭐 그냥 당비 내면 되는 거 같은데요. 그것까지 지금 뭐 어떻게
0: 대로 가는 건데요.
1: 알겠습니다. 정치 닥터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분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큐.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1: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2: 발효 식초 광고.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네, 뉴스명당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열사병 조심하세요. 뉴바 내일 만나요.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YTNS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광양과 영남 곳곳엔 폭염중대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포항은 38도까지 치솟겠고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매시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이번에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한강대교로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방화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옆으로 가는 노들로도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 하류나들목 이전부터 상류나들목까지 차량이 밀리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인데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하기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